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TBS 시민의 방송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사연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뭐 보험, 재무 설계 등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상담 원하시면 상담이라고 두 글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오전 9시 때 방송되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 기억하셨다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코너 천여진 PD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산댁의 경제 이슈 함께 만나보죠.

0: 복잡한 경제 정세 핫 이슈만 콕 짚어드릴게요. 네, 금산책의 금쪽 같은 경제 뉴스 경제 이슈. 집어드릴게요. 예.
1: 네,
0: 이렇게
1: 왔어요.
0: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1: 길게 끌면 됩니다. 예. 콕 집어드릴게요. 뭐 이렇게.
0: 예. 네. 자, 오늘은 아주 반가운 네. 소식부터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중동에 꽉 막혔던 바닷길이 열린다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아주 무겁게 짓누르던 거대한 먹구름이 일단 거쳤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양해 각서 체결을 정격 발표 했습니다. 그 미국과 이란이 이제 연합 공격을 시작한 지 106일 만에 드디어 총성을 멈추기로 정격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는 6월 19일에 스위스에서 양국이 직접 만나서 공식적으로 평화협정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래요.
0: 이번 주 금요일에.
1: 네. 예. 그래서 서명식이 끝나자마자 호르무즈 해협도 전격 봉쇄를 풀기로 했습니다.
0: 참 길었습니다. 106일 만에 종전.
1: 네.
0: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럼 이번 합의로 바닷길이 완전히 풀리는 건가요?
1: 네. 완전히 풀립니다. 아, 이번 타결의 핵심이 바로 이 전 세계 원유의 핏줄. 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개방인데요. 그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 19일에 공식 서명이 완료가 되는 대로 이란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해협 통행료 이것도 싹 없애기로 했고요.
0: 통행료도 없고.
1: 네. 예. 바닷길이 완전히 시원하게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란이 해협을 봉쇄를 했으니까 우리는 해상을 봉쇄할 거야 하면서 미군도 거기서 해상을 봉쇄하고 있었는데 이 해상 봉쇄 조치도 즉각 해제하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특유의 어조가 있잖아요. 아, 그 어조로 SNS에 이렇게 적었어요. 세계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하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 이렇게 적었는데 일각에서는 네. 본인이 신이냐 뭐 이런
0: 요즘 자꾸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1: 네, 그런 비판도 있었지만 네. 어쨌든 좋은 소식이니까 네. 네, 좋게 넘어가기로 하고
0: 석유가 네, 흐르게 하라.
1: 네, 네.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선언을 했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근데 두 나라가 이제 워낙 앙숙이라서
1: 네.
0: 근데 도대체 어떤 조건을 내밀었길래 이란이 네. 합의에 동의를 했을까 궁금하네요.
1: 네, 이제 현재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이란이 핵무기를 영구적 적으로 포기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 들려오고 있어요.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제를 하고 동시에 핵 물질까지 전부 폐기하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미국은 이란이 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 이행 성과를 꼼꼼하게 지켜보면서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 같다. 아, 그동안 꽁꽁 묶여있던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을 풀어주고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를 하는 것을 이렇게 약속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면서 합의를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꽉 막힌 경제 숨통을 키우기 위해서 어쨌든 핵을 버리는 아주 큰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세한 이야기는 자세한 합의 내용은 이제 서명식이 열리는 19일에 최종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로써 이제 기름값 걱정 또 물가 걱정했던 우리 서민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 될 텐데
1: 네.
0: 금융시장 반응도 막 지금 다 달구고 있죠.
1: 네, 맞습니다.
0: 뜨겁죠?
1: 네. 맞습니다.

0: 일단 중동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국제 기름값, 국제 유가가 빠르게 이제 안정세를 찾고 있고요. 저도 주말에 이제 지방에 다녀왔는데 서울에는 그렇지 않은데 아직까지 그 외곽에서는 2,000원을 넘은 곳도 많더라고요. 경유나 휘발유 가격이.
1: 예.
0: 그런데 이렇게 중동 리스크가 사라지면 아마 차츰 국내 유가도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추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덕분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게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있었는데 이 인플레이션 압박도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코스피 시장도 좀 안정되고
1: 네.
0: 개방되자마자 또 좋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1: 걱정이 되죠.
0: 예, 또 이제 19일 삼양식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회업이 열리면 수출을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아주 든든하게 좀잘될 것이다. 호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무엇보다도 저는 거기 계속 묶여 계신 우리 한국 국민들 있잖아요.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0: 다행입니다.
1: 중동의 평화 소식으로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뜨거운 경제 소식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어떤 내용이죠?
0: 이번 소식은요, 국내 투자자분들이 들으면 아주 속이 좀 끓을 만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던 일론 머스크의 우주 항공 기업,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에 상장을 했어요. 아주 화려하게 상장을 했고, 주식시장에 등장을 한 거죠. 그날 첫날 공모가가 135달러였는데 상장 이후에 공모가 대비 19.3%나 그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단숨에 그 기업의 글로벌 시가총액이 6위로 등극을 했어요. 이게 덕분에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의 반열에 올랐고요. 엄청난 부자가 됐고요. 그 초기에 그 스페이스X에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들도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요, 이 주식을, 그러니까 스페이스X 주식을 단한 주도 배정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 분명히 얼마 전에 국내 그 대형 증권사에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대대적으로 받았고 또 이게 몇분 만에 완판이 됐고 막 그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단한 주도 배정을 못 받았다고요.
0: 단한 주도 배정을 못 받았는데 그 대형 증권사 말씀하신 그 대형 증권사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셋 증권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 미래에셋 증권이 미국에서 물량을 공수를 해 와서 이거를 살수 있도록 해주겠다. 청약을 받겠다 해서 국내 청약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스페이스X를 공모가, 싼 가격에 살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무려 1조 8천억 원이 국내 뭉칫돈이 미래에셋 증권에 몰렸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상품이 2분 만에 완판이 됐어요. 근데 이 상황을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 그러니까 스페이스X라고 할게요. 이 스페이스X의 한정판 메뉴를 대신 줄 서서 사다 주겠다고 돈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 업체, 미래에셋이. 그런데 상장 당일 새벽에 가게 본점인 미국의 대형 증권사,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갑자기, 미안해. 전 세계에서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서 한국 대행 업체에는 주기로 했던 물량을 줄 수가 없게 됐어. 취소할게 하고 문 앞에서 입구 컷을 한 거예요.
1: 되게
0: 결국
1: 기분 나쁘다.
0: 그러니까 결국 그 대행 업체를 믿고 돈을 이렇게 맡겼던 우리 투자자들은 주식은 구경은 못하고 단한 주도 배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그대로 환불을 받게 된 건데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돈을 환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1: 정말 입고 커서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상장하자마자 19% 넘게 폭등한 게 이거 통째로 눈앞에서 날렸으니까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허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우주테크 ETF 상품이라고 해서 이제 스페이스X를 여기다 많이 넣겠다고 일적으로 오셔라 이렇게 광고했던 자산 운용사들이 또 있었는데 여기도 줄줄이 비상이 걸렸다고.
0: 이 자산 운용사를 비유로 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큰손 손님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셋에서 뭔가 물량을 크게 떼오면 그 미래에셋에서 우리가 이만큼 또 받아서 이런 상품을 만들 거니까 우리한테 돈을 맡기세요라고 했던 큰손 손님이에요. 근데 이큰손 손님도 어떻게 보면은 차질이 생긴 거죠. 왜냐면은 사실 이번 그 스페이스X 청약의 쟁점은 뭐냐면요. 금융 당국의 규제 때문에 전문 투자자나 법인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는 이 자격이 제한돼 있어요. 이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0: 저희 같은 이제 평범한 일반 개미들은 애초에 직접 신청할 기회조차가 네,
1: 자격이
0: 없어요.
1: 안 되고,
0: 어. 그래서 이제 자산 운영사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운영사들은 법적으로 대형 기관 투자자가 될 수 있으니까 자산 운영사들이 기관 자격으로 미래에셋 증권에 돈을 내고 줄을 선 거예요. 대량으로 공모주를 받아와서 그걸 자기들이 만드는 ETF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면 주식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면 거기에 이제 스페이스X 그 주식을 쏙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여러분은 직접 청약을 못하니까 저희가 공모가로 싸게 받아온 그 스페이스X가 담겨있는 이 ETF 상품에 ETF 상품을 사세요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 역시 이제 미래 에셋에 줄을 섰던 큰 손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돈을 댔던 분들까지도 사실 이제 손해를 본 거고 자산 운용사들도 졸지에 빈손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자산 운용사들이 뒤늦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모가가 아닌 주식시장에 나온 가격 더 비싸진 가격을 사가지고 그거를 상품에 ETF에 채워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모가로 싸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내가 이 돈을 넣었는데
1: 그러니까.
0: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그 부분에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 거죠.
1: 예. 네. 뭐 이런 저기가 만들어 도매가로 뭐 해준다 그랬다가 그냥 소매가로 이렇게 하니까
0: 맞아요.
1: 뭐 하는 거냐?
0: 공장 가격으로 싸게 고기 준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줬는데 동네 그 제육점에서 파는 그 가격으로 상품 넣어놓고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화가 나는 거죠.
1: 사기극이다. 뭐 이런 네. 얘기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금융당국이 나서나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이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다고 합니다.
1: 예, 네. 참 들여다볼수록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쓸쓸하네요.
0: 네,
1: 쓸쓸하네요.
0: 맞아요.
1: 쓸쓸하네요. 예. 네. 해외 투자 시장의 높은 벽 또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규칙을 또 실감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앞으로 뭐 이런 대형 해외 상장이 좀 계속 있을 텐데
0: 맞아요.
1: 예,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0: 네. 이번 사태를 보면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공모주 시장은요. 우리나라랑 달리 아까 말씀드린 그 골드만삭스 그 권한이 절대적이에요. 거기서 우리 못 팔게 됐어 안 팔아 하면은 바로 뒤집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고 언제든 약속이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염두하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해외 공모주를 투자를 할 때는 그거를 염두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대형 해외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대형 그 증권사들이 이만큼 우리가 공모가로 너희들이 살 수 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돈을 우리한테 맡겨라고 할 때 이게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해야 된다라는
1: 우리랑
0: 거.
1: 우리랑 룰이 다르다는 거.
0: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원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런 해외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국내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라는 네.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 화려한 해외 호재 속에 가려진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그늘을 네. 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0: 네.
1: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잘 들었고요.
0: 네.
1: 경제 이슈에 맞게 선곡을 하나 더 해주고 가셔야죠.
0: 네. 아쉬운 마음에 선곡을 했습니다. 그 스페이스X 공모가 가격으로 주식을 갖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워서 뱅크에 가질 수 없는 거.
1: 나 갖고 싶었어요.
0: 네. 네. 네.
1: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김상댁 천유진 PD였습니다.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을 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십니다. 재무전문가 문나영, 최정현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여는 말 주제가 월요병이었거든요. 두 분은 월요병이 있으실까요?
2: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이 이제 제가 방송하는 날이다 보니까
0: 네.
2: 예전에 그냥 회사로 출근할 때랑 좀 다르게 이런 게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0: 아, 회사 출근할 때보다 방송하러 나오는 마음이 더 가벼우신가 봐요.
2: 맞습니다.
0: 오, 체질.
1: 네. 맞아요. 저도 원래 방송이 화요일인데 네. 월요일 날 딱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설레고 좋은 그렇죠. 마음으로.
0: 와, 이게 어떻게 압박이 안 되실 수가 있죠? 와, 체질이신가 봐요, 두 분 다. 그럼 제일 좋아하는 요일?
2: 제일 좋아하는 요일? 금요일?
1: 저는 금요일. 목요일.
2: 네. 주말이 목요일. 다가오니까. 네.
0: 아, 다, 같은 이유예요. 주말이 다가오니까.
1: 그렇죠.
0: 조금 더 일찍 생기시고, 바짝 좀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출동을 해볼 텐데, 오늘의 출동지가 서울 양천구네요. 어떤 얘기 담아오셨어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지금은 저렴한 갱신형 보험, 노후에는 보험료 폭탄이 될 수 있다입니다. 보험료가 지금 당장은 저렴해 보여도 중요한 진단비들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가장의 사연을 통해서 갱신형 보험을 어떻게 점검하고 가족 전체 보장을 어떻게 다시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오늘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에 사는 60대 남성입니다. 저도 퇴직한 뒤 잠시 보험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제가 보험을 훤히 꿰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대기업 대상 법인 영업을 주로 했던 터라 정작 암이나 뇌, 심장 같은 개인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지금은 은퇴 후에 카페 두 곳을 차려서 장성한 두 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삼부자가 같이 일하니 겉보기엔 참 안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평화롭던 우리 집에 찾아왔던 큰 시련 때문이죠. 4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3: 여보, 나 수술해야 한대.
4: 갑자기 무슨 말이야? 수술이라니?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데?
3: 당신 너무 놀라지 마. 내가 글쎄... 난소암이래. 나 치료 하면 하던 일도 쉬어야 할 텐데 치료가 길어지면 어쩌지? 당장 병원비도 걱정이고 나 정말 나올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해 여보.
4: 몸도 아픈 사람이 무슨 병원비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런 걱정은 요만큼도 하지 말고 당신은 치료받는 데만 전념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당신 꼭 낫게 할 테니까 이 남편만 믿어.

0: 있지?
1: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아내는 시력을 잘 맞춰서 지금은 다행히 아주 건강합니다. 그때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집안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보험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나가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보장인지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갱신형이라 나중에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건 아닌지, 아내 보험은 병력 때문에 바꾸면 안 되는 건지, 두 아들 보험은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와 아내 그리고 두 아들까지 우리 가족 보험을 제대로 분석받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필요한 보장은 살리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보험회사에 근무하셨어도 이렇게 분야가 다르면 뭐 이렇게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또 모르실 수가 있는 거군요. 목동에는 잘 다녀오신 거죠? 예.
2: 네. 사연자님 잘 만나서 정말 꼼꼼하게 상담해드리고 왔습니다. 사연자님은 보험을 전혀 모르는 분은 사실 아니었지만 본인이 하셨던 업무가 법인 영업 쪽이다 보니 실제 가족보장 분석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배우자분이 난소암 진단과 수술을 겪으셨기 때문에 보험을 대충 보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가족 네 분의 보험을 하나씩 뜯어보니 사실 겉으로는 보험료가 아주 과한 편은 아니었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니 중요한 진단비가 전부 갱신형으로 묶여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1: 예, 그러면 먼저 사연자님의 보험 가입 내역부터 좀 살펴볼까요?
3: 네, 사연자님은 총 7건의 보험이 있었고 월 보험료는 약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60대 남성 보험료치고는 아주 과한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구성을 보면 3세대 실손보험 한 건, 그리고 이 실손을 전환하고 남겨놓은 5년 갱신형 건강보험 한 건, 그리고 합산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완납된 종신보험 2건, 운전자 보험 1건,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사의 갱신형 건강보험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암이나 뇌나 심장처럼 이런 진단비들이 보장 범위도 좁았지만 대부분 갱신형이었다는 점입니다.
1: 예,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20만 원 정도면은 크게 다달이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 있는 갱신형이었다는 거죠.
3: 맞습니다. 이 갱신형 보험은 지금 보험료만 보면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5년 이렇게 10년마다 보험료가 다시 책정이 되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위험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정말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특히나 우리 사연자님처럼 은퇴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앞으로 소득이 줄거나 일정하지 않은데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형 진단비는 노후로 갈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1: 그런데 또 사연자님은 2021년에 실비를 전환하셨다고요?
3: 네, 2021년에 실손보험은 3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셨고, 나머지 보장들은 그대로 남겨두신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보장 중에 5년 갱신형으로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특약 삭제를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갱신 주기가 너무 짧고 앞으로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보장 범위와 효율을 따져봤을 때 그대로 가져가기보다는 새롭게 비갱신형으로 보완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완납된 종신보험이 두 건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게 종신보험 무조건 해지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2: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무조건 해지가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사연자님의 종합보험 두 건은 이미 완납된 보험이었고요. 사망보험금도 합산 1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미 납입이 끝난 계약은 유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해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유지하시되 나중에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해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까지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병력도 확인하셨을 텐데 새 보험 가입한 데는 문제가 없었나요?
3: 네.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요. 사연자님 병력은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셨고, 그리고 2022년도에 대장용종 제거술 정도였고요. 일반 보험은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었지만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가장 할인이 많이 되는 3텐텐 조건으로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질병 진단이나 의심소견,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추가 검사나 재검사 권유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2: 네, 또 최근 10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거나 수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중대 질환도 일정 기간 이내에 진단

0: 간이나 입원, 수술 이력이 없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 건강체 보험에 비하면 보험료는 사실 조금 높을 수가 있겠지만 고지해야 할 항목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되기 있기 때문에 병력이 있는 분들도 일반 건강체 보험보다는 가입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이렇게 해서 3-10-10 조건으로 가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은 사연자님 보험은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결과적으로.
2: 네. 갱신형 건강보험 두 건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비갱신형으로 새롭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20년 납 기준으로 암 진단비 3천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 원, 심장 질환 1천만 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특히 심장 쪽은 허혈성 심장 질환보다 그 보장 범위 훨씬 더 넓은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1: 허혈성 심장 질환보다 심장 질환이 보장 범위가 넓다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이 넓은 거예요?
2: 그러니까 보장 비율로 보면 허혈성이 한 80%대 정도라고 보면 네. 심장질환 진단비로 변경을 하면은 거의 100%에 가깝게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뭐 요즘은 진단비뿐만 아니라 또 치료비 보장도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하셨습니까?
0: 네, 물론입니다. 이번 상담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전 보험은 암 진단비, 뇌 진단비, 심장 진단비만 있으면 사실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봤는데요. 요즘은 치료 기술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신기술이 많이 생겨서 암 치료도 표적 항암, 면역 항암, 중입자 치료처럼 고액 치료가 많아졌고요. 혈관 질환도 그 치료 과정에서 큰 비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3천만 원,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도 연간 1회씩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1: 이렇게 보장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월 납입 보험료는 기존과 비슷한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보험료가 아니라 앞으로 총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잖아요. 네. 기존 보험은 갱신형이었기 때문에 질병 발병 확률이 올라가는 60대 중후반 이후에 보험료가 정말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갱신형 20년 납으로 바꿨는데요. 9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고 기존 갱신형 보험료가 앞으로 단 1원도 오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총 납입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1: 와, 그러니까 월 내는 보험료는 비싼데 앞으로 낼 총 보험료를 따져보니까 한 2천만 원씩이나 최소 네. 그것도 줄어든 거네요.
2: 네. 보험 리모델링은 무조건 월 보험료만 줄이는 게 아닌데요. 이번 사연처럼 월 보험료는 비슷하더라도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바꾸고 납입기간을 확정해두면 이렇게 노후에 불확실한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보장 범위는 오히려 넓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실속 있는 조정이었습니다.
1: 진짜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이렇게 차이가 크구나 또 새삼 느끼게 되네요. 그러면 사연자님의 보험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 아내분 보험 가입 내역도 살펴볼까요?
0: 네. 우리 배우자분은 69년생 주부님이셨고요. 현재 주택화재보험 2만 원대 그리고 1세대 실손보험이 24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연자분의 배우자님은 요즘 2022년도에 난소암 진단 그리고 2번 수술 이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분은 판단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했습니다.
1: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암 진단 받아서 수술하고 입원까지 하셨은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가입 중인 1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장은 좋은데 보험료는 비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실비 전환 안 하셨네요.
2: 맞습니다. 배우자분은 실비를 전환하지 않고 1세대 실손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는데요. 보험료가 말씀하신 대로 24만 원대로 다소 부담은 있었지만 난소암 치료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실손을 전환하거나 해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암 치료 경험이 있는 분에게 오래된 실손은 굉장히 중요한 안전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은 유지가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그럼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은 어땠습니까?
0: 실비 외 나머지 특약들은 전부 5년 갱신형이었는데요. 사실 갱신형이라는 점만 보면 정리를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1: 아니란 얘기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2027년, 그러니까 내년이 중요한데요. 내년이 되면 난소암으로 입원과 수술을 한 지 5년이 딱 되는 시점입니다.
1: 네네.
2: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유병자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배우자분은 지금은 일단 기존 실손과 갱신형 보장을 유지하되 내년에 갱신형 특약을 삭제하고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택화재보험은 2만 원대여서 만 원대로 줄여서 효율적으로 변경

0: 는 암이나 뇌심장에 관련된 주요 출혈비가 없었고요. 또 상해 질병, 그 1호종 수술비 같은 중요한 보장들도 빠져 있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필수에 가까운 보장들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네요.
2: 네, 우리 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장을 제대로 잡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99년생 자녀분은 20년 납 100세 보장으로 변경을 했고요.
1: 30세 납이에서 그렇죠. 20년 납으로
2: 바꾸신 거예요. 네. 바꿔드렸고요. 네. 또 거기에 암 진단비도 5천만 원, 또 보장 범위가 넓은 뇌와 심장 진단비 각각 2천만 원씩 신장 쪽은 뭐 부정맥까지 보장되도록 구성을 해드렸고요. 또 상해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는 최대 1천만 원. 그리고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는 5천만 원. 그리고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3천만 원. 혈관 관련 보장인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도 2천만 원까지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네,
1: 궁금한 것은 30년 납을 이제 20년 납으로 바꾸신 건데 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0: 일단 30년으로 했을 때하고 예. 20년 납으로 했을 때하고 동일한 보장을 구성했을 때 총내는 보험료가 있을 거잖아요.
1: 총액이.
0: 이걸 비교하면은 같은 보장이라고 하더라도 20년 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일단은.
1: 네. 그래서 예, 그래도 다달이 나가는 게 그게 더 적을 거 아니에요. 30년 납이.
0: 적죠. 근데 예. 이분은 일단 내실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20년 납으로 줄여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1: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10년 납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네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런 상품 잘 없죠. 웬만하면 20년 이상이죠.
0: 납의 기간은
2: 많이 비싸시죠.
0: 10년, 뭐 15년, 20년, 25년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럼 가장 중요한 보험료는 그래서 둘째 아드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0: 이분도 이렇게 보장이 많아지면 보험료도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약 20만 원 정도였는데 변경 후에는 15만 원대로 저정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존 보험은 30년 납이었는데 새롭게 구성한 보험은 20년 납이었잖아요. 이렇게 월 보험료도 줄고 납입 기간도 10년이나 줄고 앞으로 내야 할 총 납입 보험료는 훨씬 줄었는데 보장은 훨씬 더 탄탄해진 겁니다. 다만 치아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일단 치아 보험은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1: 네, 둘째 아드님 보장이었고요. 97년생 첫째 아드님은 어떠셨어요?
2: 네. 우리 97년생 자녀분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기존 보험은 총 3건, 월 보험료는 약 22만 원 정도였는데요. 동생분과 마찬가지로 보장 범위가 좁고 요즘 필요한 주요 치료비와 수술비 보완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분과 동일한 방향으로 암 진단비, 뇌심장 진단비, 상해 질병 종 수술비, 항암 중입자 방사선,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까지 해서 보완을 비슷하게 해드렸고요. 월 보험료는 22만 원대에서 17만 원대로 줄였습니다.
1: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아버님은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바꾸면서 총 납입 보험료를 크게 줄였고 어머니는 병력 때문에 기존의 실손과 보장을 일단 유지하시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두 아드님은 보험료를 줄이면서 보장은 훨씬 넓혔습니다.
0: 맞습니다. 이번 상담은 무조건 해지하거나 뭐 무조건 신규 가입이 아니라 아버지는 바꿔야 할 보험과 유지할 보험을 구분을 했고 어머니는 지금 바꾸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기다리는 전략을 썼고요. 자녀분들은 젊고 건강할 때 보장을 제대로 잡아서 앞으로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족 리모델링 가족 리모델링은 이렇게 상황마다 답이 다른데요. 나이나 병력, 뭐 기존 실손, 납입 기간, 갱신 여부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1: 네, 오늘은 이제 양천구에 사시는 4인 가족 사례를 통해서 갱신형 보험의 위험성 그리고 가족별 맞춤 리모델링의 중요성 짚어봤습니다. 들으셨겠지만 보험은 무조건 줄이는 거, 뭐 무조건 새로 가입하는 거 이런 거 다 뭐 한쪽이 최선은 아닙니다. 완납된 종신보험은 유지할 수도 있고요. 오래된 실손은 지켜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갱신형 진단비는 비갱신형으로 바꾸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개인에 맞게 전략을 짜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집 보험도 정작 중요한 보장이 갱신형은 아닐까? 우리 부모님 실손은 바꿔야 할까 유지해야 할까 우리 자녀 보험 점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되신다면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제 소비자 민원실 준비할 텐데요. 모두가 별일 없이 사시는 게 최고겠죠. 장기하와 얼굴들 별일 없이 산다.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재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첫 번째 민원입니다. 7802번이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58세 직장인입니다. 20년 전부터 변액연금을 꾸준히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인이 변액연금도 수익이 많이 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연금 상품은 세금 걱정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변액연금 수익이 많이 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요즘 뭐 주식시장도 좋고 변액연금 수익률이 많이 올랐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거였어요?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1: 네. 다만 모든 변액연금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세금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어떤 상품인지 또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연금 저축과 변액연금보험은 둘 다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세금 구조도 똑같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게 연금 저축과 변액연금보험, 예. 똑같다. 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세금 갖고 고민하지 않으실까요? 예, 네. X.
2: 오. 네. 문제의 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0: 아, 늘 그렇습니다. 늘.
2: 아, 네. 이 변액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완전히 다른 상품인데요.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액 공제를 받는 대신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반면 변액연금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운용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2: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내가 가입한 상품이 연금저축인지 변액연금보험인지 정확히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0: 앞서 이제 변액연금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변액연금이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변액연금에 세금이 붙는 건가요?
1: 가장 중요한 것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인데요. 변액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운영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를 하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돈으로 인출하게 되면 수익 부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 형태나 가입 조건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0: 10년 이상 유지하셔야 되는 건 기본이고 뭐 계약 형태나 가입 조건에 따라서 또 붙을 수도 있다. 그럼 연금으로 나눠서 받으면 괜찮고 목돈으로 이제 찾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2: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연금 개시 시점에 수익률만 보고 그 판단을 하시는데요. 같은 돈이라도 연금 형태로 나눠받느냐 아니면 일시금으로 찾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수익이 많이 발생한 계약일수록 수령 방식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0: 예, 그러니까 변액연금은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만 볼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 이거를 잘 따져봐야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연금은 가입할 때보다 받을 때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연금 개시 시점에 아무 생각 없이 인출했다가 정말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겪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죠.
0: 어쨌든 이렇게 나눠받는 게 유리하다. 세금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2: 네.
0: 단순히. 그러면 연금을 받을 시기가 다가온 분들은 어떤 점을 좀 확인해야겠습니까?
2: 첫 번째로 내가 가입한 상품이 연금저축인지 변액연금보험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0: 네.
2: 둘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셋째,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후 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1: 연금은 가입보다 출구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령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0: 정말 전문가와 네. 상담이 필요한 순간 이 출구 전략 꼭 연금 저축이나 뭐 변액연금보험 같은 거 가입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수령하느냐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혼자 점검해보기 어렵다. 나도 전문가 조언이 좀 필요하다 싶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세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민원 만나봅니다. 8920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지난주 방송을 듣는데 종신보험은 해지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15년 넘게 종신보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해지를 해야 할까요? 해약 환급금이 꽤 쌓였던데 아내는 그냥 해지하고 한번 우리 주식에 투자해보자 하는데 정말 종신보험은 해지하는 게 답일까요? 라고. 지난주에 이제 종신보험에 대한 방송이 나간 뒤로 이거를 뭐 해지를 해야 되느냐 유지를 해야 되느냐 정말 궁금해들 하세요. 이 분의 경우는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정리가 좀 필요할까요?
2: 일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무조건 종신보험 자체가 나쁜 상품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이 종신보험을 가입한 목적과 이 상품이 현재 내 상황에 맞냐 이건데요. 사망보장이 필요한 가장이라면 종신보험이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은퇴가 가까워졌거나 자녀가 또 독립한 상황이라면 꼭 필요한 보장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0: 네.

0: 이게 참왜 종신보험이 왜 자꾸 이렇게 문제 있는 보험처럼 비춰질까요?
1: 사실 그건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을 저축 상품처럼 알고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늘 얘기하듯이 사망보장을 위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나중에 연금으로 쓸 수 있다, 또 목돈이 된다 이런 설명을 듣고 가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사실 실망하는 분들이 생긴 겁니다.
0: 그러면 종신보험을 그렇게 저축으로 오인을 하고 가입하신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2: 꼭 그렇진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20년 납 기준으로 15년 이상 유지를 했고 해약 환급금이 많이 쌓인 계약은 해약보다는 감액 완납이나 연금 전환 같은 방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료 부담이 크고 현재 감액 완납이 안 될 정도로 환급률도 낮고 또 총 납입 보험료 대비 사망 보장도 작다면 정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0: 네.
2: 중요한 건 무조건 유지도 아니고 무조건 해지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0: 네. 요즘 그 너튜브에도 보험 관련 영상이 정말 많잖아요.
1: 네.
0: 그런데 보면은 뭐 그냥 그 썸네일에 당장 해지 이 보험 손해 막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이 참 많아요.
1: 맞아요. 너튜브는 사실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이 많아야지 조회를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뭐 고객님의 나이, 가족 구성, 소득, 보유 자산, 건강 상태를 모두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이상한 썸네일만 보고 하시면 안 되고
0: 예.
1: 같은 종신보험이라도 누구는 유지가 답이고 사실 누구는 정리가 답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개인마다 다르죠.
0: 다르다는 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해볼까요?
2: 네, 종신보험을 평가할 때는 보험료만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낸 금액 그리고 해약 환급금 그리고 사망보장 금액 마지막으로 현재 가족에게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너튜브 영상 한 편만 보고 해약하지 마시고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내약계약에 한번 손익부터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럼 정리를 해서 올해 이제 우리 사연자처럼 유지한 종신보험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1: 네, 종신보험은 무조건 좋은 보험도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보험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오랫동안 유지한 종신보험이라면 해약 전에 감액 완납이나 연금 전환 가능 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0: 네. 종신보험은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목적이 사망보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성인이냐, 아니면 아직 어리냐, 이게 되게 그렇죠.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독립했거나 은퇴가 가까워졌다면 이제 보험료 부담과 필요성을 다시 따져보셔야 하는데 다만 오랫동안 유지한 종신보험이라면 바로 그냥 해지하는 것은 좀 위험하고 해약 환급금이나 사망보장 금액 또 뭐 감액 완납 연금 전환 이런 가능성까지 함께 살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내 상황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 하시는 분들은 50원의 1호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바로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라.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세요.
2: 네, 보험 리모델링은 그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같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보험은 건강할 때. 지금 이 시간 오늘이 가장 저렴한 나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0: 예, 보험은 오늘이 제일 이 순간 제일 싸다.
1: 네,
0: 내일이면 또 올라간다.
1: 그럼요.
0: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정현 문화영 팀장님 감사하고요.
2: 네. 감사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두 분이 월요일에 방송이 있어서 행복하다. 월요병 따위는 아이가 없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선곡했습니다. 김혜림의 행복한 날을 전해드리고 전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면으로 서하남 분기점 부근 1차로에는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이 1시간이 넘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주변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서하남에서 송파 사이 9km 정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방면으로는 기흥에서 신갈까지 또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가 정체고요. 분당수서로가 성담대교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는 영동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고요. 뒤로 통행량도 많습니다. 선호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는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도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도 부근 밀립니다.

신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은 처음 듣는 말들이 참 많이 쏟아집니다. 저 ENFP예요. 애니어그램은 4번입니다. 여전히 낯설게만 들리는데 주변에선 다들 자연스럽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전에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혈액형부터 물어보던 시절. 아, A형이라 꼼꼼하구나. 어우, B형이라 그랬네. 잡지에 나온 별자리 이야기로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때도 있었죠. 혈액형에서 MBTI로, 별자리에서 애니어그램으로. 유형은 바뀌어도 괜히 한번 찾아보게 되는 건 비슷한가 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단어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존엄하게 함께하는 함천의 폭성 6월 16일 화요일 첫 곡. 동물원의 나는 나, 너는 너. 로 문을 열었습니다. 혈액형 이야기를 하던 시절에도, 별자리를 챙겨보던 시절에도 우리는 꽤 진지했어요. 지금 MBTI나 애니어그램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이죠. 유행은 계속 바뀌는데. 신기하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귀가 설깃해져요. 그거 나랑 비슷한데. 아마 그래서 더 궁금한가 봅니다. 524님께서 아유 바쁘다 바빠 크크크 양이가 간식 먹다가 이에 끼어서 빼는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운지 보다못해 양치해주고 한숨 돌리고 커피 한 잔과 함순의 폭송 크크크크 들어요. 힘찬 목소리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합니다. 사랑합니다죠. 저 물음표가 감사합니다. 6085님께서는 춘호형님 현우 PD님 TBS의 어벤져스님들 오늘도 방송 감사드립니다. 형님 모처럼 이 시간에 운전을 하지 않아서 출첵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쉬시는 건가요? 아 쉼이 필요하죠. 오늘도 날이 더울 것 같은데 오늘도 건강도 조심히 마시고요. 한낮 더울 때 살짝 그늘에서 휴식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돈님 어서 오십시오. MBTI는 따져보지 않았고 별자리는 늘 헷갈리며 띠 기준이 동지인가 입춘인가 궁금하다가 애니어그램은 또 무엇인가 어려워하다가 나는 너였음을 잊어버린 오늘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찾으셨어요? 사랑 어디에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자, 함춘의 폭소 오늘 3부는요. 함춘의 음감회로 준비했습니다. 아, 좋은 신곡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에서 꼭꼭 함께해 주십시오. 함춘의 폭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 좀 아까워 하시는 분들은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함께 공유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있거든요. 스레드 계정도 있어요. 그냥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선곡표도 보실 수 있고요. 이곳으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함춘의 폭성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일러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제가 오늘 여기다 꽂고 오는데 야 이게 무선 충전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고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일러드 분말 소화기. 이걸로 바꾸고 싶네 나도.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십시오. 프리미엄 PD 알렌 스킨 케어 브랜드 이때르.

피부미용 좋죠. 저도 요즘 뭐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팩!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다고 합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 진액. 아, 이거 먹고 싶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청정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도 준비했고요.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요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 그리고요.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 비오 의료용 압박 스타킹입니다.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역에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성의 멸치 세트인데 이건 꼭 고추장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 공구입니다. 헥토르 가정용 망치. 못이 잘 박힐 것 같지요? 자, 모두들 고맙습니다. 김광진, 진심, 그리고 이승환입니다. 애원.

함신의 복성 배우고 계시고요. 김광진의 진심, 이승환 애원으로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봅니다. 두 가수분들 다 정말 너무 멋진 목소리 그리고 좋은 음악들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친구들이죠. 음악 듣고 있으면은 참 마음이 편안해요. 영화의 한 장면이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산멋쟁이주님, 청년춘향님 반가 출석합니다. 오늘은 산에 건강검진이 있어서 잠시 뒤 회사로 갑니다. 정기검진 하시는군요. 오, 건강하실 거예요. 건강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4723님께서는 함춘의 폭송 원조 애청자 출석 체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 하트와 함께 7월 20일 EBS 스페이스 공감 공개 방송 시청했어요. 뽑히기를 빌어봅니다. 아, 관련하여 저희 인스타그램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아,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아, 함께 하시면 좋겠다. 오셔서 막 확 박수 보내주고 함성 보내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지난해 12월부터 강릉항에 찾아오기 시작한 이 개체 한 마리가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네요. 이름은 안목이. 오, 관광객들은 가까이에서 볼수 있어서 반가워하고 있지만 선박과 접촉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몸 곳곳에 상처가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유, 안 되지. 안목이를 만나게 되더라도 가까이 다가가거나 소음을 내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강릉항의 마스코트가 된 안목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영리한 해양 포유류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둥이가 길게 튀어나와서 마치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사람과 친밀하게 교감하는 동물로도 유명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과연 안목이는 어떤 동물일까요? 라는 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돌고래, 2번 상어. 자, 안목이는 어떤 동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1번 돌고래냐, 2번 상어냐, 둘 중에 하나 찍어주시죠. 자, 여러분들 문자 받는 동안 저희가 노래 두곡 준비했습니다. 선우정아의 상상,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OST죠. 그 드럼을 시킬 때 뭐가 나오던데, 뭐가 확 그림이 나오던데. 바이킴 고래 꿈두곡 듣겠습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에 함께한 함춘의 복성, 선우정아의 상상, 그리고 바비킴 고래의 꿈 두 곡 함께 들었습니다. 2885님께서 음악이 활력을 주네요. 답은 없나요? 답도 보내주시죠. 자, 오늘 함퀴즈 정답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답은 말씀 먼저 말씀드릴게요. 1번 돌고래였습니다. 외톨이 돌고래 안목이는요, 제주도에서 주로 서식하는 남방 큰 돌고래라고 하는데요. 강릉항 주변에서 볼 수 있다니 참 신기해요. 선박의 그 프로펠러를 좋아해서 속도를 높인 선박에 부딪혀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우, 얼마나 아팠을까? 안목이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저희가 당첨자를 발표하기 전에요, 먼저 보내주신 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313님께서 안녕하세요, 정답 1번 고래입니다. 솔직히 잘 모르는데 노래 듣고 찍었어요. 오늘 더워요. 힘내서 열심히 일합니다. 맞추셨어요, 맞추셨어요. 잘하셨어요. 음악이 큰 힘을 드렸네요. 그렇죠. 6934님께서 정답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2번 상어가 끌리네요. 어릴 적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조스 음악이 귓가에 들리네요. 짜잔, 짜잔. 그리고 더운 여름 먹고 나면 혀가 파란색이 되던 조스 모양 아이스크림도 떠올라요. 답이 맞을까요? 6934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 퀴즈 프로그램이 빛이 납니다. 6934님, 마음으로 선물 10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678님께서는요, 좋은 아침입니다. 정답 1번 돌고래. 정답은 무조건 1번입니다. 함촌의 폭송 항상 응원합니다. 그랬나요? 저희가 항상 1번을 정답으로 드렸나요? 한번 봐야 되겠는데? 제가 그 신경을 못 썼네. 5929님께서 정답 1번. 맞추셨어요. 안목이 뉴스에서 보았는데 상처 잘하므로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고 또 바람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안목이 상처 잘 아물어서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1918님께서는 정답 돌고래 맞습니다. 상어는 귀염과는 거리가 좀먼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고래를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하셨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 봤나? 그렇지, 봤겠다. 근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잘안 나네요. 8364님께서 정답 1번이죠. 강릉 바다 너무 좋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로 안목이 보러 강릉으로. 근데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볼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어디 가서 돌고래 보러 갔는데 못 보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바람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자,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 드릴 수 없고요, 그중에 한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 끝자리가요 4266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은 돌고래입니다 하셨고요.

김춘의 복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승훈 I Believe 함께 들었습니다. 2151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첫 곡부터 너무 좋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삶에는 반드시 최적의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나 시험 같은 큰일도 그렇고 고백에도 최적의 타이밍이 있겠지요. 사실 타이밍만 잘 맞춰도 절반은 이미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6월, 자칫 일에 파묻혀 쉽게 지칠 수 있기에 쉬어갈 타이밍도 잘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틈틈이 휴식도 챙기시면서 건강한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응원과 격려, 당부까지 함께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151님, 저희가 음악 두 곡, 감사의 마음으로 전화합니다. 여유와 설빈, 허수아비, 그리고 산만한 시선입니다. 개의 심장.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 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4: 아휴 더워.
5: 더워.
4: 아유, 왜 덥냐.
5: 너무 덥네.
6: 왜 이렇게 더운 거야.
3: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한남방면으로 월드컵대교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가양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는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과 반포 주변 또 청담동 주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 또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밀리고요. 내부 순환로 성수방면으로 정릉램프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는 3차로에서는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여파로 뒤로 밀리고 있는데요. 홍제램프 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북부간선도로가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또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형님이.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브라이언 아담스의 Heaven입니다. 이 곡은 첫 건반 소리부터 아주 고요하게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롱하면서도 아슬아하게 울려 퍼지는 피아노 아르페지오가 흐르고 곧바로 얹어지는 브라이언 아담스의 그 독보적인 허스키 보이스가 마음을 툭 건드립니다. 브라이언 아담스의 목소리는 참 신기하고 매력적입니다. 거칠고 투박한 모래바람 같은 음색을 가졌는데 정작 멜로디를 타며 노래할 때는 그 어떤 매끄러운 미성보다 더 다정하고 따뜻하게 귓가에 내려앉거든요. 테크닉으로 꾸며내지 않은 날것 그들의 정직함이 주는 힘일 겁니다. 그리고 후렴구로 가면서 악기들이 하나 둘 포개어질 때의 그 극적인 연출에 집중해보세요.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드럼 비트 위로 일렉트릭 기타의 공간감이 웅장하게 펼쳐지면서 마치 푸른 하늘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듯한 찬란한 개방감을 선물해줍니다. 힘을 과도하게 주지 않으면서도 곡이 가진 감정선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이 정교한 빌드업은 들을 때마다 세련된 편곡의 미학을 느끼게 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들은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당신과 함께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니까요. 이 노랫말처럼 거창하고 먼 곳에만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치고 힘든 하루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의 품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완벽한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늘 곁을 지켜주는 고마운 이들에게 다정한 안부나 문자 한 통을 건네보는 다정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브라이언 아담스, Heaven.

람션의 플레이리스트 브라이언 아담스의 Heaven 함께 했습니다. 이 곡은 제가 기타를 연주하지만 기타 사운드를 어떻게 이렇게 영롱하고 화려하게 그 공간감을 잘 연출할 수 있는지 신기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 브라이언 아담스의 Heaven은 제가 연주를 하는 어떤 곡들에 있어서는 약간 모티브를 삼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워낙 뭐 디스토션이라고 하죠. 꽝꽝 울려내는 이 소리들 매력있지만 그 소리와 조금 상반되는 약간의 그 공간감의 소리들이 이 곡을 더 그 곡의 제목처럼 헤븐적인 느낌이 나게 하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곡 사랑해 주시죠. 저는 정원영의 먼 북소리 함께 듣고요. 함촌의 음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음악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죠. 함춘우의 음감회. 이 시간에는 따끈한 신곡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음악들을 폭송 가족분들과 함께 들으면서요, 곡에 담긴 배경과 감성 그리고 연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노래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감상평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로 사용 가능한 두 군데가 있죠. TBS 앱 그리고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감상평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함께 할 첫 번째 신곡은 어떤 곡을 한번 같이 음악을 들어볼까요? 쭉 여러 곡도 준비했는데요. 아, 이 곡 먼저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6월 9일에 발매된 음원입니다. 오랜만에 음원을 발표해 주셨어요. 심수봉님께서 준비한 품어줄 그리고 안아줄. 제목은 그냥 품어줄 안아줄이에요.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 아, 들어보시면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심수봉입니다. 품어줄 안아줄.

야, 심수봉 품어줄 안아줄. 이 곡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어느 책을 보고, 그때는 음원이 아니었고요. 책을 보고 이 곡이 너무 멋있어서 이 곡을 한동안 부르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의 오래된 민요곡이고요. Wayfaring Stranger라는 제목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곡입니다. 작곡은 미상이고요. 우리나라 가사로는 심수봉님이 작사를 하셨고요. 편곡 차석호, 그리고 기타의 서창원 씨, 코러스 명인희 씨, 바이올린의 배신희, 스트링 건반의 김효신.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어떠세요? 며칠 전 심수봉님을 한번 뵐 기회가 있었는데 이곡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이 곡의 가사를 정말 본인이 아끼는 마음으로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분의 음악을 소개해 드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6월 9일에 발매가 되었네요. 와, 이분 요즘 블로그 하죠. 블로그 하시면서 바쁘더라고요. 예전엔 약간 사람과의 만남을 약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블로그의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하고도 만났는데, 카메라를 촥 저에게 가져다 주시면서 어땠는지. 그렇게 또 아주 또 활기찬 에너지를 보여주셨던 민혜경님입니다. 제목이 저기 하늘 밑 어딘가에 라는 곡이고요. 작사, 작곡을 임지훈 씨가 하셨어요. 어떤 곡일까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따뜻한 어쿠스틱 사운드가 귓전을 싹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민혜경, 저기 하늘 밑 어딘가에. 그런데 가창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써주셨나? 가창이 민혜경이고요. 작사, 작곡 임지훈, 편곡이 기타리스트 서창원 씨가 또 함께 하셨네요. 연주에는 기타의 서창원, 키보드의 윤정로, 드럼의 박계수, 베이스의 김정욱, 피아노의 조상원. 오, 눈에 띄는 게 녹음실이 눈에 띕니다. 초이 사운드 랩이라고 하는 스튜디오인데요. 목동에 가면은 그 목동 큰 아파트 있죠. 그 근처에 몇 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아톰이라고 하는 그런 아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피규어 같은 거를 우리나라 손오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아주 재미있는 그런 피규어로 큰 돈을 버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음악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음악 산업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만든 스튜디오인데 너무 좋습니다. 스튜디오가. 그 스튜디오에서 만들었어요. 음악을. 확실히 기계가 좋으니까 소리가 좋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손이 좋을까요? 아니면 민혜경 씨의 목소리가 좋을까요? 세 번째네요. 민혜경 씨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음악. 함께 있어서 행복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아, 우리 세 번째는요. 저희 프로그램에 한동안 정기적으로 함께 해주셨던 분이에요. 많은 분 팬덤 있죠. 손태진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잃어버린 우산을 준비했는데요. 원곡 우순실의 목소리였죠. 작사는 오주은, 작곡 오주연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곡이 최근에 6월 10일 손태진 씨의 리메이크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4월에 미리 선 공개가 되었던 그런 곡이에요. 손태진의 잃어버린 우산은 어떤 곡일까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와, 라스베가스 큰 극장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인트로 부분 나올 때 어쩜 이렇게 멋있는지 쫙 봤더니 그 브라스 섹션이라고 하죠. 혼 섹션은 쫙 한국 이름 없습니다. 아, 이게 전주와 노래가 약간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휴, 음악도 제 핸드폰도 놀랐는지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원곡 우순실의 목소리로 아주 아련하게 그 참 비만 오면 우산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우산이 항상 어디로 갔는지 많은 분들이 우산 찾아 헤맸던 그런 노래입니다. 잃어버린 우산 찾으러 정말 많이 다녔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사이 제 방에는요 우산이 한 7개가 모여 있던데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손태진이 잃어버린 우산을 함께 해줬어요. 드럼의 신석철, 베이스 최훈, 기타의 홍준호 등등이 함께 하셨고요. 편곡의 정지찬이 함께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뭔가 좀 확 잃어버린 우산이 뭐라 그러고 할까요? 이 정도의 음악이면은 굳이 우산 찾아 헤매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피 맞고 다니죠, 뭐. 우산 찾아서. 손치진의 잃어버린 우산 잘 들었습니다. 녹음은 저 청담동에 있는 바이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아주 정말 전통 있고 탄탄한 녹음실에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귀가 행복했습니다. 믹스는 고현정 엔지니어가 함께 했고요. 고현정 엔지니어는 예전에 이송환 씨의 그 드림 팩토리 스튜디오에서 엔지니어를 했었고요. 저와도 오랜 시간 같이 호흡을 맞췄던 그런 엔지니어이기도 한데요. 지금 본인의 이름으로 코코 사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딱 믹싱만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아주 실력파 엔지니어입니다. 귀가 행복했어요. 손태진 씨. 언제 한번 나오려나. 한번 전화 한번 넣어봐야겠습니다. 다음 곡 넘어가겠습니다. 에메랄드 캐슬이라는 팀이 있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팀이고요. 에메랄드 캐슬의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지우 씨. 6월 13일 이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작사에는 코즈, 지우, 김상환, 임현수. 작곡에도 코즈, 지우, 김상환, 임현수. 편곡에, 이 팀인가 봐요. 에메랄드 캐슬이. 이 코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는 여러분 넥스트의 베이시스트 김영석 씨입니다. 이지훈의 왜 하늘은을 또 만들기도 했던 그 작곡가이기도 하죠. 어떤 음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왔는지 궁금하네요. 듣고 이야기 나누죠. 에메랄드 캐슬, Summer Love.

에메랄드 캐슬 Summer Love 함께 들었습니다. 이야, 김영석 씨 코즈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석 씨, 그리고 보컬의 지우 목소리와 음악이 너무너무, 그렇죠, 찰 떡궁합 기가 막히게 맞네요. 보컬의 변함없는 지우 씨, 그리고 기타의 김상환, 기타 임현수, 투 기타군요. 그리고 드럼은 컴퓨터 힘을 빌렸습니다. 베이스는 코주 씨가 직접 연주를 했고요. 키보드만 세션 아티스트를 함께 했네요. 최문석 씨가 함께 했고요. 코주 씨가 프로듀싱을 하셨네요. 아무튼 오랜만에 들어보는 지우 씨의 목소리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 음악 이 여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메랄드 캐슬. 요즘 연주자들이 연주만 하는 것은 부족하다. 나에게도 내 입에도 마이크를 달라 하는 추세가 되죠. 뭐 배우가 노래를 하기도 하고 가수가 연기도 하는데 연주자는 왜 못하랴 싶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연주자가 DJ 한다고 지금 우리 PD가 그러네. 그 손 잘못하면 큰일 나요. 데니구라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죠. 저는 데니구 씨가 바이올린 연주를 클래식, 정통 클래식 연주자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아주 품있게 클래식 연주를 할까 생각했더니 어머어머 입담이, 그리고 노래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나 이쪽 기타계에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6월 8일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수중비행 블루 플라이트라는 영어 제목으로 음원을 발표한 이 시대가 나온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죠. 여성 기타리스트예요. 장하은. 이 친구가 야, 기타 연주는 이미 섭렵했다. 난 이제 노래까지 내가 한번 해보련다 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살짝 들어봤는데 우와,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 달립니다. 장하은 수중 비행.

0: 장하은 씨, 이러면 곤란하지 않을까? 아, 줄좀 서지. 내가 먼저 좀 하고 나오지. 목소리가 기타 연주만큼이나 아주 수려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하은 수중비행 함께 했고요. 이 곡에서는 어쿠스틱 기타하고 일렉트릭은 그쪽 전문 연주자의 도움을 받았고요. 클래시컬 기타에 장하은 씨의 손길이 착또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를 해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봐야 되나? 연예 프로그램에서 봐야 될까요? 음악 프로그램에서. 금주의 인기 순위는 장하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레거시 미디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들어보죠. 아, 정말 저희와 친한 그리고 음악을 이렇게 또 맛있게 할수 있을까 하는 친구예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윤덕원 씨가 우희준과 함께 6월 14일 날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아, 제목이 궁금해요. 친환경 달여행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시죠? 같이 들어보죠.
1: 원

덕원, 덕원, 윤덕원. 브로콜리 너마저 윤덕원 씨. 이렇게 음원을 내면은 어떡하죠? 너무너무 편안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쿠스틱 기타 쫙 치면서 덕원 씨가 어떤 노래할 때 보면은 말하듯이 하거든요. 전달력이 정말 좋아요. 우희준 씨와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음원을 발표해 준 윤덕원의 친환경 달려행. 가사가 너무 잘 들리네요. 이곡참 우울할 때쫙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윤덕원 씨, 스튜디오 브로콜리에서 보죠. 한번 만나요.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느 작업실에 멋지게 만들어 놨던데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티스트 소개할게요. 6월 11일 발매된 음원이에요. 누구냐고요? 홀라성호, 그리고 물음표. 물음표는 아티스트 활동명이 물음표입니다. 이두 분이 음악을 만들었는데 약간 블루스 기반적인 요소의 음악이에요.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제목은 머뭇이라는 제목이에요. 듣고 이야기 나누죠. 홀라성호, 그리고 물음표의 머뭇.

콜라성호 밥 따우다디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매력 있네요. 콜라성호 씨가 기타를 연주하나 봐요. 기타를 이번에 치셨네요. 잘 들었어요. 귀에 탁 꽂히고 잘 안 잊혀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죠. 자, 마지막 곡 보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곡은요, 밴드 아우리. 6월 10일 발매한 음원인데요, 아우리는 누군가 하고 봤습니다. 2019년에 결성한 5인조 인디밴드예요. 근데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작년 유재하음악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올해 이 음원이 나온 거죠. 근데 제목이 네가 보낸 기프티콘이에요. 요즘 세대들 보면은 그렇게 소통을 많이 하죠. SNS로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SNS상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우리 후배들에게 누구 좀 불러줄래? 이러면은 안 가요. 그리고 뭐를 막 쳐요. 보면은 아니 왜안 가냐? 이러면 불렀는데요. 이러면서 모든 마음을 문자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도 기프티콘으로 하는데, 아마도 가사 내용을 보니까 좀 아픈 내용이네요. 이별과 관련한 내용이 또 웃으면 안 되는데. 자, 편곡에는 작사 김승재, 작곡의 아우리 같이 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동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2시간 전 행복했고요. 전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곡 아우리의 네가 보낸 기프티콘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5: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6: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7: TBS 교통정보.
8: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0도를 넘어섰습니다. 30.7도고요. 오늘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또 호남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방면으로 연희램프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사고 있기 때문에 성산램프부터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방면으로 가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는 사고 있어서 사고 구간 뒤로 잠시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이후로는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또 반포 주변도 각각 정체입니다.

TBS 정원뉴스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틀간 프랑스 에베양에서 열리는 이번 G7 회의에서 확대 회담과 환영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G7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이를 계기로 양자 회담이 이루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청 인가 절차만 남겨둔 서울 종로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구청장 교체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최근 종로구 세운 4구역 인가를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에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도시 철도에만 적용되고 있는 고령층 대중교통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 의회는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와 비철금속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 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수출 물가 지수는 188.58로 4월보다 0.3% 상승했습니다. 특히 공산품이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와 1차 금속 제품 등을 중심으로 0.3% 올라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철금속 수요도 늘면서 1차 금속 제품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3사도 비투 급증에 대응해 일제히 신용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뱅크는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판매를 중단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를 기존 2억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합니다. 토스뱅크도 조만간 신용대출은 최대 1억 원, 마이너스 통장은 최대 5천만 원으로 한도를 줄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본격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를 논의합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계 반발로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가입 협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EU는 현지 시간 15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27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가입 협상의 첫 단계 협상을 시작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등 전국에서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기

0: 오한정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8도, 습도는 42%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나선홍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 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2: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0: TBS 교통정보
11: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6도까지 올랐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공기로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과 경기 북동부, 강원 중북부와 내륙 산지, 또 호남 곳곳에서는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고요. 또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오존 농도도 높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작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원효대교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반포에서 압구정 사이 시속 30km 내외입니다. 내부순환로는 지금 홍제문터널 안 2차로에 고장차 세워져 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월드컵이 열리면 개최국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하죠. 아, 우리 동네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보겠구나. 아이 손잡고 경기장 한번 가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번 북중미 월드컵 직관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됐습니다. 지난 카타르 때보다 몇십 배나 비싸진 티켓값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와 체코 경기의 가장 싼 좌석이 우리 돈으로 66만 원. 결승전 좌석 평균가는 무려 1,8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개막전 불참을 선언하고 자신의 티켓을 한 시민에게 양도하기도 했죠. 경기장에서 파는 생수 한 병도 만 원이 넘는 이번 대회. 축구로 세상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피파의 슬로건이 무색해지는데요. 세계인의 축제를 다 함께 온전히 즐길 수 있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 아이유, 내 손을 잡아였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시고, 이 돈이 된 라디오 머니특별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하고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드리고 있어요. 오늘 방송 함께할 두분 바로 소개합니다.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연 팀장입니다.
0: 요즘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 좀 챙겨보시는 편이세요?
2: 하이라이트만.
0: 그래도 궁금은 하신가 봐요. 경기
2: 네,
0: 결과.
2: 궁금하죠. 전 세계인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대만 잘 맞았다면 본방사수를 했을 텐데 이게 또 아침에 하고 새벽에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본방사수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0: 일하시는 시간이라. 본부장님은요?
3: 전 이제 사실 축구는 크게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0: 그 축구는 관심이 없으면 야구는 관심 있으십니까?
3: 저 오롯이 이제 야구만 좋아해가지고. 네. 뭐 지금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도 이제 이름 아는 분이 몇 분 없는데 어쨌든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은 기원하지만 네. 제가 뭐 특정 선수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가지고요. 마음속으로 응원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모르면 뭐 손흥민 선수 응원하면 되는 거죠 뭐.
2: 이 북중미 월드컵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이 북중미 월드컵이 북한, 중국, 미국에서 월드컵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가끔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0: 이게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
2: 네, 이 아메리칸 대륙에서 하는 거다라고 요 정도는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항상 환영하고요.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면 상담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무료 상담 전문가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0: 최동기, 구도현의 마, 이게 돈이다. 에서는 오늘, 와. 아,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군요. 있군요. 포켓몬 수집 열풍에 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세상에 포켓몬이랑 돈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1: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약간 놀라긴 했는데 최근 포켓몬 수집 열풍이 좀 다시 뜨거워지면서 희귀 카드 수익률이 네, S&P500도 이겼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래요. 포켓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재테크까지 되는군요.
1: 맞습니다. 이제 희귀 카드는 주식처럼 이제 시세가 오르내리는데 네, 재테크 수단이 돼버렸고요. 관련 굿즈는 출시 직후 품절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린 시절 포켓몬을 소비했던 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향수와 소비력이 결합한 팬덤 시장이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0: 예. 그럼 실제로 희귀 포켓몬 카드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어요?
2: 네, 이 지난 2월 미국에서는 이 희귀 카드가 1,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억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4월 영국에서는 한 교사가 이 어린 시절 모아두었던 포켓몬 카드가 2만 5천 파운드, 약 5천만 원의 경매 예상가를 받았습니다.
0: 그러니까 아이들 카드 정리한다고 막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네요. 집에 있는 포켓몬 카드가 막 240억 원, 막 5천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이제 서울 한 지역에서 열렸던 이제 팝업스토어에서 나왔던 그 희귀 카드는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었을 정도로 시장 자체가 정말 뜨거운데, 자, 포켓몬 카드 시장은 2020년 이후에 이제 급등하고 2021년에 한 차례 더 크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일본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 시장은 이제 거품이 거치면 가격이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좀 일반적이지만 포켓몬 카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0: 그럼 지금도 계속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2: 네, 이 지난해 3월 이후 포켓몬 카드의 가치는

0: 145% 이상 상승했는데요. 올해 1월 한 달 동안 구매자들이 포켓몬 카드에 지출한 금액은 약 6,600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포켓몬 카드 가격 지수는 2004년 5월 대비 약 6,208% 상승해서 이 같은 기간 S&P 500 상승률 52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1: 10배 넘게 웃돌았네요. 이 정도 규모면 만약 뭐 이런 거를 중고거래 플랫폼 같은 데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수익이 남았다 그러면은 뭐 세금 같은 것도 부과가 되나요?
2: 네, 저도 이제 포켓몬 카드를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알고리즘이 형성이 돼가지고요 아침마다 희귀카드 구매하세요라고 이제 이 관련 내용이 뜨는데 이제 포켓몬 카드는 이제 단순히 소장하던 카드를 이제 일회성으로 개인 간 거래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네,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거래 규모나 횟수, 반복성에 따라서 세무당국이 이를 사업성 거래로 판단할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1: 뭐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게 정해져 있어요?
0: 네, 일단 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수집품이나 중고 물품을 어쩌다 한번 판매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는 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에는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2: 네, 그 구도현 전문가가 얘기한 것과는 반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포켓몬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고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 사업자로 간주가 돼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자, 이를 위해서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그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 아, 이 사람 사업자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건데. 근데 그럼 얼마나 많이 사고 팔아야 부과 대상이 되나요?
0: 네. 이 국세청의 명확한 단일 기준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 통상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연간 판매 횟수가 수십 회 이상이거나 총 거래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를 넘어가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 신고 안내문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거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본인이 갖고 있던 카드를 가끔 뭐 한두 번 판매하는 수준이라면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지속적으로 되팔거나 아니면 프리미엄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매매를 반복한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또 사업활동으로 여겨져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만약 최근에 이례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을 거래하셨거나 거래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추후 국세청 소명 요청에 대비해서 최초 구매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0: 이 투자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 금이 오르면 무작정 금을 사고 이 코스피가 오르니 무작정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이 아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냥 좋아서 모은 카드가 나중에 돈이 된다면 참 반갑겠지만 이게 재테크를 아예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낸다면 또 세금까지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수집은 즐겁게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랍 속에 포켓몬 카드가 살짝 이게 있다면 희귀 카드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2: 네, 요즘 앱이 있어가지고요. 그 카드를 등록하면 그 카드의 소장 가치를 확인해주는 앱이 있기 때문에 혹시 방치되어 있던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런 세상이 또 열렸군요. 자, 오늘은 포켓몬 카드와 재테크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 이게 돈이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가보죠.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 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얘기의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도 확률과 가능성이 중요하다입니다. 자, 오늘은 60대 여성 청취자님 고민 사연을 통해서 은퇴 후 보험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허리나 무릎, 어깨처럼 실제 청구 가능성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 보장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자, 치매 보험은 실제 지급 조건에 맞게 가입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시장에서 30년째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60대 억척 아지매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물 무치고 김치 버무리면서 번 돈으로 자녀들 대학 공부 다 시켰고요. 의리의리하진 않지만 우리 세 식구 발 뻗고 잘 작은 집 한 칸도 마련했습니다. 주변에선 이제 자식 농사 다 지었으니 호강할 일만 남았다고 부러워들 하는데 제 몸은 이미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종합병원이 돼버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참다 결국 주저앉고 말았어요.
2: 아이고야, 이 당신 안 되겠다. 이 안 그래도 뭐 매일 무릎에, 허리에 진통제 주사 맞아가면서 버티는 거네 다 아는데, 아, 얼굴이 와 이리 해수가노. 오늘만 하고 막 고마 장사 접자.
1: 아이고, 고마 됐어요. 시장통에 우리 집 반찬 기다리는 단골들 줄을 섰는데 어딜 접습니까? 아이고, 무릎이야.
2: 봐라, 이래 주저앉을 거면서 무슨 장사를 더 한단 말이고. 나도 이제 회사 퇴직했고 자식들도 이제 지 앞가림 다 하는데 당신 와 이리 미련하게 몸을 부사산노. 이제 막 고마 쉬자, 어이?
1: 아이고, 야숙해라. 내 청춘 다 바친 가게인데 이제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네요. 그래요, 이제 진짜 고마할랍니다.
0: 그동안은 진통제를 맞으며 버텼는데 이젠 정말 더 이상 자신이 없어서 남편 말대로 반찬 가게를 접으려고 합니다. 남편도 퇴직을 한 상황이라 연금만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매월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가 만만치 않아서 이걸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이소.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건강에 힘 이제 부치셔갖고 이미 은퇴를 결심하신 청취자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또 내고 있는 보험료가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요?
1: 네, 이거 뭐 간단한 방법인데 보험료 절감을 위해선 청취자님 나이대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보장은 살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은 보장을 조정하면 되겠죠.
0: 아, 확률을 봐라. 확률 싸움이다. 60대에 그러면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보장은 어떤 건가요?
2: 네,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암, 뇌질환, 심장질환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청취자님 나이나 직업을 감안하면 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보장이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0: 60대.
2: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암이나 뇌질환이나 심장질환보다 아이고 무릎이야, 허리야, 어깨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뭐 근거 있습니까?
1: 네, 2020년 실손의료보험 통계 자료를 보면 질병분류별 실손보험 청구 금액 비중이 나와 있거든요. 자, 3위가 암이고 청구 금액 비중은 11.6%였습니다. 자, 2위는 상해 질환인데 13.6%, 1위가 바로 근골격계 질환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금액 32.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0: 오, 뭐 압도적으로 많네요. 한 3배 정도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암보다. 저는 당연히 암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2: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보장을 이 현실과 반대로 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암보험은 잔뜩 가입을 하는데 근골격계 질환은 협소하게 가입을 하거나 아예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네, 그 청취자님은 30년 넘게 이제 장사를 해오셨죠. 뭐 허리, 어깨, 무릎 사실 안 아픈 곳이 없죠. 자, 그래서 청취자님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두셔야 될 텐데 뭐 어깨 관절경 수술이나 무릎 관절경 수술 및 관절경 이외의 수술, 뭐 추간판 수술, 신경성형술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수술을 했을 때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나 이와 관련된 보장들은 정말 협소하게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0: 많은 보험료를 매월 지출하는데 이런 근골격계 관련 보장이 협소하게 준비가 돼 있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보험료가 뭐 상대적으로 비싼가요?
2: 아니요. 이 근골격계 질환 수술비는 60세 기준으로 보면 한 2만 원에서 4만 원대 수준이라서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데요. 이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보장뿐만 아니라 이 치매와 관련 보장에 보험료가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근골격계 질환까지 이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0: 예, 치매까지는 신경 쓰셨는데 근골격계 질환은 좀 놓치셨다. 성시아님 나이가 되면 근데 이 치매에 대한 걱정을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억력이 감퇴되면 혹시 뭐 나도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 한 번쯤은 하시잖아요.
1: 네, 뭐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치매 보험은 나이가 들어서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사실 이제 자녀에게 짐이

0: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입을 하고요. 또 적금식으로 가입을 해서 목돈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에 보장도 좀 받고 목돈 만들어서 노자금으로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많이들 가입하고 있죠.
1: 진짜 치매보험을 막 적금식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노후연금으로 가입할 수도 있는 건가요?
2: 이 간혹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으면 되고 이 완납을 하게 되면 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치매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 납입이 끝나면 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적금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치매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 절대 가입을 해서는 안 되고 이 10년 뒤에 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에 따른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취자님 치매보험도 좀 조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치매보험은 저축성으로 가져가시면 안 된다. 보장성 보험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치매보험을 조정하면 치매 진단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어지잖아. 이 점을 걱정하지 않으셨을까요?
0: 네, 그 청취자님 치매 보험을 좀 조정하자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보험료뿐 아니라 보장에도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치매 진단이 과거보다 오히려 더 까다롭고 복잡해진 데에는 의학의 발전이나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 인식의 변화가 복잡하게 좀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면 치매라고 하던 시대와는 달리 현재 의료계에서 치매 진단이 더 정교하고도 어려워진 이유는 초기 전조 단계가 정말 세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2: 이 과거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된 후에 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주 미미한 인지 기능 저하만 나타나는 이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병원에선 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건망증인지 치매로 진행 가능한 이 전조 증상인지 이 초기 단계에는 당과형 검사만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기 좀 어려워진 것이죠. 이 경도 인지 장애 환자 중 일부만 실제 치매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진단이 아니라 장기간의 추적 관찰이 이게 필수가 되었습니다.
1: 진단이 땅땅땅 내려질 때까지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군요. 그래서 치매 보험금 청구 또한 어려워지는 거고요.
0: 맞습니다. 이제 사실 치매는 이제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약 100여 가지가 넘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한 가지 원인이 아닌 여러 원인이 겹친 혼합형 치매가 자주 발견되고 있죠. 자, 원인 질환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어떤 인자가 인지기능 저하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감별하기도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2: 네.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매보험은 질병분류기호 F00번으로 진단을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취자님이 가입한 치매보험도 여기에 해당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서 질병분류기호 G30으로 받는다면 이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1: 네, F 쪽은 이제 정신이나 행동장애 쪽이고 G는 이제 신경계 쪽이니까 다르게 보는
2: 그렇죠.
1: 거죠 분류를. 그러면 이게 치매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어떤 보험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0: 네, 뭐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표적 치매 치료 보장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표적 치매 치료제는 이미 손상된 뇌세포를 되살리는 약이 아니라 뇌세포를 파괴하는 원인 물질을 제거해서 진행을 늦추는 약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객관적인 기억력 저하가 확인되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나 혼자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건망증이 심해지는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 네, 현재 이 약물들은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 비급여 상태거든요.
1: 네.
2: 이 환자 이 체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연간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의 비용이 발생하며 진단을 위한 회당 약 100만 원 이상의 이 PET-CT 검사비도 별도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보장을 준비해 두신다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주의하실 점은 표적 치매 치료 시 이 반드시 경도 인지장애부터 보상이 가능한 보험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 네, 그럼 지금 이거 말씀해 주신 거는 치매 보험을 뭐 따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건강보험에 특약을 새로 추가하시는 그런 형태인가요?
0: 아니요, 이건 이제 모든 보험에서 특약을 새롭게 추가하지 못하고요. 이제 별도로 다 필요하다면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1: 네.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시간 좀

0: 빨리 왔네요. 그것도 모르냐? 빠밤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표적 치매 치료 보장은 보험회사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모두 동일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네, 모두 동일하다는 뭐 당연히 아니게 모두 이런 건 없습니다. X, X, X. 예.
1: 네, 정확하게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보험사마다 지급 기준이 사실 다 다르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급 기준이 다른 걸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도 보험금을 주는 회사가 있고요. 경도인지장애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갱신형으로만 판매하는 회사, 비갱신형으로도 판매하는 회사, 치료 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크기도 보험사마다 좀 달라요. 이게 표적치매 치료는 한번 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면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주고 처음에 작게 주는 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0: 일단은 경도인지 장애부터 보상이 가능한 보험을 우선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은 거고,
1: 맞습니다.
0: 당연히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좋은 거죠.
1: 그렇죠. 이제 뭐 나이에 따라서는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대 여명이 많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비갱신이 유리할 수 있겠죠.
0: 진짜 나이 들수록 걱정이 커지는 질환이 바로 치매인데, 보장을 제대로 준비하는 일도 결코 쉽진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이 치매 중에도 이 알코올성 치매는 보장을 해주지 않고요. 그리고 사생활 치매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 전이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치매 연령별 구성 비율을 보면 65세 이상부터 그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65세는 은퇴 후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하는 시기죠. 즉, 치매 보장은 은퇴 후 노후 생활비가 든든하게 준비만 되어 있다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이 잘 준비되어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면 치매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그 돈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외에 자기 부담금을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청취자님도 과하게 집중되어 있던 진단비, 치매 보장을 조정하고요. 줄어든 보험료로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 소득을 추가로 좀 확보할 수 있게 도와드렸거든요. 최근 금값이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미리 좀 사둘 걸 생각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네, 늦지 않았습니다. 과하게 지출되고 있는 선택 지출인 보험료만 잘 점검하면 금이 생길 수 있고요. 금 중에서 최고의 금인 연금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인 노후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금 중에 최고는 연금이군요. 예. 그러니까 치매 보험료를 줄여서 연금으로 돌리시면 훨씬 낫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
1: 그렇죠. 이제 연금은 뭐안 아파도 받을 수 있지만
0: 네.
1: 치매는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진짜. 자, 오늘은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해 오신 60대 청취자님의 보험 점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도 노후 생활에 맞게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60대는 암이나 치매 보장도 중요하지만 허리, 무릎, 어깨 같은 근골격계 질환 보장 꼭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치매 보험도 가입 여부보다 실제 보험금 지급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전문가 무료 상담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우리 집 총체적인 보험 점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구대현 팀장님이 오늘 북중리에 이어서
2: 네.
0: 또한 번의 그 유머, 사생활 치매, 예. 그 보장은 안 된다는 애드립에 밖에서 많이 놀랐다고. 예. 그렇게 훅 들어오실 거면 예고를 좀 해면 제가 리액션을 더 풍부하게 해드릴 텐데,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하고 쑥 지나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613번님, 항상 친절하게 제가 있는 곳까지 오셔서 상담해주고 가시는 구도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잘 듣고 지식 많이 얻어갑니다. TBS 화이팅입니다. 라고. 안면 좀 있으신 분인가 봐요, 2613번님.
2: 네네네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응원 문자 보내주시는데, 2613님은 어떤 분인지 제가 알것 같네요.
0: 아,
2: 감사합니다.
0: 그러시네. 번호까지 아신다면 뭐, 예, 알만하네요. 예. 1시 29분 지나고 있고요. 모든 분들이 건강한 뼈와 근육으로 잘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며, 관절을 위한 노래죠. 악동 뮤지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활짝 열렸고요. 오늘의 첫 번째 민원 만나겠습니다. 7367번님. 저는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피자집을 운영하면서 그 소득으로 아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요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매출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에요. 제 보험 지금이라도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2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계세요. 이렇게 몇백만 원씩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1: 뭐 1, 2천만 원씩 지출하시는 분들도
0: 천 단위도 있으세요?
1: 네네 계시죠.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자발적으로 수년간 납부해야 될 보험료를 뭐 몇백만 원, 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하진 않죠. 네, 지인의 권유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그 많은 보험료를 이제 순수

0: 5년인 월보험료 100만 원인 종신보험, 납입기간이 12년인 월보험료 50만 원은 이것은 순수 저축이 아닌 사망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1: 아,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종신보험이었던 건가요? 예. 이거 뭐 사망 보장을 목적으로 한 종신보험을 이제 저축을 하고 가입하신 그런 경우네요.
2: 네, 뭐 청취자님은 이제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사망 보장도 되고 저축도 할 수 있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라는 지인의 얘기를 듣고 월 보험료 150만 원을 이제 지출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자, 청취자님은 상품 선택을 잘못해서 경제적 사망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잘못된 사망 보장으로 경제적 사망이 대비가 안 돼 있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이 통계청 및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3대 질병 진단 후에 원래 직장 복귀율은 30% 미만이고,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발병 전 가구 대비 소득이 평균 한 40에서 60% 정도 감소한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이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뇌혈관, 심장질환 환자 10명 중 7명은 직업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네, 여기에 이제 청취자님은 자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월 소득의 편차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소득이 줄거나 단전되었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경제적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1: 그러니까 3대 질병으로 앓고 다시 이제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30%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소득도 줄 테고. 그래서 이 경제적 사망이라는 말이 정말 무섭게 느껴지네요. 그러면 우리 7367번님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0: 네, 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청취자님은 매월 소득에 편차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죠. 이 보험은 최소 이 10년에서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장기 금융 상품이거든요. 이 장기 금융 상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유동성 있는 현금 자산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래야 이 매출이 줄거나 아니면 이 매장 리모델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등의 변수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네, 청취자님이 가입한 종신보험은 완납 뒤 이제 원금과 약간의 이자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유동성은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이나 약관대출 또한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입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월 100만 원의 종신보험은 정리를 하고 그 돈을 파킹 통장에 저축을 해서 유동성 있는 현금 자산을 좀 확보할 수 있게 도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 종신보험을 진짜 저축을 해라. 자영업을 하는 7367번님이 장기금융상품인 보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파킹통장을 만들어서 좀 유동성 있는 현금자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파킹통장 그럼 만든다면 뭘 해야 되나요?
0: 네, 일단은 이 보험료가 이 사업자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자동이체 변경을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간혹 이 사업용 통장, 개인용 통장을 구분하지 않고 이 하나의 통장만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확한 순이익 파악이 어렵고 매월 사업장에서 쓰는 고정 지출, 청취자님이 개인적으로 쓰는 고정 지출 파악이 힘들어지게 되죠.
2: 네, 내가 매달 벌고 있는 순이익을 알아야 그에 맞는 적절한 보험료를 지출하게 되는데, 매일 들어오는 돈의 한 달 합산 금액만 추정해서 그에 맞게 보험료를 책정하면 사실상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통장 분리를 하고 사업장 지출은 사업용 통장에서, 개인 지출은 개인 통장에서 이제 출금되게 이제 만드는 거죠. 자, 이때 청취자님 월급도 매월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용 통장으로 이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자동이체 설정에 두는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네,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직장인처럼 이제 월급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번 돈을 안정적으로 좀 모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통장을 일단 그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나한테 이제 스스로 월급을 주는 거네요. 이렇게 정해진 월급을 부여해서 자산을 모으는 방법을 가져가셔라.
0: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부여한 월급에 비례해서 사업자 통장에서 이 IRP나 연금저축계좌 또는 이 노란우산공제에서 이 스스로의 퇴직금을 적립을 하는 것이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선 이 3층 연금 구조가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청취자님은 퇴직연금이 따로 없으니까 이 스스로

0: 퇴직연금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 본인의 소득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하게 되면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이 비로소 완성이 되겠습니다.
1: 야, 그러니까 이게 통장만 뭐 사업용 개인용 구분을 해도 마치 직장인처럼 이렇게 뭔가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님은 보험료를 조정하고 싶다고 이제 연락을 해 주신 건데 막 파킹 통장이랑 막 3층 연금이랑 이런 게 먼저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2: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사망을 예방하고 치료 기간 중 소득 단절로 인한 경제적 사망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그 외에 다른 이유로 경제적 사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알려드린 뭐 파킹 통장이나 3층 연금과 같은 현금 자산이 되겠죠.
0: 네, 그리고 이 청취자님이 납부하고 있는 월 보험료 7만 원에 1세대 실손 보험이 있다면 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청취자님이 가입한 월 보험료 14만 원에 건강보험 한 건만 있더라도 이 중증 질병으로 인한 소득 단절, 그로 인한 경제적 사망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하지만 이 유동성 있는 현금 자산, 이 3층 연금은 한 1-20만 원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단기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해 놓고 남는 자금으로 보험료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1: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으니까 3층 연금을 이제 먼저 준비하신 다음에 뭐 나중에 여유가 좀 있으시면 다시 보장성 보험 이런 걸 고려하셔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러면은 보험료는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할까요?
2: 네,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한 저축이나 재테크는 고정 지출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사고를 대비한 보험은 이제 선택 지출이 되어야 되겠죠. 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고정 지출을 먼저 하고 남는 돈으로 살면서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 지출인 이제 보험료 크기를 책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청취자님의 보장 조정을 하기 전에 청취자님이 이제 안정적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고 보험 외에 여러 변수들로 인한 경제적 사망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잘 세워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쭉 말씀해 오신 게 이제 안정적인 보험을 유지하면서도 자산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절차였군요.
0: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 나 이 정도 보험료는 넣을 수 있다. 아, 그런데 이 보험은 있는데 저축은 없다. 근데 이 보험이 저축이고 곧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정 경제를 운영하는 경우 너무 많이 보거든요. 이 잘못된 전략으로 보험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 손실도 엄청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청취자님 이 현금 흐름부터 조정을 좀 해드린 것이었습니다.
2: 네, 이렇게 이제 현금 흐름을 조정하고 청취자님은 1세대 실손보험 7만 원, 종합건강보험 14만 원, 영업장 화재보험 3만 원, 운전자보험 1만 원, 네, 합산 총 25만 원의 보험료와 지금 당장 해약을 하게 되면 너무 손실이 큰 적금으로 알고 가입한 이 종신보험 50만 원만 보험료로 지출을 하고요. 자, 줄어든 125만 원으로 유동성 있는 현금 자산, 그리고 퇴직금, 노후연금, 재무 목표에 맞는 저축 상품들로 좀 재구성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보험만 가입하고 있었던 청취자님은 현금, 퇴직금, 연금, 재테크 상품과 보험도 가입한 상태로 조정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린다면 안정적으로 가정경제를 운영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뭔가 좀 마음이 놓이는 예, 요거 하나만 갖고 있었는데 뭔가 쫙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만큼 보험보다 먼저 유동성 있는 현금 자산을 준비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을 분리해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나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문자 주십시오. 50원의 유료 문자가 되는 유료 문자가 드느냐 아니죠.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9890번님 사연이에요. 아버지가 저희 집에 방문하셨다가 벽걸이 TV 각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아, 아버님이 엄청 또 적극적이시네요. TV 화면에 세로줄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가능할까요? 라고.
2: 네, 그 이제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버님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는 이제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0: 있죠.
1: 아, 그래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자녀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의 보장의 범위는 이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자녀까지 포함이 돼요.
1: 네.
0: 네, 그러면 이제 가족의 구성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결국 내 자산을 손실나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의 의무가 없죠. 이건 타인의 재산이나 이제 신체에 피해를 줬을 때 이제 보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이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자녀. 이제 그 말은 이런 거죠. 부모님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자녀가 부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1: 네.
0: 이럴 경우 자녀는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있긴 하지만 소득이 없으니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부모님이 부산에 계신데 자녀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어.
1: 네.
0: 이럴 경우에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이 이제 그 불가하죠. 자녀가 별도로 이제 가입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
1: 네.
0: 말은 이제 아버지가 자녀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 자녀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면 아버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고
1: 네.
0: 자녀가 돈을 벌고 있지 않은 상황, 생계를 부모와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1: 그렇다면
0: 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보셔야 될것
1: 그 우리
0: 같습니다.
1: 집 거를 우리가 고치는 거라는 개념인
0: 맞습니다.
1: 거죠?
0: 소득을 벌고 있으면 쉽게 말해서 부모 지간이지만 남남이 될수 있는데 소득이 없이 생계를 같이 하게 되면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1: 네.
0: 배상 책임으로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조부터 잘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9895님이 이제 소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능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2381번님이 종신보험에 스마트 전환이 있는 종신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또 자녀한테도 줄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0: 네, 그 요즘 이제 종신보험들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들이 이제 좀 많이 그 진화를 해가지고요.
1: 예.
0: 뭐 특정 상품에서 저런 이제 문구를 쓰고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보험 대상자를 교체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종신보험을 가입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아버지가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자녀가 성인이 됐어. 더 이상 사망보장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해약하면 손실이 너무 큰데? 그럼 이때 이 보험의 주체를 아버지가 아닌 자녀로 바꿔버릴 수 있죠.
1: 그게 스마트 전환이에요?
0: 뭐 그건 특정 상품에 이제 적용되는
1: 예.
0: 문구라서 그래서 요즘은 종신보험이나 연금도 피보험자 교체, 그러니까 대상을 교체시킬 수 있는 옵션이 있어가지고요.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했다가 뭐 자녀 이름으로 바꾸고 뭐 자녀 이름으로 가입했다가 아버지 이름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계약자 피보험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다가 계약자 피보험자를 자녀로 바꾸는 순간 증여가 돼버리죠.
1: 아, 그럼 또
0: 네,
1: 세금.
0: 그렇죠. 그 피보험자 교체 시점에 그 해약 환급금이 이제 증여가 돼버리니 그 금액이 증여세 한도 내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 세금이 참잘 따라오네요. 예.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그리고 0427번님은 매일 두 번씩 제 방까지 듣습니다. 운전 중이라 문자를 못해서 그렇죠. 이렇게 또 인사도 주셨고, 6085번님도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자, 0890번님의 질문이에요. 저는 50대고요. 현재 암보험을 3개 가입해 두고 있는데 모두 10년 또는 20년 갱신형 상품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갱신형 암보험 해지하고 비갱신형으로 갈아타도 괜찮을까요?
2: 보험료 예산에 맞는다면 비갱신형으로 갈아타도 되는데, 저희한테 문자를 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갱신형으로 하더라도 이 보험료와 보험금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1: 네.
2: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갱신형보다는 보험료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좀 적절히 섞어서
1: 아,
2: 좀
1: 섞어라.
2: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 지금 가지고 있으시다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비갱신형으로 바꾸시고 한 2천만 원 정도는 갱신형으로 가지고 가시는데 또
1: 네.
2: 새로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뭐 감액이나 면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1: 예.
2: 그러면 이 어떻게 하냐면
1: 예.
2: 만약 올해 뭐 건강검진 대상자이시면
1: 네.
2: 감액이나 면책이 없는 암보험에 가입을 해두고
1: 네.
2: 건강검진에 맞춰서 건강검진에 맞춰서 이제 건강검진 하시고,
1: 예.
2: 이제 만약에, 뭐,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암에 진단이 된다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시고,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나는 이제 2년 있다가, 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함이다 하시면

0: 그냥 한 달 이내에 청약 철회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아, 예. 있는 제도는 활용해서 그렇게 네. 가져가셔라. 어쨌거나 지금 다 비갱신용으로 갈아타시면 너무 또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으니까 적절히 이제 반 정도 섞어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건강 검진 계획에 따라서 진단 받으시는 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제 해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좀 대비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3482번 님, 여름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기로 했는데 아, 운전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걱정이 되네요. 혹시 사고가 나거나 주차 중에 차를 긁는 상황이 생기면 렌터카 보험으로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2: 네, 렌터카 보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보험이 아니죠. 렌터카 보험은 보험이 아니라 그 렌터카 회사에서 만든 하나의 이제 규약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본인 스스로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 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자기 부담금이 큰 경우도 상당히 많죠. 자, 이럴 경우 원데이 자동차 보험이나 내 자동차 보험에 다른 차를 운전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가입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한 조건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가입을 할 수 있죠. 근데 뭐 제주도에 이제 여름 휴가 가서 렌터카 빌리려고 했더니 뭐 이만큼 보상해 주는 건 뭐 VIP 보험이라고 해서 3만 원이고 이만큼 보장해 주는 건 뭐 VVIP라고 해서 5만 원이고 네. 내 차값보다 보험료가 비싼 경우가 훨씬 많죠. 자, 이럴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특약이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큰 보장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렌터카에서 내미는 건 저 이거 안 할래요 해도 되는 거예요?
2: 하고 그렇죠. 내 거만 할 이유가 없죠. 네.
1: 그렇구나.
0: 그런데 이 그 원데이 같은 경우에는 네. 이 12시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루 이전에 가입을
2: 하죠. 그 자동차 보험이 이제 24시간 이전에 보장이 되는 거고요. 네. 원데이 자동차 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바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렇게 또 우리가 여행에서 렌터카 빌릴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비싼 거 안 드셔도 되는군요. 자, 오늘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세요.
2: 네. 그 보험은 보장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이전에 보험을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실손 보험의 진화 과정으로 인해서 이 본인 부담금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 비중증 치료에 대한 이 근골격계 치료 보장 꼭 잘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 뭐 아셨듯이 이 두 분은 진짜 재무 설계 분야의 챗GPT다. 인공지능이다. 아, 자연지능인데 인공지능을 능가한다. 아, 이렇게 상담 원하시면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문자 좀 주면 되겠습니다.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4: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성수분기점 방면 홍운램프에서 홍지문터널 입구 구간의 1차로에서 추돌사고로 현재 처리작업 중이라 일대 혼잡한데요. 연희램프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의 1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작업 여파로 창동교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의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뒤로 여의 하류에서부터 정체고요. 같은 방면 천호대교에서 안사대교 구간의 4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판교 분기점 부근 4, 5차로에서 승용차의 추돌 사고 처리 작업으로 이일 때 불편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내가 주인 허리케인 라디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디 최강일구입니다. 동유럽 아이들은 세모로 그리고 우리나라 애들은 동그라미로 그리는 이거 뭘까요? 바로 나무랍니다. 나무. 심엽수가 많은 북유럽 아이들의 눈에는 세모꼴로 보이고 화렵수 많은 우리나라 아이들의 눈에는 나무가 동그랗게 보인다는 겁니다. 꽃이 지기가 무섭게 이제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소나기 지나간 자리 점점 더 동그래질 거예요. 여름 햇살 받아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여름의 화렵수 보면서 저 또한 더불어서 동그래지고 싶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근. 혜은이가 부릅니다. 가십니까? 가세요. 감수광 감수광

네, 혜은이의 감수강 듣고 왔습니다. 저희 노래 들으면서 아까 저 스마트폰으로 찾아봤어요. 감수강, 혼자 없어요. 혜은이 씨가 이 노래가 나온 게 88년도에 나왔네. 예, 88년도에 나왔는데 뭐 히트곡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알았지만 또 간만에 들어보니까 감수강, 혼자 없어요. 뭔 뜻인가 막 찾아봤더니 아까 감수강은 제가 노래 부를 때 했던 것 마냥 예. 어디 가세요? 뭐 이런 뜻이래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디 감수강?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디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버지 어디 감수강? 예. 근데 혼자 없어요. 아, 요게 저는 혼자 와라서는 그런 뜻인 줄 알았더니 빨리 오세요 그래요. 빨리 오세요. 또 어서 오세요. 아, 이런 표현은 관광지나 가게에서 손님 맞이할 때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이 표현을 통해서 따뜻

0: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하는데 여행 중에 이 단어를 듣게 되면 반갑게 인사해다. 혼자 없애는 어서 오십시오. 이런 거랍니다. 예. 음식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혼자 없애. 그러면 어? 나 식구들하고 같이 왔는데 왜 혼자 오라고 그러지? 그게 아니고 어서 오세요. 재밌어요. 네. 자, 오늘 날이 참 습기도 많이 생겼고요. 어제보다도 좀 더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뭐 11월 달까지 에어컨을 키고 살아야 된다네. 뭐 어떤 또 그런 또 전망 기사도 있긴 한데요. 네. 하여튼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일요일 날이 21일 날인데 이날이 또 예, 절기상 또 하지기도 하고요. 눈에 가장 띄는 뉴스는 뭐 이란 전쟁 끝나가지고 예, 중동 전쟁 여파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 있었잖아요. 6월에 이어서 다음 달에도 조금씩 이제 내려간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미국 뉴욕이나 애틀랜타 이거 되게 먼 거리 아닙니까? 이 노선의 경우에는 21만 원가량 낮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가시 들어가실 분들은 좀 좋아하실 만한 뉴스 같고요. 서울에서 현재 도시철도에만 적용되고 있는 고령층의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가 발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젊은 세대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저 같은, 네? 저 같은 지공대사들은 뭐 좋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의 이병윤 시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했답니다. 이제 기획안을 내는 거예요. 시의회에다가. 근데 이 기획안, 조례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시에 아, 서울시만 그렇구나. 저는 해당이 안 되네. 서울시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중에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민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70세고 저는 뭐 서울시 주민등록 돼본 적이 꽤 오래전이라 경기도 주민 있어가지고. 저 빠블로 PD는 나중에 저 서울시 주민증 갖고 있으니까 쟤는 되겠네. 근데 너도 야 70살을 내려면 아직도 뭐 어? 십몇 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조례 아니 이제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노후에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내일부터요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새 기준 519만 원을 소득이 더안 생기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300에서 500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오른 겁니다. 뭔 말이냐면 그전까지는 319만 원만 조금 넘으면은 연금이 깎였는데 이제 200만 원더 올려가지고 519만 원까지는 소득이 생겨도 연금을 깎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60조 원 규모로 점쳐지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점점 긴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제발 우리나라가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달 중에 캐나다 당국이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의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있고 또 다른 경쟁자가 바로 독일의 TKMS라는 회사랍니다.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TKMS라는데 이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이렇게 보면은 그 판때기 이렇게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써 있는 아마 그 회사인가 봐요. 그 회사가 잠수함을 잘 만드나 보죠. 예. 우리가 처음에 독일의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잠수함을 1200톤짜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3천, 3,500톤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예. 두달 넘게 진해에서 예, 캐나다까지 잠항을 해가지고 태평양을 횡단할 정도의 우리의 잠수함 조선 능력은 이제 세계적으로 뛰어난 건데 제발 좀 단비처럼 60조 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 전쟁이 이제 끝나고 19일 날 예, 이번 주 내일 모레 글피죠? 금요일 날, 뭐, 스위스에서
1: 서명이

있다 뭐 이러는데 이제 사실상 뭐 거의 끝난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그 회방꾼 네타냐후만 좀 조용해 주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호르무즈해협에 아직도 500여 척이 지금 정박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배도 지금 24척이나 있는데 예,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나오기는 되게 어렵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유가나 물류 체계가 전쟁 이전으로 회복되는데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동안 뭐이 오랫동안 정박했던 선박을 손봐야 되지 않습니까? 2월 말부터 전쟁에 나가지고 3, 4, 5, 6 그래서 한 100여 일 동안 묶여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박도 손봐야 되고 뭐 따개비도 많이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 그리고 또 기뢰의 위험도 있고요. 적재 화물과 목적지 또 국적에 따라서 통과 기준도 정해야 되고 출항 과정에서 또 병목 현상 이런 것도 생긴다 그래요. 뉴욕 타임스나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종합하면은 해협 주변에 발 묶인 선박이 500여 척 추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선박은 두 척이 해협을 통과했고 현재 24척이 남아 있답니다. 한국까지 돌아오는 항해에 또 20일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은 곧바로 해협을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국내 물동량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한달 정도 걸릴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X에다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석유가 물 흐르도록 하라. 호르무즈 열겠다. 드디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게시물을 두고 무슨 평가를 워싱턴 포스트가 했느냐? 개전 전날인 개전이 2월 28일이었잖아요. 개전 전날인 2월 27일 그랬던 대로 세상이 돌아갔다. 그 축하를 하는 거라고 똑같다. 뭐가 달라졌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19일 날 우리 2차전 멕시코하고 하고 있는데 뭐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보는 맛이 납니다. 틀기만 하면 뭐 그냥 계속해서 축구를 해야 되니까. 예, 오늘의 가장 큰그 이변이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의 월드컵 첫 출전국인데 카보베르데라는 나라가 최대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나라가 스페인 무적함대 스페인하고 아니 10대 0으로 저도 뭐 기사거리가 안될것 같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나라가 0대 0 무승부를 이뤘어요. 스페인이 월드컵 무승부본데 이 나라가 어딘가 그랬더니 인구 52만 명이 살고요. 피파 랭킹은 67위. 우리나라가 한 21, 20이 되죠? 예, 67인데, 이름도 생소한데, 투혼 넘친 플레이로 우승 후보 스페인하고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각광받는 선수가 골키퍼더라고요. 40살이라는데, 이 골키퍼가 처음으로 월드컵 무대를 밟았다고 그래요. 예. 하여튼, 카보베르데의 축구 영웅으로 올라섰고, 오늘의 이 무승부는 지금까지 월드컵 역사에서 4대 미스터리에 포함이 될수 있을 정도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고 있어요. 카보베르데 한번 찾아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았더니 아프리카 대륙 있잖아요. 그러면 대서양. 예. 거기에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맨 끝에 있는데 세네갈에서 저쪽 그 어디야 동쪽을 향해서 브라질 쪽으로 가다 보면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화산섬인데 카보베르데. 1975년 독립 이후에 오늘 아주 최고의 날을 국가적인 경사로가 됐다고 합니다. 어젠가 그 아드보카트 감독이 지휘를 했던 퀴라소라는 나라도 특이한 나라 아니에요? 이 나라도 그 카리브해에 아주 위치한 작은 섬나라인데 그 베네수엘라 위쪽 어디에 있는 그 섬나라랍니다. 여기 15만 명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월드컵 본선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댓글 보면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야, 14억 인구 중국도 못 나가는데 15만 명 키라소가 나오다니 댓글 소개해드렸어요. 네. 자 여기까지 눈에 띄는 뉴스 좀 소개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오늘도 이제 나눔 선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돈가스 PD가 어떤 뭐 찐퀴즈를 준비했는지 기대하면서 노래 듣고 와서 시작합니다. 진시몬이 부릅니다. 산 넘어 산.

네, 돈가스 퀴즈입니다. 네, 나름 선물 시작을 할 건데요. 돈가스 PD가 제출하는 돈가스 퀴즈 정답을 먼저 적으시고, 두 번째는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세 번째는 누구하고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는 거죠. 자, 오늘의 돈가스 퀴즈는 요거를 올려놨네요. 아까 첫 번째 곡으로 혜은이의 감수강 들려드렸잖아요. 감수강, 감수강, 난 어떡할래, 감수강. 가거들랑 혼자 없어에, 이 노래. 예. 서울말로 번역하면 가십니까? 가십니까? 난 어떡하라고 가세요. 서러운 사람 보내고 있으니 가시거든 혼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혼자 없어요. 요게 뭔 뜻이냐? 자, 제주도 말을 서울말로 번역하는 겁니다. 보기 두 개 올려놨어요. 1번 어서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가거들랑 혼자 없어요. 어서 빨리 와요.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혼자 와라 이거냐. 2번. 1번 어서 빨리 와요. 2번 혼자 와요. 이런 거래요. 예. 뭔지 아시죠? 모르시겠다고요? 그냥 1번 쓰세요. 그냥 정답 1번입니다. 네.

아, 이제 25가지의 나눔 선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돈까스 PD가 어제는 김만희 떡볶이를 빼먹었더니 제가 어제 뭐라 그랬더니 일본에 또 올려놨네. 네, 잘했어 돈까스. 자 시작합니다. 잘 듣고 적으세요.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 봄도다리 새꽃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 해서 중학생 인터넷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 비봉면 은사골의 매기매운탕 2인분, 반반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 홍삼 진액, 둘이 스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의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의 오리볶음탕, 인천 서구 백암 장수순대 2인분, 용인동백 코다리 면과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에 변한 뉴질랜드 28데이지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가미래 주식회사에 마시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입니다. 25가지 다 읽어드렸어요. 자, 읽어드린 것 중에 받고 싶은 거 하나 적으시고 마지막으로 적으실 게 누구하고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1, 2, 3 3개 적어서 샵 0951로 지금부터 문자로 쏴주세요. 퀴즈만 다시 노래 아까 들려드렸던 혜은이의 감수강. 여기서 노랫말에 나오는 혼자 없어예 이게 무슨 뜻이냐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어서 와요 빨리 와요 그거냐, 2번 혼자 왔는 감. 예.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 모르시면 몇 번? 1번 그냥 쓰세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래는 제주도 출신이구나 강혜연 씨가. 강혜연의 노래입니다. 척하면 척 듣고 오겠습니다.

네. 강혜연의 척하면 척. 잘 듣고 왔습니다.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지. 예. 근데 6267님이 문제 제기를, 문자를 보내서, 거 말이요. 자막에 가수 이름이 잘못 나가시오. 강혜은으로 나갔어요. 예. 아, 그랬습니까? TV 보셨나 보네? 네, 강혜연으로 수정 바랍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6267님. 요즘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텔레비전 보시다가 제보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겠네요. 6267님, 고맙습니다. 예. 저희 TV국 직원들도 아마 이 보고 듣고 계시니까, 네. 강혜은으로 잘못 나가는 거, 예.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연 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6267번님. 네. 서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이제 나눔 선물 당첨자를 지금 또 발표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퀴즈 정답. 혼자 없애요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정답 1번. 네. 빨리 오세요. 어서 와요. 나 버리고 서울 가거든. 빨리 와요. 혼자 없어요. 이런 뜻이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세요. 네. 자, 첫 번째 당첨자는 4415번님. 돈가스 퀴즈의 정답은 1번. 어서 빨리 오세요입니다. 야, 요즘 뭐 돈가스 가스 완전히 상한가네. 이제 청취자들이 아예 돈가스 퀴즈로 써서 보내고 계시네. 야, 대명사가 되고 있어. 자, 받고 싶은 선물은 구리 양꼬치예요. 아들하고 가서 술 한잔하고 싶습니다. TBS 정상화 늘 응원합니다. 예, 4415번님, 부자지간에 가서 아주 한잔하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을 보내드립니다. 가서 현장에 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9580번님이에요. 이번에는 안녕 최일구 씨 라디오 항상 재밌게 듣고 있고요. 정답은 1번 어서 빨리 와요고요. 받고 싶은 선물은 한우골 고기 모듬 세트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신데 드시고 기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더워졌는데 모두 힘내서 무더위를 무사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9580번님, 아이고 효자십니다.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에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가서 맛있게 구워 드시기 바라고요. 0918번님이에요. 정답 1번입니다. 예. 그냥 1번 쓰시면 정답이에요, 여기는. 네, 무조건. 당진에 사는 말띠입니다. 말띠면은 66년생이라는 얘기죠, 지금. 예, 매일 일구양님의 TV 방송, 오. 이분도 지금 텔레비전으로 보고 계신다는 건데. 아유, 안녕하세요. 이쪽 렌즈인가, 여기가? 안녕하세요. 매일 일구양님의 TV 방송 보면서 집사람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당진 송악에 있는 치킨인가요? 그거 좀 먹고 싶네요. 예. 당진 사시니까 딱 좋네요. 0918번님한테 충남 당진 기지시리의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입니다. 가시면 사장님이 파닭 한 마리 선물로 드릴게요.

거예요. 잘 드십시오. 1710번님. 정답 1번이요. 하남의 국밥 받고 싶어요. 왠지 지친 남편과 함께 식사 좀 하고 싶습니다. 네. 1710님께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을 댁으로 택배로 배달해 드릴 거예요. 도착하면 뜨끈뜨끈하게 고춧가루 팍팍 풀어가지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계속 발표합니다. 강민주가 부릅니다. 오가락지 심은 뜻은 아싸!

0: 사랑하는 님은 떠났고요. 예. 그동안 그 짐과 옷가락지에 새겼던 정, 이거는 나 이제 어디 가냐. 아, 강민주 씨가 뭐 처절하게 울으면서 노래를 했네요. 자, 이번에는 당첨자로 새싹 문자 1064번 당첨이에요. 정답 1번 어서 오세요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직이 고민이에요. 항상 라디오 잘 듣고 있고요. 오란다 강정을 받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을 파주시안과 쌀가미래 오란다 세트 먼저 드리고요. 이분을 전화로 연결했답니다. 이직이 고민이시라고 하는데 남자분일까 여자분일까?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제 좀 풀어졌어요?
1: 아, 네, 풀어졌어요.
0: 네, 그래요, 그래. 아, 이제 목소리 밝아졌어. 아이고, 어디, 동네가 어디예요, 지금?
1: 아, 저는 지금 서울 구로구 쪽에 거주하고 있고요.
0: 예.
1: 직장도 지금 구로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사회복지사시면은 전공을 사회복지를 하셨습니까?
1: 네. 전공을 살리자 해가지고 사회복지학과 전공하고
0: 네.
1: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계신 거예요?
1: 저는 지금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0: 아, 주간보호센터. 예.
1: 네, 맞습니다.
0: 그 저 구로구청 뭐 그런 데서 하는 거겠죠, 그게?
1: 저는 지자체 쪽은 아니고요.
0: 보건복지부
1: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 그냥 건강보험단.
0: 아, 건강보험공단.
1: 네, 장기간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네. 목소리가 좀 앳되신데 마일리지 좀 물어봐도 돼요?
1: 제가 31살입니다.
0: 거봐. 예. 그래요. 예. 그 언제부터 그 사회복지사로 거기서 일하셨는데?
1: 제가 계속 움직이긴 했었는데 제가 지금 노인 쪽으로는 거의 3년 정도 됐고요. 요양원과 데이케어 센터에서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0: 네. 그런데 지금 문자로는 이제 간단하게 사회복지사로 네. 일하는데 이직이 고민이에요.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1: 아,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0: 네.
1: 아, 사회복지사를 계속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어르신들이랑 계속 있어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다양한 곳으로 가는 게 맞을지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조금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0: 그렇죠. 예. 결혼을 네, 하게 되면 그래서... 생활 패턴도 좀 달라지니까.
1: 네, 맞아요.
0: 결혼을 언제 해요?
1: 제가 결혼을 11월 21일 날 합니다.
0: 이제 올해.
1: 네, 맞습니다.
0: 11월 언제요?
1: 21일 날입니다.
0: 아이고, 저 아저씨 생일 다음 날 결혼하시네. 제가 11월 20날이 생일인데. 하여튼 축하드리고.
1: 아, 감사합니다. 아,
0: 그러니까 제가 그쪽 분야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1: 네.
0: 그럼 같은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는데 사회복지사 네. 업무를 안 하고 다른 하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네. 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네, 노인을 전문으로 하는데 다른 쪽에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1: 네. 분야를 조금 바꿔야 될지 아니면
0: 예를 들면 어떤 분야?
1: 저는 지금 조금 도전을 하고 싶은 게 복지관이어서요.
0: 복지관?
1: 네. 복지관은 이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0: 네네네.
1: 거기서 일을 해보고 싶은데 네.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 도전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계속 많아가지고요.
0: 야, 그건 저도 뭐라고 말씀이 잘 모르니까. 네. 아, 어떻게 해야 되나?
1: 어쨌든 이직을 하더라도 저는 다양한 대상자분들한테 복지를 제공하고 싶어서
0: 네.
1: 조금 계속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 딱 들어보면은 딴 건 모르겠고 제가요. 현재는 노인 어르신들을 돌보는 쪽에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이 복지관 쪽에 가면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1: 네, 맞아요.
0: 예, 교양이라든지 취미라든지.
1: 네.
0: 그러다 보면은 더 경험도 풍부해질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우리 청취자님 아버지다 그러면은 이 지금 청취자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쪽으로 한번 도전했으면 하는데 더 액티브하지 않을까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0: 아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저 복지사님이 뭐냐 이거야 지금 입장이 예? 이게 말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이 있잖아요. 그 어떤 미국의 네, 시인이 있잖아, 그지?
1: 네네네.
0: 이 왼쪽 길만 있는 게 오른쪽 길도 있는데. 이게 선택이 문제고 인생이라는 게 항상 선택 아닙니까, 그죠?
1: 네, 맞습니다. 네,
0: 한번 선택해봐요, 과감하게.
1: 그러면은 한번 도전.
0: 그래요. 마음속에만 갖고 있다가 도전하지 못하고 항상 가던 길로만 가면 나중에 돌아보면 네. 그 길 못 간 걸 후회하게 될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그죠?
1: 네.
0: 한번 질러봐 한번.
1: 후회하기나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0: 그래, 해요, 그렇게. 저기, 그, 예비신부한테.
1: 네.
0: 오늘 만나서 그래. 그저 아까 허리케인 라디오에 전화 인터뷰했는데.

0: 근데 그 체육 아저씨가 도전해보라고 그러더라고. 네? 한번 해봐요. 네. 나중에 감사합니다. 도전하지 네. 못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네? 잘 안 될지언정 네. 내가 도전해봤다는 거 인생을 한 번뿐 네. 있거든요. 나이 지금 31라고 그러지만 시간 금방 갑니다.
1: 네. 그죠? 알겠습니다. 도전해보고.
0: 도전합시다, 도전. 도전하는 걸로.
1: 도전하고서 제가 한 번 더 문자 남겨놓겠습니다.
0: 아, 좋지,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구로구청의 복지가 잘 되길 바라고요. 아, 구로구청은 아니라 그랬지, 참. 네. 지금, 아, 근데 누구, 네. 부모님 같이 계세요?
1: 아, 지금은 잠깐 차에서 나왔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네.
0: 뭐 오늘 저하고 전화 인터뷰한 보람이 있었어요?
1: 네, 영광입니다.
0: 네, 그래요. 네. 멋지게 한번 힘차게 달려보자고요.
1: 네,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란다 세트는 보내드릴게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아이고, 화이팅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자, 구로구에 사시는 30대 초반의 청취자님. 사회복지사가 전공인데, 전공 분야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과감하게 해보세요. 이렇게 조언을 좀 드렸는데. 저 같으면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 하기로 했으니까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는 8252번님께서, 텔레비전, TBS, TV,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많이 보신다는 했더니, 텔레비전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몇 번 채널이에요? 여기 경기도 지역인데 예. 자, 8252번님 지금 TV는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3개 통신사에 가입되신 분들은 이제 전국의 번호가 다 똑같잖아요. 지역 OS, SO 계신 분들도 또 다를 거고 지금 저희가 TBS 여기에 올려놨어요. 지금 자막이 떴는데 예, SK텔레콤 가입자들은 244번, KT 가입자는 214번, LG 가입자들은 245번이에요. 예. 요러고 참고하셔가지고 리모컨 딱 누르면 나옵니다, 지금. 예. 아, 오늘따라 뭐 TV국 직원들 바쁘시겠네.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8252님 잘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당첨자는 7203번이에요. 정답 1번 빨리 오세요가 정답이고요. 왕만드 세트 받고 싶은데 왜냐면요. 늘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를 듣기만 하다가 문자 처음 참여하거든요. 근데 왕만드를 너무 받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입맛이 비슷해서 아빠 동생과 같이 꼭 한번 왕만드 먹고 싶은데 부디 저를 뽑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만드 냉동으로 가는데 한번 삶잖아요. 빵 터집니다. 이만 그냥 호박만 해져요. 예. 온 가족이 회식할 수 있습니다. 7203번님한테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댁으로 갑니다. 잘 드시기 바라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혜린이 부릅니다. 샤르

헤르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 당첨자는 1158번님이에요. 정답 1번입니다. 어서 빨리 와요가 정답이고요. 홍삼 진액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친정이 전북 군산의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부모께서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는데 이제는 연세도 드시고 힘에 부쳐 농사 쉬고 계시거든요. 더운 여름에도 괜찮다며 에어컨 설치를 미루시던 부모님께 지난주에야 에어컨을 달아드렸습니다. 좀 더 일찍 해드리지 못한 게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이제라도 시원하고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그래서 홍삼 진액을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1158번님. 네, 아주 부모를 향한 그 따스한 마음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1158번님한테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 홍삼 진액 보내드릴 테니까 군산의 부모님한테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에어컨만 달아드린다고 이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트냐? 안 틉니다. 나 안 틀어요. 예. 전기요금 얼마 안 나온다고 얘기해도 안 틀어, 안 틀어. 전기요, 그 옆에 그 날가 빠진 그 선풍기 덜덜덜 넣고 그것만 켜놓고 계시지. 저희 집 얘기인데, 예, 하여튼. 그건 달아드리기만 하지 마시고 항상 감독하시면서 잔소리해가지고 항상 그 더운 날 전화드려가지고 에어컨 켰냐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063번님 당첨해요. 정답 1번입니다. 예. 이분은 그냥 정답 1 딱 쓰셨어. 저는 월곡동에 떡볶이를 받고 싶습니다. 택시기사거든요. 밤에 혼자 근무하는 배차 차장님하고 먹고 싶습니다. TBS의 정상아 기다립니다. 6063번님한테 서울 성북구 월곡역 인근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에 3, 4인분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차 차장님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예, 저녁 때 몇 시까지 하는지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예. 이번에는 1001번님 당첨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이 있어서 병원 가는 길인데 퀴즈 정답을 보냅니다. 정답은 1번 어서 빨리 와요고요. 저는요 야탑 마켓 사라다의 샐러드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샐러드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다이어트 되고 좋을 것 같아서요. 올여름엔 마음 독하게 먹고 다이어트하고 싶습니다. 1001번님께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의 샐러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16번님, 이분도 텔레비전을 켜고 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예. 최일구 씨 모습도 열심히 손가락 운동하신, 볼펜 돌리는 거. 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요즘 피아노도 열심히 치고 계신지요. 빨리 정상화 기도하고요. 라디오 보다가, 예, 텔레비전이 한 템포 느리네요. 네. 이렇게. 제가, 최일구 TV 유튜브에다가요, 어제, 여기 피아노 학원에서, 예, 최성수의 해후, 예.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2절까지 다섯 번의 녹화 끝에 성공해서 어제 밤늦게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 2부 끝곡으로 최성수 해후 좀 들어봐. 어? 오케이? 예. 끄떡거립니다, 밖에서. 네. 하여튼 뭐 피아노 저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예. 관심 가지신 분들 유튜브에 최고 TV 치셔가지고 네 한번 보시죠. 월량 대표 아적심도 제가 올려놨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노래도 올려놨습니다. 6116번님한테 아, 이분은 정답자가 아니신가 보네. 네. 이번에는 5958번님, 19님이 텔레비전 채널 번호 알려줘서 지금 TV로, 아, 오늘 TBS TV 대박이네. 어, 아, 손님이 몇 분이 들어온 거야, 지금. 감사합니다. 아. 자, 이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51분 30초네요. 오늘 화요일 날이죠? 대화남 대신 화내주는 남자 최국 씨 나와서 화내드릴 거니까 화낼 수 있게 땔감을 좀 올려주세요. 문자로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입니다. 최국 씨 막 들어왔네 지금. 네, 자 최성수가 부릅니다. 띠리리리리 해후 3부에 뵙겠습니다.

KBS K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통일로 독립문역에서 홍제 삼거리 방면 인근 화재가 있어서 2, 3차로에 지금도 소방차가 많이 정차된 상태입니다. 진화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직도 이 일대 혼잡한 상태니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 성산 램프에서 연희램프 구간 내 3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부근 불편하고요. 같은 방면 홍은 램프에서 홍제문 터널 구간은 교통량 많아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동호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사고 있어서 영동대교에서부터 밀리고, 반대 구리 방면으로는 반포대교 북단교차로 부근 1차로에 추돌사고 있습니다. 또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2.9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마음을 쩍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마로니에 칵테일 사람.

아주 흥겨운 노래 듣고 왔어요.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꼭 콜라 사이다 마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 좋은 노래입니다. 자, 계속해서 당첨자 몇 분 더 하고요. 3459번님, 일곱바 정답 1번이에요. 네, 맞습니다. 하시면서 피아노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제 딸도 피아노 전공인데 배우는데 힘드시죠? 저도 딸한테 배워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는 63년이거든요. 토끼시구나. 네. 그래도 저보다 3살 어리시니까 훨씬 낫겠지. 제가 환갑 전부터 아마 이거 피아노 시작을 했는데, 아, 진짜 여기까지 꾸역꾸역 와가지고 그나마 독수리 타법으로 건반 치면서 최성수의 해우도 따라서 불러 녹화도 해보고 그럽니다. 거의 2019년부터 했으니까 7년째. 예. 7년 했는데 요 정도니 뭐. 예. 그러니 뭐 피아니스트들은 뭐 거의 신이죠, 신. 예. 제가 뭐 피아니스트 될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네. 예. 하여튼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요. 치매 안 걸린다고 여기 피아노 학원에 레슨 쌤도 그런 얘기를 해 주는데 이게 뇌를 많이 써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 손도 왼쪽 오른쪽 다 쳐야 되고 발도 막 흔들어 박자도 맞춰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자, 전국에 피아노 치면서 듣고 계신 청취자분님 모두에게 예,

격려의 말씀 보냅니다. 이번에는 9524번님 당첨됐어요. 일구형님 답을 늦게 보냅니다. 1번입니다. 무지 더워요. 대학 병원 시설 부서에 근무 중인데요. 추울 때는 추워서 고생이고 더울 때는 더워서 고생이고 어디서든 환자분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관계자분들 화이팅하라고 전해주세요. 저도요. 양갈비인지 양꼬치 좀 받고 싶어요. 구리 스택동에. 예. 이거 아까 누구 드렸나? 괜찮아요? 파블로 PD가 한 번 더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9524번님한테 구리시 스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 식사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가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장님이 저 노래도 하고요. 네, 팸플릿도 하고요. 연주까지 해주고 그래요. 자, 이번에는 2321번님 당첨이에요. 아, 당첨자가 아니고, 일구 씨, 저도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걸 몰랐네요. 아, 오늘 뭐, TBS TV 정말 잔칫날이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선언 들어드릴게요. 0843님이 교통제보, 서대문 영천시장 큰불 나서 서울역 쪽으로 운행이 힘듭니다. 조금 전에 교통정보에서도 제가 들었는데, 예, 그렇군요. 영천시장 아주 서울의 유명한 시장인데, 그, 동진문에서 이제 서울역 쪽으로 간 오른쪽에 있는 게 영천시장이니까 그 서울역 방향 진행이 더디다. 소방차들이 아까 교통리포터 얘기 들어보니까 2, 3차선에 쭉 있다고 하니까 뭐 천천히들 움직이셔야죠. 뭐 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는 다 꺼졌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대신 화내주는 남자, 호통의 달인이죠. 최국 씨 출연합니다. 자, 화나는 일, 여러분들, 샵 0951로 미리 최국 씨한테 좀 화 좀 내달라고 하게 문자를 미리 군불 떼듯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도 대신 푸시고, 선물도 받아 가시고, 네. 이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류지광이 부릅니다. 이쁘니 꺼뿐이, 이쁘니 꺼뿐이, Oh my love, 나의 이쁘니 꺼뿐이.

0: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진짜 여기 죽지 못해 다닌다. 진짜 여기. 아.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왜 그래 너.
1: 갑자기 이게 와닿아가지고 이벤트가.
0: 다리 좀 그만 떨어.
1: 아 죄송.
0: 네? 아니 너 때문에 미쳐.
1: 손님 없어.
0: 헤어진 나. 아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등등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드립니다.
1: 구이구이 최고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서통이 아니라 호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입니다. 최욱 씨 어서 와요.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0: 요즘 뭐 아침에 저는 그 아침에 눈뜨기가 즐겁더라고요.
1: 왜요?
0: 틀기만 하면 수돗물 나오듯이 월드컵 축구를 하잖아.
1: 아 축구를 해서? 그렇지. 네.
0: 안, 보, 네. 안 보세요?
1: 아 너무 일찍 해가지고. 아니 지금 하이라이트로 봐요.
0: 하이라이트?
1: 네. 우리나라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막 역전도 하고.
0: 잘하는 것 같다고?
1: 네.
0: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1: 아니
0: 유체 이탈 화법으로
1: 그게 아니라 그래? 좀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저 사실 홍명보 감독도 막 이런저런 말도 많고 뭐 저도 좀 막 그랬잖아요.
0: 안돼 저도 사실
1: 유승민이 또 예전 같지 않고 막 그래가지고 그,
0: 네. 저도 이제 사실 월드컵 개막 전에는
1: 네.
0: 아 이제 뭐 나이도 저도 있고 어? 대표 선수들이 잘 하겠지 근데 뭐 네. 예전만 치면 재미가 없을 거 그랬는데
1: 네.
0: 아, 아니더라고.
1: 그러니까
0: 더군다나 남의 나라 축구하는 것도 다 재밌어.
1: 근데 요번에 되게 처음 보는 나라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0: 그러니까.
1: 처음 들어보는 나라 있잖아요.
0: 아니, 아까도 눈에 띄는 뉴스 하면서 네. 얘기도 해드렸는데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오늘 그 새벽 4시에 있었던
1: 네.
0: 스페인하고 이 나라의
1: 네, 네.
0: 그 그러니까. 경기였어. 아, 그 나라 이름이 뭐더라?
1: 그러니까 이름도 잘 생각한다. 하도
0: 뭐라 그래? 찍은 나라.
1: 네?
0: 아프리카 그 세네갈 앞에 있는
1: 되게 어려워 카, 이름도
0: 카보베르데
1: 카보베르데도 있고요. 네. 되게 여러
0: 카보베르데가 있고
1: 예 네, 맞아
0: 키르소
1: 있고
0: 키르소는 어디인지 알아요?
1: 그게 저기 뭐 네? 포르투갈인가 어디서 뭐 독립했다 아, 네덜란드인가 독립한 나라 아니에요?
0: 키르소는 그 남미 대륙 아, 위에 베네수엘라 위쪽에 카리비안 해
1: 아,
0: 있잖아 거기 있는 거고
1: 네.
0: 카보베르데는 여기가 오늘 가장 주목받은 게 뭐냐면.
1: 네.
0: 스페인이 워낙 우승 후보잖아, 이번 대회. 거의 네. 야말이라고 있잖아, 젊은 친구. 스무 살짜리.
1: 어, 예. 뭐
0: 알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워거리는 거야?
1: 있겠죠.
0: 있겠죠라니?
1: 뭐 형님이 얘기하시면 다 그게 맞는 거지, 뭐.
0: 거의 야말이라고 20대 초반에 신성 있잖아.
1: 네네네.
0: 그 친구가 오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스페인이 하여튼 우승 후보국인데, 이, 예, 뭐라고 지웠어? 그 나라 이름 뭐야?
1: 키르소.
0: 아니 키르소 말고 오늘 새벽에 했던
1: 네,
0: 카보베르데
1: 네.
0: 여기에 이 골키퍼가 40살인데
1: 어 그래요? 네.
0: 스페인 공격수들이 27번이나 슈팅을 때렸는데
1: 어.
0: 이 사람이 다 막아놨대.
1: 와 진짜
0: 그래 0대0이 된 거야.
1: 야 진짜요?
0: 아 세계 이변이 네. 일어났대니까.
1: 지겼어요 0대0으로?
0: 그래요.
1: 와, 대박이네 카보베르데
0: 월드컵 역사상 4대 미스터리로 하나를 기록이 됐다는 와, 거야.
1: 진짜 카보베르데
0: 그렇지 50만 사는 나라래 이 나라가.
1: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나라
0: 그건 나도 모르지. 요번에 이제 워낙은 32강만
1: 엄청
0: 나오잖아.
1: 많잖아요. 네.
0: 그러니까 48개국이 참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제 예선하면서 할당이 좀 늘어나니까 그래서 더 늘어나게 됐나 봐. 내가 뭐 아냐. 나도 이 정도까지밖에 모르지.
1: 아무튼 이번에 우리나라 좀 성적 좋으면 홍명보 감독도 촥 또 많이 올라가겠네요.
0: 잘 돼야지 뭐 어쨌든 간에. 네.
1: 아무튼 응원합니다.
0: 예. 네. 0843님이 서대문 영천시장 큰불 나서 서울역적 운행 힘들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예.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서울 서대문의 영천시장 옥상 가건물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예, 오늘 오후 서대문구 영천시장 옥상 가건물에서 불이 나서 연기가 발생했다. 서대문구는 2시 52분께 안전재난 문자를 보내서 오후 2시 43분에 영천시장 옥상 가건물 화재로 연기가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안내했다. 또 주변 주민에게는 연기 유입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들어왔습니다.
1: 아유,
0: 아마 많이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재 진압하느라고.
1: 빨리 진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0: 근데 자, 지금 저 화를 내드려야 되는데.
1: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0: 그래 그거 읽어.
1: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0: 그러니까.
1: 예, 이거 네. 저 문자로 또 이렇게.
0: 문자 동료.
1: 진행이 되는 그런. 예. 프로그램이 때문에 문자 사전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본 문자 보내셔도 되고.
0: 아, 지금 성의껏 읽어라. 아, 정말.
1: 아, 이거 개근데 왜.
0: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읽어.
1: 네, 장사가 안 돼서 짜증난다.
0: 그렇지.
1: 해도 해도 너무한다. 예, 네, 이런 갑질 고발도 좋고요.
0: 그렇지, 그렇지.
1: 돈 떼인 분들 상담도 환영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요즘 화 많이 나시지 않습니까?
0: 아, 많이 납니다.
1: 조금이라도 화나는 거 있으면 아,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릴게요. 네. 자, 선물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선물 많이 받아가시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0951, 무료 메신저, TBS 앱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앱은 무료래요.
0: 뭘 다음에 할 수가 없어.
1: 0951. 샵 0951입니다.
0: 화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가 봐. 오늘 문자가 안 와. 오늘 좀 대전 휴업이야.
1: 일찍 끝내죠.
0: 아니 뭐 역증 노래만 틀지 뭐.
1: 아니 그러면. 굳이 뭐 꼭 한 시간 하라는 법 있어요?
0: 그러니까. 네. 출연료도 못 받는데.
1: 대충 저기 하고 가. 뭐 어떻게 문자가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0: 저 네. 빠블로가 안 되겠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대.
1: 네, 여러분 나 또 화나 지금 또.
0: 화내. 네. 인간이 한번 해. 세 번만.
1: 좀 화가.
0: 인간, 네가 인간이야. 세 번만.
1: 문자가 안 와가지고.
0: 그래야지 네 나왔다는 그.
1: 문자 좀 보내주세요.
0: 그렇지, 그렇지.
1: 문자 보내!
0: 빨리 보내!
1: 문자 그래. 보내! 지금. 보내. 화 나잖아요. 왜 화 안 나는 척하고 있어? 어? 오늘도 뭐, 본인만, 자기만 주식 떨어져. 잃고, 어? 자기만 지금 돈 못 받고, 자기만 지금 저 부장님한테 갈굼 당하고 있잖아! 문자 보내!
0: 여기까지. 샵 인천에서 못하고 오냐?
1: 지하철이요.
0: 지하철? 얼마나 걸려 오면? 거기까지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 얼마 걸려?
1: 한 시간 반이요. 나 한 시간 반 걸려서 왔어요!
0: 차비 얼마 들어 그러면?
1: 재능 기부하고 있다고, 재능 기부! 모르겠어,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기부하고 있다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0: 자, 최국 씨가 헛걸음 안 치게 한 시간 반, 집에 갈 때 또 한 시간, 세 시간을 걸려서 왕복하는 사람인데,
1: 그러니까.
0: 최국 씨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문자 좀 주세요. 화 좀.
1: 방금 산책로에 지금 강아지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똥 안 치우고 간 사람 있잖아!
0: 자, 노래 한 곡
1: 빨리 보내주세요, 그런 거.
0: 추가열이 부릅니다. 여수행.

0: 네. 자, 이제 한두 분 정도 이제 문자를, 예, 추가할 노래 나가는 거래 보냈는데, 7200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최국 씨, 1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사연이 없어서 어떡해요. 그래서요, 최국 씨를 위해서 신청곡이 있어요. 산울림, 나 어떻게 듣고 싶어요.
1: 이런 거 말고 사연 보내시라고요, 사연. 사연. 어떡하니, 뭘 어떻게 해. 사연 보내면 되지? 아니, 지금 대신 화를 내야 된다니까. 왜 화를 나게 하고 있어? 사연 보내, 사연!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사연 보내야 틀어줄 거야.
0: 자, 이번 4721번님. 아, 이제. 자, 이제 본격적으로.
1: 그리고 산울림의 나 어떻게 아니잖아요?
0: 누구야?
1: 샌드페블즈 아니야?
0: 그러네.
1: 제대로 보내요, 선곡도 좀.
0: 야, 자. 야, 역시 최국이야. 아.
1: 산울림은 아니 벌써고!
0: 그치. 샌드페블스.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 노래나 하지 뭐.
1: 네, 샌드 페블스가 저 페블스가 파블로래네요.
0: 그렇지. 스페인 말로. 네,
1: 스페인 말로. 어.
0: 그러니까 모래와 파블로.
1: 그래서 기억이 나 그때.
0: 어, 맞아. 네. 야, 너 천재다 너. 너 하긴 뭐 의대 가려고도 못 갔잖아 지금. 어?
1: 김영곤 원장님 잘 지내세요?
0: 내일 나오잖아.
1: 아 그래요?
0: 어, 요새 수요일 날 너 뭐 하냐고 거기 안 나오고.
1: 근데 그분도 끈기가 있네. 어? 그분이 집념이 있으신 분이야.
0: 너무 고맙지. 네,
1: 계속 너무 나오고 계신구나.
0: 자원봉사. 네. 저 진짜 자원봉사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제 문자 왔어요. 4721번님. 우회전할 때요. 일단 멈춤해야 되는데 뒤에서 빵빵대는 운전자한테 화 좀 내주세요. 그것도 스쿨존에서 말이에요.
1: 뭐하는 네가 인간이야.
0: 그렇지.
1: 야 타는 거면 타는 거 다 저기에서 스쿨존을 시켜야지.
0: 시켜야지.
1: 어?
0: 아니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우회전할 때는 멈춰야 되는
1: 스쿨존
0: 건데
1: 스쿨존 특히 시켜야지 특히
0: 거기서 왜 빵빵대냐고
1: 야 우회전할 때 멈춰야 될 거 아니야
0: 네가 빵빵이야 그래
1: 네가 빵빵이야 이런 이런 후리지아를 그냥 따다매길까 보다
0: 뭔 소리야
1: 몰라 저 문자 하나 있더라고 어? 멈춰 일단 멈춰
0: 안 됩니다 빵빵거리면
1: 네. 멈췄다가 딱 신호등 하면 사람 다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 그래. 슬슬슬슬 슬그머니 가는 거야
0: 그 기본인데 이제
1: 이런 인간이 이제 운전을 운전을 하고 있자면 말이야 진짜
0: 면허 빼서 그래 뭐야. 면허 뺏는다 그래
1: 반납해
0: 면허 뺏는다 그래
1: 면허 반납해 네. 걸어다녀
0: 그렇지
1: 걸어다녀
0: 아 이거 좋아 좋아
1: 아 근데 그 생각나요
0: 뭐요
1: 예전에 제 친구가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네. 걔가 이제 그 처음 따는 게 아니라 응. 취소됐다가 다시 에, 따는 거예요.
0: 에, 면허 정지됐다가.
1: 근데 이제 딱 시험 보는 거야. 딱 정자세로 딱 해가지고 시속 20km 두 손으로 핸들 딱 잡고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매뉴얼대로 딱 중립 멈추면은 중립에 넣었다가 시작할 땐 다시 넣고 딱
0: 진짜,
1: 하다가.
0: 진짜 네. 시험 볼 때 얘기하는 거야?
1: 아니 오토였어요.
0: 오토인데.
1: 예. 네. 근데 이제 우회전을 딱 이렇게 어.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이랑 똑같은 거. 일단 에. 멈춤인데 에. 안 멈추고 우회전 한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돼?
0: 감점이 되겠지.
1: 감점 아니야. 그러면 탈락이 완전 탈락이에요.
0: 아, 그 정도로 네, 그 네, 부분은 네. 엄격하고.
1: 네, 탈락이에요. 네. 걔가 이렇게 딱 탈락되니까 이제 어떻게 옆에서 감독관이 그러잖아요. 자, 탈락되셨습니다. 자, 시험장으로 다시 가주세요. 이러잖아요. 탈락되니까 아, 진짜요? 아, 짱나. 하고 한 손으로 탁 딱 하고 있잖아. 예? 창문 땅 내리고 팔 땅 콕 치고 아이 짜증나 진짜
0: 야 그 네. 완전히 수험생의
1: 그랬대요. 그 갑자기 네. 바뀌어가지고
0: 초심의 수험생 자세로 이

0: 다가 탈락입니다. 그랬지. 예, 아, 짱나 그러면서.
1: 예, 뭔지 알죠.
0: 야, 그 나중에 얘기 들은 거야?
1: 예. 어. 그러더라.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다고.
0: 그러면 최국 씨 세대는 운전 면허를 그 뭐예요?
1: 아, 저 때
0: 합격을 하고서 시내 주행에서 또 시험을 봤네요. 예.
1: 저희 때부터 그렇게 된 거죠.
0: 그렇게 됐어요? 최국 씨도 예. 그렇게 면허 땄어요?
1: 네. 그 전에는
0: 우리 없었잖아요. 때는 다 면허 시험장에서 다 했는데 T자형 후진 주차 뭐 이런 거 네. 그거 해가지고 저도 사전 오기에서 면허 땄잖아 이정보통
1: 아 진짜
0: 아 사전 오기 했습니다. 네.
1: 아무튼
0: 자 하여튼 교통 규칙 잘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는 8117번님이에요. 최국 씨 요즘 출산율 떨어지는데요. 버스, 지하철, 임산부석 앞에 임산부는 서 있고요. 노약자 어르신들이 앉아서 가는 걸 종종 목격하거든요. 에이. 최근에는 임산부가 양보를 부탁했더니 60 넘어 보이는 중년 아주머님이 나도 임신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어르신만 힘든 게 아니에요. 시원하게 화를 부탁드립니다.
1: 아줌마 너무하시네 진짜. 아줌마 아무리 앉고 싶어도 그렇지 그런 거짓말 하고 있어. 어?
0: 60 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그랬대.
1: 60이 넘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임신을 아무
0: 너만 임신했냐? 나도 임신했어. 네,
1: 뭐 하실 수도 있지. 하실
0: 수도 어떻게 있는데. 생리 생 저 안 되지.
1: 아, 건강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벽이 탄탄하고
0: 그런데. 아이 시끄럽고 자 예. 예?
1: 관리 잘 하시면 네. 아무리 그래도 말이에요. 어? 아줌마! 일어나! 뭐 임신이야? 아니면 보여줘 빨리 이거 출 초음파 사진 보여줘. 무슨 임신했단 말이야, 진짜.
0: 아이고. 아, 자, 임산부들 배려해야 됩니다.
1: 그, 해줘야죠, 진짜.
0: 우리가 출산을 높이자고, 그거 작은 자리 하나만이라도 임산부들한테 양보를 해주자. 그런 취지로 하는 건데.
1: 혹시라도 진짜 얘기 저기 하면 어떡하려고, 진짜. 이 아줌마 진짜 너무들 하시네, 정말.
0: 자, 이번에는 1601번님. 최국 씨, 화 좀 내줘요. 어제 모처럼 종로에서 집에 오는 버스 타고 오는데요.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버스 전체의 승객 모두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의 가정사를 20분간 듣느라고 신경 많이 쓰면서 집에 왔습니다. 버스에서 큰 소리 통화하는 사람들 좀 조용히 하라고 화 좀 내주세요.
1: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해!
0: 여기가 네 집이야 그래.
1: 시끄럽게 야, 니네 집 안방이야?
0: 니네 집에 가세요!
1: 집에 가세요!
0: 집에 가세요!
1: 야! 가정, 니네... 가정사가 좀 아름답기라도 하든가! 아, 정말! 뭔 놈의 이렇게! 어?
0: 뭔 얘기 했을까? 가정사를.
1: 그 네? 말이야.
0: 그, 부부싸움을 네. 여기 집에서, 저기 버스에서 했나? 아, 이 참.
1: 뭐 하지? 싸가요, 진짜! 어? 조용히 해!
0: 자.
1: 니가 인간이야?
0: 아마.
1: 아, 아파.
0: 뭐 성대 결절하냐? 아마 이런 분은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다 이거야.
1: 네.
0: 제 상상인데 버스 안에서 처음에 조용히 하다가 어? 뭐, 네. 뭐 이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벅벅 지르다가 소리 지르는 걸 또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1: 신경 어쨌든 안 신경 안 쓰게 되죠.
0: 어쨌든요 버스고 지하철이고 네. 아니 뭐 가정사 얘기를 해야 되면 회사 얘기를 해야 되 그런 거 좀 하지 말자고.
1: 그거 안 창피해 그거?
0: 아니 그러니까 어? 전화가 오면
1: 다 듣고 있는데 그거를
0: 전화가 오면은 그 문자 있잖아 문자 기능 딱 누르면은 에, 잠시 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0: 이거 문자 보내면 되잖아요. 지하철인데 네. 버스 아닌데 잠시 후 내려서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되지.
1: 그러니까
0: 그걸 왜 이렇게 떠드냐고.
1: 바람핀 게 자랑이야?
0: 바람폈대?
1: 아니 그랬을 것 같아. 그런 통화였을 것 같아 가지고.
0: 자, 좋습니다. 자, 하여튼 버스, 그 다음에 지하철 안에서 조용해야 된다. 이번에는 4749번님이에요. 1톤 화물차 하는 기사입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트럭 적재함에 담배꽁초에 커피잔에 먹고 버린 놈 짜증났는데 한마디 최국 씨 시원하게 질러주세요. 아우 짜증나요.
1: 어디다 버려.
0: 화성 비봉에 매운탕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한번 있어봐.
1: 매운탕
0: 저거 있어요? 저거 먼저 드리고 잊어버려. 화성시 비봉면에 은사골 본점에 매기 매운탕이나 소뚜껑 닭볶음탕 2인분 세트입니다. 가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아, 자 이제 화 내드려.
1: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버려.
0: 어디다가.
1: 어디다 버려.
0: 아 근데 좀 새로운 거 없냐? 맨날 그 네가 하는 거는 청취자들이 최국이가 이제 어따 버려 할 줄 다 알았어.
1: 어따 버려?
0: 저거야 저거.
1: 뭐 왜 뭐.
0: 일론 머스크야.
1: 지겨워? 일론... 그냥 들어!

0: 그럼 좋지.
1: 돈 없어.
0: 뭐 저기다 버렸대.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그러면 저기다 버려. 버리지 마.
1: 돈도 못 받아 그래. 나는.
0: 자.
1: 아 일론 머스크 해.
0: 휴지통에 버려. 휴지통에.
1: 아 일론 통에. 머스크 그에 화성 보내고 싶냐고. 싫어?
0: 그거 말고 딴 거 할게요. 딴 거 할게요 그냥.
1: 그래, 딴 거 해봐.
0: 딴 거 뭐. 어? 밥숟가락 놓고 싶어? 또 뭐 있었지?
1: 아예 안 가르쳐줘 나도.
0: 저건
1: 저거 맞아. 여왕벌 봉침 맞고 싶어 그래.
0: 어? 여왕벌 봉침을 쏴버릴까 보다 그냥. 어?
1: 아이고 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아 저기 5962님께서 네, 방송심이 뭐. 안 걸리나요?
1: 어?
0: 방송심이 안 걸리나요? 최욱 씨 찐팬인데 걱정돼서요.
1: 아, 이 정도야 뭐. 저희가 그냥 일부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컨셉으로 하는 거야. 컨셉으로. 그렇잖아요. 너 그 왜 이렇게 정서부로 하냐? 왜 이렇게 종이를 가 딱지를 딱지 좀 항상 그러고 있냐?
0: 제가 좀 예, 정서부로 안 있어.
1: 자, 정정화가 부릅니다. 왕대포의 젓가락장단.

0: 건배 정정화의 왕대포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요즘 말이죠. 넷플릭스의 네. 그 참교육이라는 어. 시리즈 시트를 네. 치고 있잖아요.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1: 아, 너무 재밌게 봤어요.
0: 사실 네. 최국 씨도 지금 저 청취자들이 대신 화내달라는 거 네. 어? 참교육 하는 거 아니야.
1: 아, 그렇죠.
0: 최국이의 네. 이거 소리 듣고 에? 그 그렇지. 참교육 만든 거 아니야 혹시?
1: 참교육 시키는 거죠.
0: 어? 네가 학생이야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어? 네가 지금 처음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이거 만든 거 아닐까 혹시?
1: 아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0: 아닐 것 같아?
1: 예, 예, 아무리 생각해도
0: 그랬으면 좋겠지. 예. 아닌데 저도
1: 웹툰이라면서요?
0: 저도 이제 참교육을 2편까지는 봤는데 계속 보려고 그러는데 요새 예. 지금 월드컵 축구 아.

0: 지금 현실에서는 없는 이야기인데 드라마상에서 그런대로 뭔가 또 교훈도 주고
1: 아, 그러니까.
0: 재미도 네. 주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1: 저는 그 균형적인 게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0: 어떤 점에서? 네.
1: 그러니까 꼭 무조건 뭐 선생 입장에서 뭐 학생을 뭐 이렇게 참교육하고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아,
0: 이제 시종일관 네. 그런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네.
1: 또 나쁜 선생님도
0: 그렇지,
1: 학생
0: 그렇지.
1: 입장에서 네. 네. 또 교육, 참교육 들어가고 예, 또, 예.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또 이렇게
0: 그러니까.
1: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막 다 폭력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전편이 다.
0: 제가 2편은 완전히 그저 뭐.
1: 2편은 거의 그죠.
0: 기술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1: 크로우즈 제로 뭐 이런 느낌인데.
0: 그 다음은 예. 또 그런 게 아닌가 예. 보지?
1: 아니에요.
0: 그게 그러니까 편마다 다 다르죠, 얘기가.
1: 예. 이게 작품성이 저는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0: 야, 우리 최극 씨가 영화 전공한 분이라 역시 다릅니다. 예. 자, 이번에는 9118번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화내달라는 게 아니고.
1: 컴플레인 들어왔네.
0: 최국 씨한테, 예, 바로 잡아달라고 문자를. 나 어떻게는요, 산울림 2집 앨범에도 수록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작사, 작곡은 산울림의 김창훈 씨고요. 사연 보내신 분한테 사과하세요. 예. 아까 그랬잖아. 나 어떻게가 어떻게 산울림이냐고. 샌드팝을 쓰지.
1: 예.
0: 예?
1: 그럴 수도 있죠. 넘어가. 넘어가! 그냥 넘어가. 내가 뭐 가요평론가야? 아 일단 뭐.
0: 야 그래도.
1: 그 산울림도 그래. 아 뭘 또 왜 또 리메이크를 하고 그래요? 왜? 왜? 왜? 어? 아 저 산울 노래도 그러니까. 많으면서 굳이 그걸 또 커버해가지고
0: 아, 뭐냐. 아닌데. 야 그래도 청취자가 좀 사과해주세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네. 팩트는 있는 거니까.
1: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건.
0: 그러니까 네. 1977년에 샌드페블스 데일의 대가까지 된 건데 여기 작사 작곡자가 김창훈 씨란 말이야?
1: 네.
0: 그 김창완 씨 동생이죠.
1: 그렇죠.
0: 네? 네. 맞냐, 파블로?
2: 맞아요, 맞아요.
0: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김창훈 씨가 그 샌드페블스 대학까지 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오바가 돼가지고 본인은 참석을 못하고
1: 아.
0: 그 멤버에
1: 네.
0: 그래서 작사 작곡으로 노래만 냈고 그다음에 산울림이 결성되고 나서는 이제 다시 노래할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아.
0: 원곡은 이제 샌드페블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커버곡이라고 그러죠. 리메이크를 이 산울림이 또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이렇게.
1: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좀 그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해요. 산울림, 샌드페블즈.
0: 됐고.
1: 분들. 네,
0: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4327번님이에요. 자, 화나는 사연입니다. 저는 편의점 하는 사람인데요. 밤 11시 40분쯤에 단골로 오던 손님이 택시비 3만 원만 빌려줘요. 그래서 빌려줬거든요.
1: 네.
0: 그러더니 잠시 후에 택시 기사님이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을 불렀고 알고 보니까 택시비가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준다고 해서 7만 원을 더 빌려줬는데
1: 아.
0: 지금 두 달 지났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1: 아, 정말,
0: 정말 짱나시겠네.
1: 아, 이런 배신을 때리고 진짜 믿고
0: 좋다. 네가 인간이야? 세 번 해라.
1: 네가 이거. 인간이야?
0: 야.
1: 네가 인간이야?
0: 한 번 더.
1: 네가 인간이야?
0: 그렇지, 그렇지.
1: 아,
0: 급할 때는 말이야. 와가지고 사정사정해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더니. 예? 그 딱 위기를 남기니까 입을 딱 닦았네.
1: 아, 어쩜 이렇게 참, 진짜 이런. 네? 비양심적이고 진짜 아 참 정말 더럽다 정말
0: 4327님이
1: 껴먹을 게 없어서 에이. 편의점 알바생 돈을 껴먹니
0: 에이,
1: 편의점 사장님 돈을 껴먹니 야 그거 얼마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가뜩이나 진짜 어? 야 너 액수 작다고 이렇게 껴먹으면 그게 돈 아픈 거야 그게 어? 확 그냥 진짜
0: 네
1: 돈 갖고 와
0: 빨리 갚아
1: 돈 갚아
0: 그래. 빨리 갚아
1: 돈 갚아 돈 갚아 돈 없어? 바로 삼성전자 주식 사가지고 오르면 그거 갖고 팔아가지고 내놔!
0: 지금 자막에 나온다. SK 하이닉스 몇 프로 오늘 올랐다고.
1: 어, 몇 프로 올랐대요?
0: 예. 아니, 지나가서 몰라. 하여튼 올랐대, SK 하이닉스.
1: 주식도 오르고, 뭐, 환율도 오르고 다 오르고.
0: 아, 4% 상승했대. 네. 파블로가 저 써놨네.
1: 아, 하이닉스. 4%?
0: 4% 상승하면 얼마냐? 지금 200만 원 넘었잖아. 네. 보니까. 어, 꽤 많이 올랐네.
1: 일단 200이 있어야 산다는 거 아니에요?
0: 200 더 될걸, 지금? 230 갈 거라, 아마? 자.
1: 아, 그럼 어떡하란 얘기야? 왜 이렇게 비싸?
0: 거기다 화를 내고 찍어, 이 사람아. 하이닉스 주주들은 저것도 지금 아니, 부족하다 그럴 텐데.
1: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200 자, 없으면.
0: 거기까지 그만. 네. 자, 이번에는 7605번님. 안녕하세요. 최일구 씨의 시원한 방송 잘

0: 듣고 있고요. 마을버스 이야기 좀 합시다. 뭐냐면 동네 골목 다니시는 마을버스는 흐름대로 운행하시면 좋으련만 정류장에서 한참 서서 출발을 안 합니다. 배차 시간이 남았대나 어쨌대나. 그러면 배차 시간 맞춰서 다니셔야지. 급한 일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추월할 차선도 없는 작은 도로에서 그러면 기다리고 줄줄이 서 있는 차들은 어떡하라고요? 빵빵거려도 출발을 안 해요. 혼좀 내주세요. 근데 요거는 좀 일방적으로 참교육하기가 좀 어려워. 그지? 이
1: 기사님이
0: 마을버스 기사님들도 다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1: 근데 너무 빨리 오셨나 보네.
0: 응?
1: 그러니까 기사님이 이제 시간 그거를 잘 하셔야지 뭐. 컨트롤을.
0: 7605님의 하소연은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넓은 도로가 아니고 좁은 도로인가 보지?
1: 네.
0: 그러니까 좁은 도로에 기다리고 있으면 뒤에 차들이 서 있을 정도다.
1: 그렇죠.
0: 아, 요거는
1: 그건 좀
0: 뭐
1: 이제 좀
0: 현장 상황을 봐야 될것
1: 애매하지
0: 같아요.
1: 또.
0: 네.
1: 그러니까
0: 이거는
1: 기사님.
0: 말이야, 이렇게 하자.
1: 네.
0: 여기 저 해당 자치단체 있을 거 아니야.
1: 네네네.
0: 예를 들어 마포라고 쳐. 응?
1: 네.
0: 그럼 마포 구청장님 보고 아니면 너 구청장 뭐라 그러면 또 겁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도로과장으로 할까 그러면? 도로과?
1: 아니, 뭐라 그래, 그래서.
0: 응? 가 현장 좀 시찰하세요, 그래. 그건 할수 있잖아.
1: 아.
0: 요 정도 무난하잖아.
1: 아니, 근데,
0: 합의를 봐, 어떻게
1: 기사님이 일찍 왔는데, 그, 어떻게, 뭐, 방법이 있나?
0: 아니,
1: 그래서.
0: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취재가 필요하니까. 현장 취재 좀 해주세요, 그래.
1: 아무튼, 그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어찌됐건, 거기, 다 그, 저기,
0: 그렇지.
1: 지역에서 일어난
0: 해결을
1: 일이니까.
0: 하려면
1: 예.
0: 문제가 원인이 뭔지부터 알아야 된다.
1: 예,
0: 현장
1: 그러니까.
0: 조사부터 해주세요, 그래.
1: 예, 현장 조사부터 좀 해주세요.
0: 아주 크게.
1: 아니, 이거 형님이
0: 아니,
1: 하면 돼. 아니,
0: 형이
1: 이거.
0: 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1: 아니,
0: 줬으면.
1: 화내는 것도 아니고, 이거 형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진짜.
0: 조금만, 아니, 내가.
1: 굳이 왜 두 번 일을 하는 거야,
0: 아,
1: 도대체?
0: 네가 조금 크게 현장 조사
1: 예.
0: 좀
1: 현장
0: 해주세요.
1: 조사 좀 해주세요.
0: 그렇지, 그 정도로 가자고.
1: 구청장님!
0: 너 구청장님 해놓고 이따가서 또
1: 마포
0: 아유.
1: 구청장 무슨 당이에요? 잠깐만, 내가 이렇게 화내도 되나? 잠깐만.
0: 아니 그러니까 현장이야. 그러니까 주어는 빼. 주어는 빼고. 예. 자, 이번에는 7242번님. 190님, 최국 씨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어제 차를 세차하고 나서 날이 뜨겁길래 나무 밑에 그늘에다 주차를 해놓고요. 오전에 운행하려고 오늘 나가보니까 앞유리, 문짝, 지붕 등등에 이름 모를 새똥이 어마어마하게 묻어 있더라고요. 뜨거운 햇빛에 말라서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1: 네?
0: 최욱 씨, 차에 똥싼 새한테 혼좀 내주세요. 나도 하고 싶다, 저 얘기. 나도
1: 야.
0: 그래서 오늘 세차했잖아. 왜 이렇게 새똥이 많이 남아?
1: 야,
0: 근데
1: 진짜.
0: 이분은 아예 새똥 묻으라고 나무 그늘에다 주차를 하네.
1: 아,
0: 네.
1: 예.
0: 그러면서 신청곡, 소년이의 이름 없는 새를 부탁드립니다. 이름 없는 새, 새똥 세례를 받으신 7242님한테,
1: 이분.
0: 새똥한테,
1: 7242님.
0: 새들한테 좀 한마디 해라.
1: 네. 아, 일단은 상당히 지금 되게 재치 있으시네요.
0: 그래요?
1: 선곡이. 이런, 그러니까 선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 이름 없는 새. 기가 막히잖아요.
0: 그러니까. 우리 PD보다 훨씬 낫다.
1: 네.
0: 바블로보다 낫는데, 성공적인.
1: 선물.
0: 빨리 써라 그래.
1: 선물.
0: 뭘 써야지 읽어주든지
1: 없어요?
0: 말든지. 없대?
1: 아, 형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
0: 아, 내가
1: 아니에요, 이게?
0: 어떻게 해. 피디들이 하는 거지.
1: 아, 진짜.
0: 아, 선크림이라고 써놨네. 자,
1: 선크림.
0: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7242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0: 요거
1: 선크림.
0: 선크림은
1: 예.
0: 네가 발제를 해서 받게 되시는 거야.
1: 아, 진짜요?
0: 그러니까 저 7242님한테 이따 끝나고
1: 네.
0: 전화해서 반씩 나눠 갖자 그래.
1: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0: 그 정도는
1: 아무리 힘들어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0: 아, 알았어.
1: 예, 선크림.
0: 하여튼
1: 선크림 잘 바르시고.
0: 네,
1: 예.
0: 센스 넘치는 선곡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선한이가 부릅니다. 이름 없는 새.

0: 소년이의 이름 없는 새. 이 노래를 청취자가 선곡을 해서 아까 들려드린 거 아니에요. 이름 없는 새한테 똥세례를 받으셔가지고 화가 나서 선곡을 했어. 예. 이 노래를 들려달라고.
1: 그 새똥 맞으면 잘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0: 안 지워져.
1: 바로 세차야 돼요.
0: 그래요? 자, 이름 없는 새들아 좀 조심 좀 해주시게. 예, 이번에는 6767번님. 저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하늘 날아가셔서 문상온 인간이 상가집에서 돈을 빌려가더니, 야, 무슨 문상, 빈소 찾아가지고 돈 빌려가는 사람도 있어?
1: 아, 미쳤네.
0: 빌려가더니 연락을 끊고요. 3년이 지나도록 연락 한 번 없고 전화는 아예 안 받는데 무지무지하게 화가 납니다. 이름은 이땡땡이고요. 이거 읽어, 그냥? 괜찮아?
1: 뭐 읽어, 그냥 괜찮아요.
0: 그거 뭐 목동 네가 가는 거야, 그러면? 어? 이름은 이상철이고요. 이름까지 넣어서 화, 아, 이름까지 넣어달라. 이분이 목동 가시면 되겠네. 방송심의실에. 네,
1: 6767.
0: 이름까지 넣어서 화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네가 알아야 돼. 네.
1: 네. 일단은 저기 뭐.
0: 이름까지 넣어서 하래.
1: 네, 이상철.
0: 나는 안 했어. 너 하는 거 너 혼자.
1: 혹시 그 이상철 씨, 기분 나쁘신 이상철 씨 계시면 저 6767로 저기 뭐 고소고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네,
1: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상철아, 돈 갖고 와. 야! 이상철! 돈 갚어! 야, 돈을 꺼가도 진짜 경우가 있지 말이야!
0: 야,
1: 야 장례식장에서 돈 꺼가는 놈이 어딨니? 갖고 왔으면, 빌려왔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어? 나는 뭐 땅 파먹고 장사하는 줄 알아? 나도 힘들어!
0: 육개장 값이라도 내가 그래, 그래.
1: 야, 진짜 너 때문에, 진짜!
0: 육개장 값이.
1: 너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부의금, 뭐라 그래야 돼? 조의금! 조의금 내가 진짜! 어? 부의금. 더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너 때문에 조그만 거 아니야!
0: 아니 그러니까 육개장하고 소주 한 병 값은 내놔 그래.
1: 육개장 소주 한 병 값은 내놔야지.
0: 기본이 있어야 돼.
1: 그게.
0: 아니 사람아 거기 가면 육개장하고 소주 먹잖아.
1: 근데 그게 왜?
0: 그다 돈 내고 먹는 거야. 그 뭐 저 영안실에서 그냥 주냐?
1: 갖고 와. 육개장이랑 소주 값 갖고 와.
0: 그거.

0: 아니라도.
1: 너 때문에 내가 한 병을 덜 먹었어! 갖고 와!
0: 자, 이번에는 1034번.
1: 상처라! 돈 갖고 와, 상처리! 상처라! 돈 안 갖고 가면 상이라도 치워! 상처라! 상 치워라, 상처라!
0: 아이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1: 배치료라도 받아, 자식아!
0: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2: 죄송합니다.
0: 여기까지. 자, 상처리 노래를 주겠네, 상처리 노래.
2: 아, 이건 좀 그렇다.
0: 아, 이거 이상철이 아니고 박상철.
2: 아, 그래요?
0: 성이 달라. 대한가수협회장. 네. 박상철이 부릅니다. 시작이반, 시작이반. 들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30초 끌으래. 30초. 예.
1: 상처라, 돈 갖고 와!
2: 저 박상철 씨는, 예, 저, 예, 저기시고요. 돈, 네. 돈 있으시니까.
0: 20초 더 해야 돼요. 20초.
2: 예. 우리 상철이 돈 갖고 오고, 응? 상철아. 야, 너 지금 어디니, 상철아? 상철아. 형이야. 어? 너 그런 거 아니야, 인마? 야, 살면서, 어?
0: 다 잃어, 그래,
2: 너, 타이러. 너 돈 잃고, 친구 잃고, 다, 뭐 다 잃는 거야. 그리고 너 나중에 뒤통수 제대로 맞는다, 그러다가. 어? 너 엄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상
0: 됐냐 빠블로
2: 상가집에서 돈을
0: 이제 그렇게... 됐대 이제 그만해도 된대. 네. 자, 이상철인데 그 상철이가 아니고요. 가수협회 회장 박상철 회장이 노래입니다. 시작이반 들으시고요. 지금 씨 고생했어요.
2: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KBS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한강대교에서 여의 상류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하남 방면으로는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방면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어렵고요.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라 2일대로도 불편합니다. 반대 일산 방면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수암터널 안 갓길에 고장차가 있어서 터널 안 주의 운행 필요합니다. 서울 현재 기온 31.9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여기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입니다. 이 방송은 씀 라디오와 TBS FM이 공동 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윤혜은입니다.
1: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0: 네.
1: 서울국제도서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국도 요즘 완전 핫해졌잖아요.
0: 가장 핫한 페어 중 하나죠.
1: 네, 이런 핫한 서국도를 즐기는 혜은님만의 팁이 있다면?
2: 이게 사실 몇 년 사이에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이제 티켓을 쥐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사실 최애 콘서트처럼 돼버렸어요.
1: 맞아요.
2: 약간 거물급 행사가 된 것 같아서 약간 생경한 마음도 드는데요. 뭔가

0: 모든 곳을 다 보겠다는 욕심보다는 참여 부스들의 SNS 계정들을 좀 미리 확인하신 다음에 나만의 지도를 미리 만들고 가야 좀 지치지 않고 다녀와셔도 좀 덜 후회가 남는 도서전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하고 가셔도 속수무책으로 시선을 뺏기고 길을 잃으실 거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일단 나만의 어떤 목표 스팟을 좀 메모해두고 가시는 게 저는 좀 도움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하루만으로는 사실 부족할 정도로 맞아요. 많은 부스들이 나와서.
0: 아, 갑자기 생각난 팁이 있어요. 체력을 미리 마치 등산처럼 체력 운동을 좀 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1: 저는 처음 알게 된 출판사에서 뜻밖의 책을 발견하는 기쁨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혜은님과 반대로. 미리 찾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평소 좋아하던 작가님이나 출판사를 방문하는 즐거움도 물론 있지만 책을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그쵸. 확인하러 가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몰랐던 책들에 대해서도 네. 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좋습니다. 너무 지금 성국도 모범생.
1: 그러면 오늘의 책을 네. 소개해 주시죠.
0: 네.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6월은 서곡도가 열리는 달인데요. 큰 규모의 책 축제가 열리는 만큼 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6월의 키워드도 책이고요. 서곡도만큼이나 너무 커다란 키워드인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이 키워드에 꼭 맞는 책을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싶다가 말 그대로 꼭 맞는 책이라는 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 저희가 깨달은 거예요. 세상, 네. 맞아, 이 책이 있었지. 그래서 이 책을 꼭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유유출판사에서 2025년 2월에 나온 정지혜 작가님의 꼭 맞는 책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독서 붐이 은은하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책을 이미 잘 읽던 분인들이든 혹은 이제 막 책 읽는 습관을 들여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든 공통적으로 찾아 헤매는 게 지금 바로 나한테 필요한 책이 뭔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저자 정지혜 작가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꼭 맞는 책을 찾는 데 가장 많은 방법을 알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초대석으로 모셨답니다. 그래서 이번 화는 미리 즐기는 서곡도 혹은 쓴 라디오만의 미니 도서전을 즐기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작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사적인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작가님 소개를 저희가 조금 더 네. 해드리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없겠죠? 현재 파주에서 사적인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 정지혜 작가님은 작가, 서점지기, 다양한 모습으로 불리고 있지만 가장 잘 어울리는 어떤 수식이 있다면 역시 책 처방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6년부터 한 사람을 위한 사적인 서점을 운영하면서 그녀 스스로 탄생시킨 직업이기 때문인데요. 약 10년 동안 1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삶에 꼭 맞는 책을 처방하는 일을 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저서로는 사적인 서점이지만 공공연하게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를 구할 거야.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꼭 맞는 책이 있습니다. 책과 사람을 잇는 작가님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책의 내용도 잠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책 처방 서점인 사적인 서점을 운영하는 정지혜 대표님이 그간 책 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독서법을 모은 책이에요. 책 처방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읽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사람들을 새로운 책의 세계로 안내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책으로 위로하려면 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정리하고 또 기록해야 하는지 그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1장에서는 책 처방사는 책을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2장 책 처방사는 책을 어떻게 읽는지, 그 3장 그렇게 고르고 읽은 책을 책 처방사는 읽고 나서 어떤 독후 활동을 진행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책 고르는 법부터 리뷰 쓰는 법까지 아낌없이 그야말로 지혜님의 책 처방사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느낌이라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영업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도 이게 저희가 다른 무엇도 아닌 책 처방사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책을

0: 읽어서 얼마나 삶이 풍요로워지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길 원하고 또 바라고 책과 한 명이라도 더 가까운 삶이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책과 더 가까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책 읽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책이 탄생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 계속 이제 소개를 듣다 보니까
0: 네.
1: 도대체 책 처방사가 무엇인가? 이 발음도 어려운 책 처방.
0: 처방사.
1: 책의 첫 문장이 여러분은 책 처방사라는 직업에 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책 처방사는 제가 스스로 만든 직업이니까요. 예요.
0: 내가 만든 직업.
1: 너무 멋있잖아요.
0: 맞아요.
1: 거의 힙합이야.
0: 뿔뿔뿔.
1: 어떠한 직업을 목표로 할 수는 있어도 세상에 없는 직업을 스스로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책 처방사가 어떤 직업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책 처방사는 책하고 사람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거나 도서관에 가셨을 때도 내가 책을 직접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을 추천받을 수도 있지만 뭔가 그 책이 나한 명만을 위한 맞춤 추천은 아니잖아요.
1: 네.
2: 책 처방사는 손님하고 대화를 1대1로 나누고 나서 오로지 그 손님에게 맞는 그 손님의 취향과 독서 습관과 요즘 고민, 관심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책을 한 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책 처방사가 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럼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 후에
2: 네.
1: 작가님이 책을 처방해 주시는 건가요?
2: 맞아요. 이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책 처방이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신청서에 저희가 이제 정해놓은 질문에 답을 써서 주시면 그 신청서를 바탕으로 이제 책을 처방해 드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비대면, 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대면의 경우를 많이 하시니까 대면의 경우에는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꽤 길게 대화를 나누고 1대1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가끔 뭐 친구랑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내밀한 이야기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1대1로 손님의 이야기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 재밌는 게책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주로 고민이나 요즘 관심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즉석에서 손님에게 꼭 맞는 책을 처방해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한 2주 뒤에 편지랑 같이 책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상담을 이렇게 하시면서 머릿속에 되게 많은 책들이 막 띵띵띵 떠오를 것 같아요.
2: 맞아요. 실시간으로 지금 이 키워드에는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날 때 후보에다가 적어놓고 대화가 마무리되면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이 책이 더 좋을까, 이 책이 더 좋을까, 그리고 책을 펴서 어떤 문장을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이제 손님이 서점을 10분 동안 둘러보고 계실 동안에
0: 네.
2: 빠르게 골라서 이제 손님을 다시 불러서 왜이 책을 처방했는지 소개해드리는 것까지가 포함된 작업입니다.
0: 이게 듣다 보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아하고 좀 내밀한 두 시간인데 처방사 입장에서는 좀 긴장되는
2: 맞아요.
0: 시간이기도 할것 같아요.
2: 그리고 사실 이제 오시기 전에 신청서를 미리 보고 약간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데요. 이제
0: 네.
2: 신청서에 내용을 자세하게 써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책이 뭔지 그 이유를 굉장히 명확하게 써주신다든지,
0: 네.
2: 요즘 뭐 관심사나 고민이 뭔지, 책 처방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유를 자세하게 써주신 분들은 제가 그 사전 내용을 바탕으로 몇개 후보를 생각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아예 안 적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신청한 이유, 궁금해서,
0: 네.
2: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그리고 좋아하는 책에도 뭐잘 모르겠어요라든지 아니면 책 제목만 쓰신 경우에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정말 재밌는 게 처음 대화를 했을 때는 이분이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사실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0: 네.
2: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까지가 알게 돼서 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끝나고 나면 사실 여기 올 때 처음 보는 사람하고 2시간 동안

0: 대화해야 한다고 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되게 긴장하고 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1: 이거는 단순히 책의 뭐 큐레이션 능력도 필요하지만 대화를 이끌어내는
0: 대화의 승기.
1: 능력도 너무
0: 맞아요.
1: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대화도 중요한 것 같고, 호기심도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왜냐면 그 사람을
1: 그러네요.
0: 궁금해해야 되니까.
1: 그러면 이런 책을 처방하는 편지까지 쓰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작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가 있을까요?
0: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책을 고르거나 책에 대한 걸 많이 아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책 처방에서 중요한 거는 책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손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책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이 사람한테 왜 처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처방한다 라는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손님과의 대화에서 공을 좀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처방해 줄수 있는 책의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1: 그 관심도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타인에 대한
0: 네, 맞아요.
1: 관심.
0: 근데 저는 이책 처방 작업이 사람 책을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또래, 비슷한 직업, 비슷한 성향, 취향의 사람들만 만나는데, 저는 책 처방하면서 10대부터 70대까지, 그리고 정말 직업도 이런 분을 처음 만나보는 직업도 정말 많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배우는 것들도 생기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직업인 것 같아요.
1: 저도 영화 처방이라는
0: 네.
1: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0: 네.
1: 이 정재 작가님을 계기로 시작을 저도 하게 되었는데, 이 하나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또 신청자의 고민에 딱 맞는 영화를 고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거든요. 오직 한 사람만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는 일은 내가 편지를 쓰고 있지 않을 때에도 좀 편지를 쓰고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도 마찬가지로 책을 읽을 때 그런 기분으로 좀 연애 편지를 쓰는 기분으로 독서를 하시고 편지를 쓰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책에서 많고 많은 책 중에서 왜 하필 이 책을 처방했는지, 어떻게 읽어야 효과가 있는지 손님에게 말 혹은 글로 설명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장이 저한테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졌어요. 아, 이것이 바로 직업으로서의 책 처방사구나. 왜냐면 누구나 고민에 맞는 책과 영화를 추천할 수는 있지만, 바로 이
0: 근거를 들려서 쓰는 거.
1: 근거를 글로 잘 쓰는 것. 그래서 이걸 받는 분들을 설득시키는 거.
0: 납득할 수 있어야
1: 네네.
0: 되니까.
1: 그러니까 책 처방에서는 위로일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시키는 능력이 직업으로서의 처방사를 가르는 기준이 아닐까. 그래서 그 근거를 찾는 방법은 잠시 후에 저희가 3장에서
0: 진짜 영업 비밀일
1: 밝히기로
0: 수
1: 투비
0: 있겠네요. 어떻게
1: 컨티뉴
0: 보면 그게.
1: 하고요. 어쨌든 이 책은 다양한 책을 읽어온 책 처방사의 독서법을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혜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사람들이 독서 방법을 궁금해한다는 게 되게
0: 맞아요.
1: 의아했거든요. 독서라는 게 그냥 시간과 읽을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 책의 소주제들을 살펴보면 독서법을 몰라서 독서를 시작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0: 네.
1: 뭐 책을 고를 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많은 책 중에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처럼. 그리고 또 그에 맞는 작가님만의 독서법을 아주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혜은과 제가 이 책에 소개된 책 처방사의 독서법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하나씩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궁금해요.
2: 저는 하나만 고르기 좀 어려웠는데요.
1: 소개하세요.
2: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고른 첫 번째는 좋아하는 책만 읽어서 고민이에요. 요 소제목이었는데요. 이 고민에 작가님이 마음껏 편독하세요라는 방법을 들려준 게 너무 좋았어요. 저도 좀 좋아하는 책만 읽어서 고민이란 면서 새로운 책 추천을 저한테 부탁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왜 고민인지 약간 퀘스천이었거든요.
0: 오,
2: 왜냐면
0: 왜요?
2: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즐기는 건더 어렵다는 걸 점점점
0: 맞아요.
2: 느끼고 있어요. 나는 이 장르를 좋아해. 근데 그 장르를 내가 아쉬움이 없을 만큼 즐기기에 인생이 너무
0: 끝까지
2: 녹록지 않아요.
0: 가보는 게 아니고.
2: 맞아요.

0: 그래서 새로운 장르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건 너무 좋지만 그 전제가 나의 좋아하는 마음을 어떤 작은 범위로 한정 짓고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는데 작가님이 꼭 같은 마음이어서 되게 반가웠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소제목이 있는 말미에 읽다라는 동사에는 명령법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뭐든 즐겁게 꾸준히 읽어야 한다는 그 얘기를 전해주신 게 되게 새롭고 좋았습니다.
1: 그 책 처방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책을 읽으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 그거는. 네. 근데 재미없으니까 아니면 피곤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이래서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되는 것 같고 그 혜은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아하는 것만 읽어도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해야 계속 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쓴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작가님도 여러 장르의 독서 안에서 가장 편애하는 파트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이 맞아요. 편애하는 장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다가 우연히 새로운 장르에 또 마음을 빼앗긴 차의 장르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 두 개의 차이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1: 저는 사실 소설과 에세이를 그냥 압도적으로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랬고 요즘도 그런데 최애 차이는 아니지만 그 새롭게 시라는 장르를 사실은 한 15년 전부터 읽어보고 싶어서 나도 시집 읽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사도 못 읽는 거예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정말 희한한 게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마음에 들어오는 시가 한 편 생기고 또 한 번은 박연준 시인님께서 시 읽을 때 제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미술관에 가서 그림 보듯이 감상해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런 것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시집을 읽는 게 조금 재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만 마음껏 읽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도 좋아하는 책만 읽는다고 평생 그 장르만 읽지 않고 내가 억지로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정말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안 읽던 장르도 눈에 들어오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돼서 저도 시를 좋아하게 되기까지 15년이 걸렸는데 요즘도 완전히 막 너무 좋아한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지분을 이렇게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관심 있는 장르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그 장르를 읽어보는 것도 전 너무 좋은 것 같고 억지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책만 읽고 있으니까 새로운 거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굳이 읽고 싶지 않은 책을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0: 맞아요. 제가 또 하나 더 좋은 부분을 또 말씀드리면 책은 깨끗이 다뤄야 할 것 같아요 라는 고민이 또 있었는데 여기에 답은 작가님은 흔적을 남기면 여러 번 읽는 사람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책을 깨끗하게 읽지 않는 사람. 근데 이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서 군산에서 존머씨 이야기라는 책을 또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책을 다시 이제 읽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남긴 흔적이 오늘의 나에게 새로움을 확인하게 만들어주었다는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됐거든요. 그 보통 사람들이 계절마다 혹은 자기만의 특정 시기마다 드라마나 영화는 좀 자주 보는 편이 있는 것 같은데 책을 다시 읽고 내가 과거에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상을 재확인했다는 경험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책에는 그걸 해온 작가님이 있었고 그 행위를 마음의 성장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게 너무 왠지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스스로 명명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몇 년의 시차를 두고 좋아하는 책을 다시 읽는데 그 거듭 읽을 때마다 새로운 색깔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 책을 결국 나의 반려책으로 만들어보라는 그 조언이 너무 책은 깨끗이 다뤄야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요라는 고민에 들려들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해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책을 좀 다시 읽는 편이긴 한데 그 책의 반려책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대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걸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작가님은 그럼 우연히 좀 다시 읽게 된 책이 있는지 그럼 또 어떻게 다른 마음이 되었던 경험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1: 저는 사실 거의 매일
0: 내일 다시 읽어요, 무언가.
1: 왜냐면, 책 처방을 하려면, 그 손님한테 책,

0: 책을 처방하기 전에 이분한테 이게 적절할지를 다시 읽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똑같은 책을 다시 읽게 된 것도 책 처방 때문에 들게 된 독서 습관이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책을 다시 읽을 시간에 새로운 책 읽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1: 네.
0: 보통은 그래서 똑같은 책을 다시 읽는 걸 다들 잘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손님에게 책을 처방하기 위해서 다시 읽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북토크 준비한다고 지브이 빌런 고태경이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인생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북토크를 질문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전에 다시 읽으면서 항상 생각해요. 이 구절은 전에는 내가 밑줄을 안 그었는데 지금은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네. 아니면 그때도 밑줄을 그었는데 여전히 좋네.
1: 맞아요.
0: 아니면 그때 밑줄을 그었는데 지금은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네. 이런 거를 여러 번 느끼고, 사실 보통은 좋아하는 책을 다시 읽어도 두세 번 정도잖아요.
1: 네.
0: 저는 하다 보니까 몇십 번 읽는
1: 와.
0: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자주 처방하는 책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다시 읽으니까. 근데 신기한 게 몇십 번을 다시 읽어도 새로운 구절이 늘 눈에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아까 마음의 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전에 뭐 3년 전에 이 책을 읽었던 나는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지만, 3년 뒤에 나는 또 달라져서 이런 게 새로 눈에 들어오고, 그게 되게 책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실 우리가 몸의 성장은 뭐 키를 잴 수도 있고 인바디를 잴 수도 있는데,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책이 있고 밑줄을 그으면, 아, 3년 전에 나는 이런 고민이 심해서 여기에 밑줄을 그었는데 지금은 이 고민이 다 해결됐네. 아니면 내가 요새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 문장이 전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들어왔네 하게 돼서, 그내 눈으로 마음의 성장이나 마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똑같은 책을 다시 읽는 방법인 것 같아요.
1: 대신에 흔적을 남기면서 읽는 거.
0: 맞아요. 왜냐하면 흔적 안 남겨서 읽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2: 그러네요. 제가 선택한 부분은 독서 취향을 넓히고 싶어요인데요. 작가님은 동네 서점 산책하기라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1: 맞아요.
2: 우연한 산보라는 만화책의 글 작가인 구스미 마사유키의 산책에 대한 철학을 뜻밖의 책을 찾는 데에 적용한 방법인데요.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광고나 리뷰에 의지하지 않고 직감에 따라서 책을 고르면 이 서점이 아니었다면 만날 기회가 없었던 의외의 책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저도 참이 방법을 좋아하는 게,
1: 그렇죠.
2: 저희도 동네 서점을
0: 네,
2: 운영했기 때문도
0: 맞아요.
2: 있지만, 온라인에서 검색한 책을 사러 가는 곳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동네 책방은.
0: 그렇죠.
2: 그러니까 서점 주의 큐레이션을 보러 가는 곳이라서, 동네 책방 방문하시는 분들도, 아까 그 제가 도서전을 즐기는 팁처럼, 여기 서점 주가 왜 하필 이 한정된 공간에 이 책을 넣었을까?
0: 맞아요.
2: 그것은 이 책이 너무 좋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사면 좋을 것 같고, 또이 독서 취향을 넓히는 방법 중에 다른 방법으로 책 빙고를
0: 아, 맞아요.
2: 알려주셨는데, 이건 어떤 방법인가요?
0: 이것도 제가 구 트위터죠, X에서
1: 네네.
0: 발견한 방법인데, 어떤 분이 책 빙고하기라고 이제 올려서 봤더니, 빙고 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빙고 게임인데, 빙고 칸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여성 작가의 책, 아니면 5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 이런 식으로 칸칸마다 어떤 책에 대한 주제가 있고, 똑같이 빙고를 완성하는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새해 처음 읽게 된 책이 한 칸이 미션이 있었는데, 그때 읽게 된 책이 아마 시집이었는데, 그 외국 작가의 시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평상시였으면 절대로 고를 일이 없었던 책. 그런데 그 새해 처음 읽게 된 책이어가지고, 미션이, 제가 그 당시에 서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미션을 새해 처음 판매한 책 으로 바꿔가지고, 이 책이 팔렸길래 궁금해서 이제 꺼내 보면서 이 책의 새로운 어떤 발견을 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어서, 보통 이제 취향이라는 게 좋아하는 걸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알고 있는 것만 고르게 되고, 내가 몰랐던 것이나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은 고르기가 힘든데, 그럴 때 이런 어떤 의외의 미션을 통해서, 500페이지가 넘는 책 중에 읽을 만한 게 뭐가 있지? 이렇게 골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취향을 발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2: 근데 혼자 하기에는 보상이
0: 그쵸.
2: 없어서 힘들어요.

0: 어리신 분들은 친구랑 같이 하면
1: 맞아요.
2: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 빈고 먼저 달성한 애가 뭐 책 사주기.
2: 그쵸, 그쵸.
0: 다음 책 사주기. 근데 저도 취향을 깨는 게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서 가끔 취향이 편견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 빙고 같은 뜻밖의 내가 평소에는 고르지 않을 책들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사실 이 책에 나온 수많은 예시의 책들을 읽는 게 독서 지평을 넓혀주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의 독서 목록에 네. 지혜 작가님 큐레이션의 지분이 되게 많거든요. 거의 진짜 50% 가까이인데 이제 취향이 조금 다르기도 하니까
2: 맞아, 저희 많이 다르죠.
0: 네, 작가님이 추천해주시는 책이 제 취향에 100% 맞지는 않아요. 맞아. 그래도 작가님이 좋다고 하면 일단 펼쳐는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1: 왜냐면 이분은 항상 근거가 너무 명확하시니까.
0: 완전
2: 맞아요.
0: 왜냐면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근데 그 실패 끝에 엄선한 책들이 이 꼭책에 담겨있는데 왜 다른 방법을 찾나.
3: 그리고 번거롭게 빙고를 하고 있나
1: 이게
3: 책에 있는 걸 읽으면 되는데
4: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제 오로지 저의 큐레이션이 아니라 네. 책 처방을 하다 보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 세 권을 묻는 질문이 있는데 손님의 인생책을 듣다가 제가 영업을 당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몰랐다가 손님이 얘기해 주셔서 관심이 생겨서 읽어보고 인생책이 된 경우 아니면 이 책 너무 좋아서 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 혼자만의 어떤 추천이라기보다는 제가 책 처방했던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던 책을 또 소개하기도 해서 아마 또 여러 책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이제 대망의 3장입니다. 네. 책 처방사의 독후 활동인데요. 이 파트는 정말이지 책 처방사의 노하우를 대방출하는 부분이에요. 책 처방사가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카테고리화하고 또 아카이브하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주는데요. 작가님의 아카이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키워드 정리인 것 같아요. 제목이나 도서 분류만으로 알 수 있는 커다란 키워드뿐만 아니라 작가님이 직접 독서를 하면서 건져 올린 세부 키워드를 붙이는 방법이 작가님만의 포인트인 것이죠. 그러니까 꼭책이라고 했을 때 아 이건 책에 대한 책이겠구나 하는 큰 키워드 외에도 실제로 읽어봤을 때의 세부 키워드를 건져 올리는 건데요. 같은 책이라도 사람마다 건져 올리는 세부 키워드는 네. 그래서 다를 텐데 맞아. 이것이 바로 근거라는 거잖아요. 네. 책 제목만으로는 의아할 수 있는 책도 작가님이 찾은 그 근거로 내가 이 책을 이런 근거로 당신에게 처방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 처방 노하우도 이렇게 그냥 다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방법을 알아도 처방을 따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거를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요.
3: 해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서 네. 사실 뭐 2대 3대가 되겠죠.
0: 그래서 이 키워드 정리가 책 처방사만의 방법이었다면 책을 읽고 나서 뭐 잘 기억이 안 난다는 분들 이 책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좋은 좀 덜 전문적인 덜 직업적인 방법도 있을까요?
4: 저는 그 리뷰 쓰는 게 사실은 책을 기억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리뷰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을 읽을 시간도 없는데
3: 글도 써요.
4: 읽고 글까지 쓸 시간은 더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앞서 전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김신지 작가님이 네. 힘든 일 있으면 쪼개라고 하셨잖아요.
0: 네.
4: 그게 되게 유명한 습관 만들기 책에 나오는 비법 중에 하나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은 작게 쪼개라.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리뷰 쓰는 것도 내가 글 한 편을 완성한다고 생각하면 힘든 건데 글 한 편이 아니라 내가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문장 딱 하나. 를 정하고 그 문장에 댓글을 달듯이 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어떤 책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냐면 딱 하나라도 이 책을 읽고 내가 마음에 와닿는 거 아니면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거 달라진 게 있으면 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0: 네.
4: 다 기억은 휘발되는데 네. 내가 이 책에서 얻은 딱 한 가지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책에서 밑줄 그었던 내용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걸 하나만 고르고 그게 왜 내 마음에 와닿았는지를 댓글 달듯이 적으면 책 전체 내용에 대해서 쓰려면 너무 막막하지만 이 문장이 내 마음에 와닿은 이유는 사실 굉장히 구체적이고

0: 그다음에 나만 쓸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쓰고 그 문장을 기억해 두시거나 아니면 책 앞페이지에다가 적어 두시면 나중에 그 책을 봤을 때 아, 내가 뭐 다른 내용은 기억 안 나도 이거 하나는 내가 그 책에서 배웠지. 아니면 내가 이거 하나는 그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됐지. 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럼 결국 책에 흔적을 남기면서 읽는 게 굉장히 좋은
0: 맞아요.
1: 방법이라는 생각이
0: 맞아요.
1: 다시 들고, 그런 리뷰 쓰기가 습관화되면 많은 책들이 또 반려책으로 남게 되는 경우도
0: 맞아요.
1: 많아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0: 그리고 사실 리뷰 쓰기를 처음에 그렇게 한 문장으로 시작하신 다음에 이게 조금 내가 좀 됐다. 내가 이게 좀더할수
1: 익숙해졌어.
0: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문장을 두 개로 늘리고 세 개로 늘리고 나중에는 밑줄 그은 거 옆에다가 그냥 바로바로 코멘트를 댓글을 다시면 나만의 스페셜 에디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책은. 그리고 리뷰를 따로 쓸 필요도 없이 책에다가 그냥 쓰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더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1: 너무 좋은 방법 같아. 근데 이게 뭔가 한 글을 통으로 리뷰 쓰는 거에 하위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이게 하나의 고유한
0: 맞아요.
1: 방법 같아서 저는 리뷰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시간이 없으니까 책을 읽고 리뷰를 안 썼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책이 이 감정이나 이 읽는 게
0: 사라질까 봐.
1: 휘발될까 봐. 근데 그렇다고 내가 매번 예전처럼 리뷰를 쓸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이게 미미한 스트레스였어요. 독후 후에. 근데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 책을 다시 읽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더 근본적으로는 이 애초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엮어서 타인한테 처방해줘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차원이 좀 다른 레벨 같다는 생각이
0: 맞아요.
1: 들어요. 사실 자기 자신을 돌보기도 굉장히 버겁고 점점점 그게 좀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여전히 처방사를 자처하는 마음이란 뭘까? 시간이 갈수록 더 가치 있어질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하는 처방, 직업으로서의 처방사의 본인에 대한 어떤 생각과 그리고 이제 읽는 것이 숨쉬듯 익숙한 일이 된지 오래겠지만 이런 일과는 무관하게 아, 그래도 역시 나는 책 앞에 가야지. 다른 무엇도 아닌 책이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지 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책 처방사라는 직업이 책만 좋아한다고 할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고 책만큼 사람을 좋아해야 할수 있는 직업인 것 같은데 저는 책도 좋아하고 또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즐겁게 할수 있는 것 같고 AI에게도 대체되지 않는 직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책이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10대 시절부터. 저는 그 TCI 성격 기질 검사를 하면 자극 추구,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이 자극 추구가 100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걸을 때도 한번 걸었던 길은 지겨워서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하고 항상 새로운 메뉴를 먹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유일하게 제 인생에서 질리지 않은 게 책인 거예요. 10대 시절부터 곧 40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항상 좋았는데 그게 왜일까 생각을 해 봤더니 책이 모든 게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새로운 걸 알려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되게 성장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럴 때 있거든요. 너무 무기력해서 집에서 게임만 하고, 쇼츠를 막 보다가, 그것도 지겨워질 때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게임도 지겹고, 쇼츠도 지겹고. 근데 그럴 때 책을 읽게 돼요. 결국엔 책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1: 가장 순정인 형태인가 봐요,
0: 맞아요. 그래서 막 질리도록 게임하고, 쇼츠 보다가도, 아, 지겹다. 뭐할거 없나? 책을 열면 항상 재밌는 이야기가 있고, 항상 새롭게 알게 되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항상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보다 더 좋은 걸 찾았다면 저도 넘어갔을 텐데, 책보다 더 좋은 걸 아직 찾지 못했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거를 나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아쉽고, 책을 통해서 제 인생이 너무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이걸 다른 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서 책 처방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 책이 다 끝난 뒤에도 작가님은 책 처방전을 30편이나 브로그로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0: 아낌없이
1: 바로
0: 퍼주는
1: 이런 마음이죠. 이 풍요로워지길
2: 완주님.
1: 바라는 마음으로.
2: 이 30편의 메시지가 당장이라도 모든 책을 읽어보고 싶게 만들지만 30개 중에서도 미화와 혜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처방전을 하나씩 소개해볼까 해요.
1: 좋아요.
2: 저는 주제 자체가 너무 좋았고

0: 40대로 넘어가면서 뭔가 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젊지 않은 나이에 내가 뭔가 좀 달라지고 있는 나 자신을 확인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 에세이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겪고 계시는 분들, 아직 뭔가 내가 새롭게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기를 겪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1: 너무
2: 당장
1: 평타고
2: 사야 되는 거.
1: 당장 담아야 될것 같고.
2: 혜은은요?
1: 제가 고른 주제는 지난 한 시간을 통과 중인 당신에게입니다. 요 책은 또 어떤 처방이 담겨 있죠, 지혜님?
0: 제가 그 수신지 작가님의 3그램이라는 만화 그래픽 노블인데요. 이제 수신지 작가님께서 그 난소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시기에 이야기들을 만화로 그린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이 제일 좋은 게맨 마지막에 이제 이 시기가 끝날까? 네, 이제 이 수신 작가님이 처음 병원에 들어갈 때의 날과 퇴원할 때의 날이 서로 교차되면서 정말 끝나는 날이 와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책 속의 책으로 작가님이 봤던 어떤 다른 챙기기가 나오는데 그 파랑새 그림이 나오면서 새가 세상 밖에 문이 닫혀 있어서 계속 나가려고 시도하는데 막혀 있다가 마지막에 미묘하게 틈이 살짝 벌어졌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도를 멈추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나가면 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게 꼭 아팠던 분들이, 그러니까 아픈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지만 꼭 이런 시련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지난한 시간, 그게 어떤 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책을 읽으면 정말 그날이 오는구나, 끝나는 날이 오는구나, 지나가는구나, 이런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1: 너무 좋다. 뭔가 과도기보다는 조금 더 하드코어한 시기를 지나고
0: 맞아요.
1: 계신 분들한테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 저희가 고른 이 주제 외에도 아주 주옥 같은 처방전이 부록으로 실려 있는데요. 몇개 소개해드리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당신에게,
1: 이건 또.
2: 못하는 게 많은 당신에게,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당신에게, 삶의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싶은 당신에게,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당신에게 등등. 다 지금
1: 모두에게.
2: 저예요.
1: 네.
0: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영업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끌려야 책을 읽고 싶기
2: 와,
0: 때문에.
2: 삶의 어느 시절을 통과하는 중이든 고민은 늘 있기 마련이고, 또 그럴 때 책으로 위로받고 싶은 분들에게 이꼭 맞는 책을 읽어보시길 너무나 추천을 드리고요. 이 모든 고민에 대한 위로와 힌트가 다름 아닌 책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1: 맞아요.
2: 또 저희가 책을 소개하는 방송으로서
1: 너무 뭉클해요, 저 지금.
2: 괜히 뻘렁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2: 근데 작가님에게도 여전히 책이 처방으로서
1: 역할을 하고 존재.
0: 있죠. 네, 맞아요.
1: 이렇게 지독한 책사랑꾼들. 너무 2월에 어울리는 초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2: 네.
1: 그럼 여기까지 작가님 얘기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2: 네.
1: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 다시 듣기는 씀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오늘은 특별히 초대석으로 꾸려진 코너인 만큼 오늘의 추천 노래와 영화는 정지혜 작가님의 픽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작가님, 이꼭 맞는 책과 함께 들으면 좋을 노래 무엇이 있을까요? 네.
1: 저는 이 책을 읽는 것처럼
0: 네.
1: 노래를 들을 때도 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책이 들어가는, 가사에 책이 들어가는 노래들을 또 좋아해요.
0: 네.
1: 근데 그 중에 여러 곡이 있는데 고민 끝에 박소은의 너는 나의 문학이라는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0: 저희 다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1: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
0: 제목 그대로예요. 이 노래 가사가 너무
1: 맞아요.
0: 문학적이어서, 이런 서정적인 노래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곱씹으면서 듣기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너무 좋고 한동안 제가 너무 아이돌 노래를 추천 노래를 많이 하는데 너무 모처럼
1: 선정적이요
0: 품격에 맞는 너무 키워드와 딱 맞는 노래를 들어서 기분이 좋네요.
2: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1: 그러니까 가사가 이래요. 나는 너를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너는 나의 설명할 수 없는 책. 막 이런 가사들이 나오거든요. 너무.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사람도 사실 네. 읽을 수 있잖아요. 계속 궁금해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이 또 책 처방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해서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0: 아, 너는 나의 문학이 너무 처방사의 화법 같기도 하네요. 이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2: 끝날 때 항상 이 노래를 들려주시더라고요.
0: 너는 나의 헤밍웨이.
1: 너는 나의 요조.
2: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책에 관한 영화 혹은 뭐 즐겁게 보신 영화도 좋고요. 추천해 주신다면?
1: 저는 그 책에 대한 영화 하는 순간 딱 바로 하나가 떠올랐는데 바로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이라는 동명의 소설이 원작으로 있는 영화고요. 제목 딱 들으시면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한 북클럽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이고 아니 그 영화고 저는 이 소설과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책이라는 게 사람에게 어떤 위로와 희망과 응원을 주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인공이 책을 쓰는 작가가 여자 주인공이고 이 건지섬이라는 외딴 섬에서 독서 모임을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멤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작가한테 책을 그 편지를 쓰게 되면서 이제 얽히게 되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 주인공 작가가 헌책방에 자기 책을 팔았는데

0: 책이 이 건지섬에서 북클럽 운영하는 사람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가한테 편지를 써서 너무 덕분에 책 너무 잘 읽었다. 근데 우리 섬은 전쟁으로 서점이 다 없어져서 어떤 책을 더 구하고 싶은데 서점 주소를 좀 알려줄래?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작가가 감동을 해서 책을 보내주고 답장을 쓰면서 펜팔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문장 중에 제 책이 어쩌다 건지섬까지 갔을까요? 아마도 책들은 저마다 일종의 은밀한 귀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독자를 찾아가는 모양이에요.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책 처방이지 않나. 이 작가가 이 책이 어울리는 독자를 스스로 찾아간다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1: 전쟁 중에도 맞아요. 건지섬까지 간다는 게
2: 그것이 바로 책. 사람은 못 가도 책은 맞아요. 가는 거지.
0: 그리고 이 북클럽을 하게 된 멤버들이 사실은 북클럽을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전쟁 중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북클럽인데 멤버들 중에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억지로 책을 이제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책에서 위로를 받아서 그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원작 소설에 나오는 구절 중에 제가 만약에 이 문장을 알고 있었다면 독일군이 침공했을 때 이 문장을 알고 있었더라면 내가 다르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책의 힘이 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1: 이건 조금 다른 소리지만 건지섬이
3: 네.
1: 그 빅토르 위고가 망명을 잠깐 했어야 했던 시기에 건지섬으로 했는데 거기서 쓴 책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합니다.
2: 또 너무
0: 되게 역사적인 어떤
1: 네. 그렇죠. 건지섬 책이랑 관련이 높은 도시인 거죠.
0: 저는 건지섬이 허군 줄 알았어요.
1: 실제로 있는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섬이라고 저도 어디서 들어가지고 안에 좀 해보았습니다.
2: 좋은 팁입니다.
1: 작가님이 운영하는 사적인 서점에는 수많은 책이 독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독자를 찾아가는 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은 몇 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책이 독자의 손으로 펼쳐지는 순간 작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책 처방사가 되었구나 라고요. 그게 누구일지 또 언제일지는 몰라도 누군가의 인생에 책 한 권이 선물처럼 도착할 그 순간을 위해 책을 읽고 고른다고요. 쓴 라디오도 꼭 그런 마음입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실지 모를 청취자분들에게 이 시간이 선물처럼 다다르기를 바라며 그럼 오늘의 책방을 닫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 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2: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한남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 중이라 정체인데요. 뒤로 영동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이후로도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서강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한강다리 중에서는 반포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리고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부터 속도를 못 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면 광암터널 안 3차로에서 승용차의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터널 안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의 추돌사고로 4, 5차로 2개 차로 막고 처리작업 중이라 남사 진위에서부터 3km 구간 정체가 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나선홍의 닥터스.
1: 진짜 경기는 공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벌어진다. 농구 감독 에디 수툰의 말입니다. 농구 경기가 펼쳐지는 40분 동안 선수가 실제로 공을 만지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0분? 15분? 네, 놀랍게도 고작 2, 3분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나머지 시간 동안 선수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수비하고 패스를 받을 자리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환호하는 멋진 슛도 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은 아플 때 챙기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은 날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매일 오후 5시 인생의 멋진 슛을 위해 평범한 오늘을 건강하게 채워가는 시간이죠.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농구 경기 실제로 만지는 공을 만지는 시간은 2분에서 3분이라고 하네요. 저도 이제 가끔 조기 축구를 나가면은 상당히 제가 많이 공을 만지는 것 같아도 저는 2분도 안 될 것 같은데 패스가 잘 안 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건강할 때 챙기라면 뭐 아주 쉬운 얘기지만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아프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건강을 챙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나선홍의 닥터스를 들으면서 건강 지식을 좀 쌓으시면서 말이죠. 일상에서 끊임없이 또 운동도 많이 하시면서 건강을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은 TBS FM 유튜브 채널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TBS 홈

홈페이지 TBS 앱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전문의가 함께하는 백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진료 과목 류마티스 내과, 그 가운데에서도 통풍에 관해서 집중 탐구하겠습니다. 통풍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연구 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은 떠먹여주고 오답은 피식하게 만들어 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통풍은 관절에 요산 결정이 쌓이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특히 통풍 환자들은 발가락 관절이 붓고 뜨거워지면서 이것만 스쳐도 아플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통풍이라는 이름도 이것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가수 김범용 씨는 사랑하는 그대 이름을 이것이라 칭하며 왔다가 스쳐가는 이것이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중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대 이름은 띵띵띵띵띵띵. 네. 1번 범람, 2번 바람, 3번 알람, 4번 이슬람. 네. 1번 범람, 2번 바람, 3번 알람, 4번 이슬람. 람자로 끝나는 걸. 이게 보기 만들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슬람이 나왔을까요?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의 영구 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가수 이름에 람자가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보람이라는 이름 제 주위에도 많이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요. 네, 박보람입니다. 해화동.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1: 예전에는 통풍을 황제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운동은 안 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이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다르죠. 시대 변화로 20, 30대 젊은 통풍 환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한밤중 갑자기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 오늘 퀴즈 정답 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이 병.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통풍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국내 대표 통풍 권위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2: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1: 아 정말 우리 송 교수님하고는 예. 참 인연이 예. 오래 됐습니다. 저희가 남산 시절부터
2: 예. 네네. 그때 새벽같이 나와서 같이 방송하고 그랬던 네. 기억이
1: 지난 겨울에 또 한번 나와주셨고요.
2: 예, 예. 작년 겨울에 한번 나왔고요.
1: 네.
2: 예.
1: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예. 네. 최근에 이제 통풍 관련해서 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2: 예, 예.
1: 네. 곧 출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2: 예, 뭐, 올 가을이나 내년 초에 출간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원고를 계속 쓰고 있고요.
1: 아, 네.
2: 그래서 통풍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쓰고 있는데요.
1: 이거 저 좀 그 네. 연식이 되신 분들은 예. 완전 정복하면은 그 예전에
2: 예, 학력고사.
1: 네, 네. 예. 네.
2: 그래서 통풍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걸 쓰다 보니까 참 방대하더라고요. 네. 통풍의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통풍과 관련된 합병증, 동반 질환 이게 굉장히 다양 하고
1: 네.
2: 또 이런 통풍뿐만 아니라 동반 질환도 같이 치료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1: 네, 네, 네, 그러셨군요. 책이 나오면 저도 한번 빨리 좀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2: 예.
1: 듭니다. 네. 그 통풍하면 이제 우리 송정수 교수님, 네, 국내 대표 통풍 권위자. 아신데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통풍 환자들의 말 어떤? 예.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까?
2: 통풍 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1: 네.
2: 통풍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1: 아.
2: 통풍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뭐 1년 하면 됩니까? 2년 하면 됩니까? 뭐 5년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제일 네. 흔해요.
1: 아, 그렇군요.
2: 그럼 이제 제가 통풍약은 평생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요.
1: 네.
2: 환자들이 대부분 다 실망을 하고 뭐 슬퍼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 통풍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1: 이렇게 네.
2: 평생 약물 치료하고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1: 네.
2: 환자들한테 왜 평생 약을 잘 드셔야 하는지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0: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걸 뭐 짬을 내갖고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교육하는 시간을 이렇게 내갖고 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러시군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통풍이라는 게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0: 그렇죠. 관리를 하는 거죠.
1: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네. 다스리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그 네. 고혈압은 혈압을 관리하고 네. 당뇨병은 혈당을 관리하듯이 그렇죠. 통풍은 요산을 관리해서 통풍에 의한 증상이 생기지 않게 하고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네. 평생 치료하고 평생 관리하는 게 정답입니다.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네. 병원은 얼마나 다녀야 됩니까? 이제
0: 답답해하는데 네. 아유 그냥 우리 밥 먹듯이 네. 식사하고 나면 물 먹듯이 그렇게 약 드시면 됩니다. 네. 그럼 평생 건강하고 통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또 뭐 이해하고 또 네. 평생 약 잘 드시고 그런 분들도 많고요.
1: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진료 과목 류마티스 내과 그 가운데서도 통풍 완전 정보로 함께합니다. 갑자기 엄지 발가락이 붓고 아팠던 경험, 또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높게 나왔던 경험, 통풍약을 먹고 있는데 궁금한 점 또는 류마티스 내과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자, 교수님, 통풍이 이제 워낙 유명한 병인데도 예.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발가락이 좀 아픈 병 아닌가 이렇게 아는 분들도 계세요. 교수님께서 한 문장 정도로 정의를 해 주신다면.
0: 네. 그 한 문장으로 딱 얘기를 하면은 네. 통풍은 우리 몸에 요산 나트륨 결정이 과다하게 쌓이면서 생기는 병이다. 라고 하는데 그 병인데 증상이 이제 관절에 쌓이면 통풍 관절염이 되고 네. 콩팥에 쌓이게 되면은 요산 신장염이 되고 네. 또 혈관에도 쌓이거든요. 요산이. 아, 그러면 동맥경화도 일으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산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요산이 많이 핏속에 돌게 되고 그 요산이 나중에 말초 관절이나 혈관이나 신장에서 나트륨하고 만나면서 네. 액체 상체의 요산이 고체 상태의 요산 나트륨 결정으로 되면은 그게 많이 쌓이면서 그 결정을 백혈구가 잡아먹으면서 생기는 그런 병이에요. 염증이 네네. 생기는 거죠. 네. 관절염도 생기고 네. 신장병도 생기고 동맥경화도 생기고 말초혈관 질환도 생기고 이런 요산 나트륨 결정에 의해서 생기는 전신 질환을 다 통풍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콩팥, 혈관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대사 질환 네. 뭐 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네.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0: 맞습니다. 그 네. 통풍하고 네. 고혈압하고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한 70% 정도 되고
1: 아, 그래요.
0: 당뇨가 동반된 사람이 한 20% 정도 되고
1: 또 혈압이 더 높군요.
0: 예, 예. 네. 혈압이 더 많긴 한데 네. 통풍하고 혈압이 통풍 환자에서 고혈압이 동반된 사람이 한 70% 된다고.
1: 아, 그렇군요.
0: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통풍하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것이 네. 신장병 그런 거하고 많이 겹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치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1: 네. 예.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시대 변화로 20, 30대 젊은 그 통풍 환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예, 그런 예, 말씀 드렸는데 과거와 달리 이렇게 많이 20, 30대 그 젊은 층에서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0: 요즘 젊은이들이 글쎄 우리 때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를 좀 더 예민하게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요즘 젊은이들이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그렇죠, 먹게 돼요. 그렇죠. 칼로리가 높은 뭐 네. 햄버거나 피자나 그런 거 많이 먹고 또 요즘 배달 음식 많잖아요.
1: 배달
0: 음식에 또 칼로리가 높고
1: 그렇죠. 네.
0: 또 기름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좀 뚱뚱하게 져요.
1: 네.
0: 그리고 회식도 자주 하고 또 술도 많이 먹고 과음 과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운동을 못 하게 되면서 네. 사람이 뚱뚱해져요.
1: 아.
0: 네. 뚱뚱해지면 사실 그 통풍의 위험이 그냥 쫙 올라가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젊은 요즘에 젊은 20대 30대에서 그 뚱뚱해지면서 운동 잘 못하게 하면서 술 많이 먹고 그러면서 네. 통풍 환자가 늘고 있는 걸 보입니다. 아. 예.
1: 교수님 그렇다면은 궁금한 게 이제 뚱뚱하거나
0: 예.
1: 내가 술을 많이 마시 뚱뚱한데 술을 많이 마신다.
0: 예.
1: 이러면은 통풍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0: 꽤 높죠.
1: 아, 꽤 높죠.
0: 네, 근데 네. 네. 통풍이 이렇게 뚱뚱하다고 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
1: 아, 그런 건 아니고요.
0: 유전적인 유인이 한 60% 정도 되고요.
1: 아,
0: 환경적인 유인이 이제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뚱뚱하다든지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 환경적인 유인인데 그게 한 40% 정도
1: 네.
0: 돼요.
1: 네.
0: 그래서 아무리 뚱뚱하다 하더라도 가족력이 없다든지 뭐 유전

0: 통풍이 유전이 된 그런 가족력이 없으면은 통풍에 네. 뚱뚱해도 통풍에 안 걸리는데 아. 가족력이 있으면서 뚱뚱하면은 이게 통풍 걸릴 확률이 쫙 올라가게 아, 되죠.
1: 그러면 네. 엄마 아빠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 이제 예, 통풍이 예. 있었다면 예. 나도 이제 조심해야
0: 그렇죠.
1: 되겠다.
0: 그렇죠. 유전자를 항상. 받았다고 생각을 아, 하는 거죠. 근데 네네. 그 유전자가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지금 아, 밝혀지는 게. 그리고 유전자는 지금 상용화된 유전자 검사법이 없어 갖고 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유전은 뭐 가족력이 있냐 없냐. 아버지, 삼촌,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에게 통풍이 있었냐 없었냐. 그래서 있다 그러면 자기는 유전자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사람 더 조심하셔야
1: 되고.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예.
1: 주변에 그 통풍 환자 보면은 다 그 남성, 남자분들이 예. 많던데.
0: 맞습니다. 예.
1: 여성도 통풍에 걸립니까? 저는 여성도 본 적이
0: 걸립니다.
1: 없어서요.
0: 예, 여성도 걸려요.
1: 아, 그렇군요.
0: 근데 네. 대부분 폐경기 이후에 60대에 생기기 시작하죠. 네. 왜 그러냐면은 그 통풍 환자가 거의 90% 이상이 남자예요. 근데 남자는 남성에서 나온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이게 네. 소변으로 요산을 배설하는 것을 억제해요. 그리고 네. 피로 다시 끌어다가 요산을 올리게 하는 역할을 해요. 남성 호르몬이. 그런데
1: 아.
0: 반대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네. 요산 배설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젊을 때는 남자들은 요산이 한 뭐 5에서 7, 8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여자는 네. 3에서 5, 6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에스트로겐 영향으로 쭉 요산이 빠져나가는데 근데 네. 폐경기가 되면 50세 이후에 폐경이 오면은 그때는 남성하고 똑같은 비율로
1: 네, 수치가 더 올라가겠네요.
0: 올라갑니다. 아, 네,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네. 여성도 사실은 60대, 70대 그때는 남성하고 똑같이 먹는 거 조심하고 술 조심하고 그러면서 통풍에 대한 주의를 네. 함께 하셔야 됩니다.
1: 여성들은 오히려 이제 50대 이후에 좀 네, 조심하셔야
0: 50대 이후에 잘 생깁니다.
1: 네. 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0: 어린이 때는 요산이 그 몸에 완전히 축적된 다음에 이렇게 터지듯이 나와야 됐거든요. 그렇게 네. 축적되는데 한 20년 이상 걸려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어릴 때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요산이 쌓이기 시작해요. 한 네. 20대 이후부터. 그래갖고 네. 어릴 때 좀 초등학생 뭐 중학생 때는 요산이 몸속에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통풍이 잘 안 생기는데 이제 20대 이후부터는 이제 요산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네. 폭탄처럼 터지기 시작하는
1: 아,
0: 것이죠.
1: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조금 이제 짧은 이게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요산을 미리 좀 알고 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0: 피검사하면 되죠.
1: 아,
0: 피검사를
1: 그래요?
0: 해서 네. 요산 수치가 7이 넘어가면은 고요산 혈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런 경우에는 네. 뭐 약을 뭐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체중을 줄이고
1: 네.
0: 그다음에 고기 좀 줄이고
1: 아하.
0: 술 줄이고
1: 네.
0: 그다음에 물을 많이 마셔요.
1: 물을 많이 마셔요.
0: 물을 요산이 물에 잘 녹아서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많이 먹고 그러면은 네. 요산이 떨어집니다.
1: 아.
0: 그렇게 되면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가
1: 아,
0: 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1: 네네. 네. 젊었을 때부터 좀 이제 그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좀 미리
0: 조심하셔야
1: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송정수 교수님과 함께 통풍 상식 저희가 제대로 좀 짚어볼 텐데요.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교수님.
0: 예, 예.
1: 네, 교수님 앞에 이제 OX 팻말이 있는데
0: 예.
1: 네, 친근하시죠?
0: 예. 잘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자,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 주시고요. 답은 다 끝난 후에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문항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 예, 예.
1: 먼저 첫 번째입니다. 통풍은 엄지 발가락에만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0: 예.
1: X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통풍은 비만과 관련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O입니다.
0: 예, O입니다. 예.
1: 자, 세 번째. 요산 수치가 높아도 평생 통풍이 안 오는 사람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맞습니다.
1: 아, O군요.
0: 예. 예.
1: 자, 네 번째. 통풍약은 통증이 없어지면 끊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절대 아닙니다.
1: 절대 아닙니다. 네. X. 자, 다섯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통풍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확실히 맞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이 마지막 질문은 이제 아까
0: 네,
1: 교수님께서
0: 네,
1: 말씀을
0: 네.
1: 해주셨고요.
0: 네, 네.
1: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문항을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린 통풍은 엄지발가락에만 생긴다. X 그러셨어요.
0: 예, 예.
1: 그렇다면은 뭐 다른 곳에 뭐 발가락이나 손가락 쪽에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까?
0: 예, 맞습니다.
1: 네.
0: 통풍이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은 엄지발가락이에요.
1: 네.
0: 엄지발가락에 보통 한 70% 정도 오는데

0: 나머지 30%는 발등, 발목, 무릎, 뭐 팔꿈치, 어깨, 손가락 그런 데도 생길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발가락이 아니고 무릎인데 통풍이야? 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무릎으로 먼저 오는 사람도
1: 무릎
0: 있고요.
1: 쪽으로도.
0: 예. 그다음에 네. 통풍으로 진단받았는데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네. 방치를 한 경우에는 발가락부터 왔다가 무릎으로 왔다가 또 어깨로도 오고 팔꿈치로 오고 손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1: 아 이게 그럼 점점 예. 번질 수 있다는
0: 그렇죠.
1: 말씀이죠?
0: 아래서부터 올라온다고 표현을 해요. 예.
1: 네.
0: 예. 요산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1: 네.
0: 이게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요산이 아래부터 쌓여요.
1: 이게 그러면 예. 마치 태풍이 올라오는 것처럼 상륙하게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남쪽에서 올라오듯이 아래서부터 쭉 올라오는데
1: 네.
0: 그걸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이게 저 아래는 꽉 차게 되면 이제 점점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발가락, 발등, 발목, 무릎, 어깨, 팔꿈치 이런 데로 점점 올라오게 되는 거죠.
1: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약물로 네. 잘 치료를 할 수
0: 그렇죠.
1: 있는
0: 그렇죠. 약물로 잘 치료를 하면은요.
1: 네.
0: 다 그 몸에 쌓인 요산을 다 배출시킬 수가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예. 그래갖고 요산 수치가 7이 넘어가면은 몸속에 요산이 쌓이고
1: 네.
0: 6에서 7 쌓이는 평형을 이루고 또 6 이하면 몸속에서 빠져나가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약을 쓰면서 요산을 볼 때 6 이하로 잘 조절이 되나 그걸 보는
1: 네.
0: 6 이하로 잘 조절이 되면 아 약을 잘 드시고 계시는군요.
1: 어허.
0: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6 이하로 유지를 하면은 무슨 통풍 발작도 안 일어나고 또 합병증도 잘 안 생길 수 있습니다.
1: 6 이하면은 주로 이제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됩니까? 아니면 땀으로도 배출이 됩니까? 이런 게?
0: 땀으로도 배출되고 침으로도 배출되고 예, 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산이 뭐 소변으로도 배출 되고
1: 네네.
0: 대변으로도 배출되고 땀으로도 배출되고 침으로도 배출되고 다 배출이 됩니다.
1: 네네.
0: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서 많이 배출하게 해야죠.
1: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네. 물이 참 중요합니다.
0: 예 맞습니다.
1: 네. 자, 두 번째 통풍은 비만과 관련이 있다. 오 그러셨어요.
0: 예, 예 맞습니다.
1: 네.
0: 예.
1: 자 살을 그러면 만약에 살을 빼면은 이 요산 수치도 함께 떨어집니까?
0: 예 맞습니다.
1: 네.
0: 그 살만 빼도 요산이 내려가요.
1: 네.
0: 통풍의 주요 원인이 비만이에요. 그래서 체중을 한 5% 10% 뭐 그럼 뭐 한 뭐 5kg 정도 뭐 아니면 10kg 정도 그 정도 빼면 돼요.
1: 네.
0: 그러면 요산이 쫙 떨어져요.
1: 아.
0: 요산이 딱 떨어지고 그래서 웬만큼 약 복용하는 것만큼 살 빼기가 어렵지 사실은.
1: 그렇죠.
0: 약은 먹기 쉬워도 살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살을 빼면은 통풍이 완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약도 줄일 수가 있고요.
1: 네. 네. 우리가 그 이제 고혈압 혈압약도 네. 혈압도 이제 살을 체중을 감소시키면 그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0: 그렇죠. 혈압이나 당뇨도
1: 네네.
0: 뚱뚱한 사람이 살을 빼면은 혈압약도 줄이거나 끊을 수가 있고 당뇨 환자도 당뇨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듯이
1: 네네.
0: 통풍 환자도 살을 쫙 빼면요
1: 네.
0: 통풍 약의 용량을 뭐 절반 이하로 줄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아, 끊는 경우도 있네요.
0: 예, 예, 예.
1: 네네.
0: 그래서 대신 이제 혈액 검사는 자주 해야죠.
1: 네. 네.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0: 그렇죠. 무리하지 않게
1: 체중 감량이 필요하겠군요.
0: 예, 예, 예,
1: 네.
0: 예.
1: 그런데 오히려 급격하게 살을 갑자기 확 빼서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했다. 이러면 네. 오히려 통풍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0: 맞습니다.
1: 어떻습니까?
0: 맞습니다. 그 급격한 다이어트는 통풍한테는 완전 금물이에요.
1: 네.
0: 살을 빼겠다고 갑자기 굶는다든지
1: 네.
0: 또 황제 다이어트 한다고 뭐 저탄고지 뭐 고단백 식사 많이 하고 탄수화물
1: 네.
0: 하나도 안 먹고
1: 네.
0: 또 운동을 심하게 해갖고 땀이 쫙 빠져갖고 그러면요. 우리 몸에 탈수가 되면 탈수가 돼요. 탈수가
1: 네.
0: 되면 요산이 갑자기 또 피 속에 요산이 쫙 올라가게 되고 또 근육 운동을 심하게 하면 근육 세포가 깨지는데
1: 네.
0: 그 근육 세포가 죽으면서 깨지면서 그 근육 세포 안에 있던 퓨린, 요산의 전구 물질 퓨린이 갑자기 또 쫙 올라가게 되면서 운동을 했는데도 요산이 쫙 올라가는 경우가
1: 운동을
0: 있습니다.
1: 너무 심하게 해도
0: 예, 그 세포가 깨질 정도로
1: 어떤 근력 운동을 말씀하시는
0: 그렇죠.
1: 건가요? 아하.
0: 뭐 스쿼팅이라든지 뭐 팔 상 근육 운동이라든지 뭐 그래서 근육이 깨질 정도로 심한 운동을 뭐 1시간, 2시간 계속 하면은 나중에 근육이 녹아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육 안에 있던 요산이 또 피 속으로 넘어와서 통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과도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1: 네. 아 요산이 예. 상당히 좀 예민해서
0: 예.
1: 참 그
0: 예.
1: 뭐라 그럴까요 조절하는 게
0: 예.
1: 쉽지 않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0: 예.
1: 같네요.
0: 그럼
1: 네.
0: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1: 네 뭐, 적당하게
0: 적당하게 네. 예.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1: 그 최근에 말이죠, 교수님
0: 예.
1: 비만 치료제라 그래서 뭐 위고비니 뭐
0: 예.
1: 이런 것들을
0: 예.
1: 막 맞는
0: 예, 예.
1: 뭐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0: 예,
1: 하는데
0: 예,
1: 이거
0: 예.
1: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0: 저는 권합니다.
1: 아, 그러세요?
0: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1: 네.
0: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요.

0: 있어갖고 조금만 네. 먹어도 배가 불러서 이렇게 식탐 많이 먹게 되지 않아요.
1: 네.
0: 그러면서 살이 빠지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통풍 환자들한테 고기 먹지 마라, 생선 먹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1: 네.
0: 그러면 더 먹고 싶어지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근데 이거 위급이나 마운자로를 맞으면은 훨씬 그런 식욕 그 식탐 그게 줄어들게 돼요.
1: 아,
0: 그러면서 살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1: 네네. 예, 예.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좀 우려하는 게 예, 거기에만 예. 너무 의존하다 보면
0: 그렇죠.
1: 네, 좀 또. 건강에 위험 예. 염려가 있지 않느냐.
0: 맞습니다.
1: 네네.
0: 당장 살은 빠지는데 끊을 네. 수가 없게 돼요. 또 요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1: 그렇죠.
0: 그래서
1: 네.
0: 살을 빼면서 생활 습관 개선을 같이 해야 돼요.
1: 그렇죠. 생활
0: 적게 먹는 습관. 그러니까 위급이나 마운자를 맞으면은 적게 먹는 생활 습관이 100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러면 이제 위급이나 마운자를 끊고 나서도 적게 먹는 그런 생활 습관을 계속 갖게 해야 됩니다.
1: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만약 네.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요요가 올 수
0: 있겠군요. 예, 요요가 네.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사실 완전히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0: 자연스럽게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1: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산 수치가 높아도 평생 통풍이 안 오는 사람도 있다. 오, 그러셨어요?
0: 예, 예, 맞습니다.
1: 네.
0: 피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7.0 이상 높게 나오는데 그래도 평생 통풍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1: 아, 그렇군요.
0: 예, 예, 예, 네. 예.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요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이게 7.0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가 넘어가면 그걸 고요산 혈증이라고 그러는데 증상이 하나도 없다.
1: 네.
0: 그런 건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그래요. 그런
1: 네.
0: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0에서 20% 어떤 동네에서 16% 정도에서
1: 네.
0: 우리나라 환자들이 요산이 높다라고 나오게 꽤 많죠. 우리나라
1: 네.
0: 뭐 4,500만 인구로 보면은.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통풍 환자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 아.
0: 그래서 실제로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굉장히 많은데
1: 네.
0: 그 사람들이 다 통풍에 걸린 건 아니고
1: 네.
0: 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1: 아하.
0: 또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기
1: 네.
0: 때문에 무증상 고요산 혈증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습니다.
1: 아.
0: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0: 예, 예.
1: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통증이 올 수도 있는
0: 그렇죠. 그렇게 되면 치료를
1: 되죠.
0: 해야죠.
1: 네,
0: 갑자기
1: 네.
0: 오면은 통풍이
1: 그렇군요.
0: 됐고요.
1: 아까 이제 요산 수치 말씀하셨는데
0: 예.
1: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6 네, 이상인가요?
0: 7 이상.
1: 7 이상.
0: 네. 요산이 이제 7이 넘어가면 몸속에 쌓여요.
1: 네.
0: 그 통풍을 유발하거나 통풍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1: 네.
0: 보통 정상 남자의 요산 수치는 4에서 7 정도 되고 여자는 이제 3에서 6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좀 뚱뚱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또 통풍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7이 넘어가면은 아 내가 지금 통풍에 가족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풍에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7이 넘어가면 이제 요산이 쌓이면서 통풍이
1: 네.
0: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7을 넘기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물도 많이 먹고 술도 줄이고
1: 네.
0: 고기나 생선도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적정 체중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1: 네, 그렇군요. 요 수치를 좀 잘 알고
0: 예,
1: 계세요.
0: 7.0이 넘어가면 안 된다.
1: 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통풍약은 통증이 없어지면 끊어도 된다. X 그러셨어요.
0: 어우.
1: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0: 예, 예,
1: 거랑 비슷한
0: 예, 예,
1: 거죠.
0: 예, 맞습니다.
1: 네.
0: 그 통풍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이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뭘 관리하느냐? 요산을
1: 네.
0: 관리하는
1: 요산을.
0: 예. 고혈압은 혈압을 관리하고
1: 네.
0: 또 고지혈증은 뭐 콜레스테롤 관리하고 당뇨병은 혈당을 관리하듯이 통풍은 요산을 관리하는 병이에요.
1: 네.
0: 뭐 혈압이 높은데 증상이 없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또 당뇨 혈당이 높은데도 증상이 없을 수 있듯이 요산이 높아도 증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언젠가 네. 통풍 발작이 생기고
1: 그렇죠.
0: 콩팥이 망가지고 동맥경화 생기고 혈관이 막히고 터지고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뭐 만성 신장병이나 중풍이나 심장병 같은 그런 치명적인 합병증이 마치 저격수가 쏘듯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막기 위해 에서는 증상이 없어도
1: 네.
0: 통풍 환자는 계속 약을 드시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관리하는
1: 네.
0: 그런 중요한 질환입니다.
1: 네. 교수님 이제 궁금한 게 이 통풍 약을 먹게 되잖아요.
0: 네.
1: 복용하면은 이제 다 요산 수치가 떨어지니까
0: 네,
1: 나는 그냥 뭐 마음껏 먹어도 되고
0: 네, 네.
1: 뭐 이렇게 좀 이런 분들 있잖아요.
0: 네,
1: 좀 뭐라 그래 좀 방치한다고 해야 되나요?
0: 방심하시는
1: 분들. 약을, 네, 약을 네. 약에 그냥 너무 의존하는
0: 네, 네.
1: 그런 생활 습관. 그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0: 뭐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그 발생될 수 있는 게 비만,
1: 네.
0: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0: 뭐 중풍 그런 게 다 생길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통풍으로 인한 거면은 사실 통풍약을 먹으면 통풍은 조절이 아주 잘 되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통풍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 그렇게 계속 먹고
1: 네.
0: 마시고
1: 네.
0: 뚱뚱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말초 중풍, 심근경색 그거로 이제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1: 아.
0: 그런 것까지 총 관리를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예.
1: 네.
0: 예.
1: 너무 약을 믿으면 또 안 되시겠죠.
0: 그렇죠. 그래서 약을 이제 환자들한테도 약을 잘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1: 네.
0: 뭐 요상 괜찮고 발작이 한 1년 없었어. 그러면 안 먹어도 되겠지 하고 의사는 계속 먹으라고 하는데도
1: 환자분 스스로가 이제 중단을 해버려요.
0: 자의로 중단을 해버려요.
1: 아.
0: 그렇게 되면은 자 2, 3년 있다가
1: 네.
0: 또 발작이 생기고
1: 그때는 이제
0: 더 심하게 오죠.
1: 네,
0: 요상이
1: 되겠죠.
0: 더 많이 쌓여 있으니까
1: 네네.
0: 콩팥도 망가지게 되고 합병증이 오게 되는 거죠.
1: 네네. 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약 복용 습관 같은 게 있나요?
0: 제일 흔한 거는요.
1: 네.
0: 증상이 없으니까 환자가 이제 다 낫나 보다. 그렇게
1: 아.
0: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약을 먹다 말다.
1: 자의로 그냥 끊어버리는
0: 네. 또 아플
1: 거죠?
0: 때만 먹는 사람도 있고요.
1: 네.
0: 약을 이제 혈압, 당뇨약처럼 매일매일 증상이 없으면 먹어야 되는데
1: 네.
0: 아플 때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1: 아.
0: 그래서 그런 게 제일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1: 네.
0: 약을 먹다 말다 하는 습관이 아주 나쁩니다.
1: 꾸준히
0: 차라리
1: 드셔야 되겠죠.
0: 꾸준히 먹어야 되고
1: 네네.
0: 약을 먹다 말다 하는 습관이 통풍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0: 있어요.
1: 아.
0: 가르쳐도 맨날 교육을 시켜도 아니 까먹어 본인이 예, 안 아프니까 그냥 약 먹는 거 까먹고 그리고 가끔 생각나서 약을 먹고 또 병원에 올 때만 오고 약을
1: 꾸준히
0: 먹고.
1: 잘 관리하시는 거 그리고 약도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0: 예.
1: 게 중요하다
0: 예.
1: 그런 말씀이시네요.
0: 예. 맞습니다.
1: 자 오늘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우리 송정수 교수님 모시고 통풍 관련해서 여러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친절한 진료실 2부에서는요 여러분의 문자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원으로 지금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국가대표 통풍 권위자시죠. 중앙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송정수 교수님 모시고 통풍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친절한 진료실 들어가 볼 텐데요. 자,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붓고 아팠던 경험, 또 건강검진에서 요산수치 높게 나왔다, 또 통풍약 먹고 있는데 궁금한 점 등등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지금 실시간으로 4443번님이요. 예. 커피도 효과가 있나요? 그러신데 이제 이게 아마도 그 요산을 이제 배출하는 거, 예. 그 커피가 좀 이뇨제 역할을 하잖아요. 예,
2: 이뇨 작용이
1: 그
2: 있죠.
1: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2: 예, 맞습니다.
1: 네.
2: 커피의 그 카페인 성분이 요산 배설을 촉진시킵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0: 함유돼서 달달하거든요. 그런 걸 먹으면 다 요산이 올라갑니다.
1: 네.
0: 반대로 카페인만 들어있는 그 커피, 블랙커피, 네네. 뭐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거는
1: 네.
0: 카페인이 요산 배설 그 이뇨 작용도 있지만은 요산 배설도 같이 촉진을 시켜요. 그래서 커피는 통풍에 좋긴 한데
1: 네네.
0: 너무 많이 마시면은 네. 또 탈수가 돼요.
1: 아, 그렇죠. 네,
0: 그래서 커피를 적당하게. 마시면서 물도 네. 많이 마시고 그런데 네. 아이스 그 블랙으로 드시라.
1: 블랙으로 네, 드시라.
0: 설탕이나 크림은 네. 넣지 말고
1: 네, 네,
0: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자, 효과가 있다고 하시네요. 4443번님. 네. 자, 그리고 4415번님이 평소 술고기 많이 먹는데요.
0: 네,
1: 오늘
0: 네.
1: 방송 들으니 겁이 덜컥 납니다. 생선을 먹어도 요산 수치가 올라가다니.
0: 네.
1: 그래도 고기를 끊을 수는 없고 혹시 네. 먹어도 괜찮은 것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 이제 음식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0: 예, 예. 제일 나쁜 게 네. 예, 술이에요. 알코올.
1: 아.
0: 그 중에서도 맥주. 맥주는 알코올도 네. 있지만은 그 호프 성분의 요산의 정물질인 퓨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1: 아, 그래서 맥주 안에?
0: 네, 맥주 안에. 아. 그 쌉쌀한 맛 나는 거, 그게 호프잖아요.
1: 그게 미일인가요?
0: 메가.
1: 메가. 네.
0: 메가에 그 농축된 퓨린이 있어요.
1: 아하.
0: 그래서 맥주가 제일 안 좋고
1: 네.
0: 그다음에 뭐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자체가 술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다시 잡아다가 피 속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소주, 뭐 막걸리, 위스키, 포도주 뭐 다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건 알코올의 용량만큼 요산을 올릴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가능하면은 술,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건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술이 제일 나쁘고요. 그 다음에
1: 네.
0: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과당이 들어가 있는
1: 네.
0: 거.
1: 달달한 거.
0: 달달한 거.
1: 네네.
0: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산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네.
0: 세 번째는 고기나 생선 중에서도 내장류.
1: 내장류.
0: 네. 내장, 곱창.
1: 뭐 곱창.
0: 네. 네. 그런 거.
1: 대창, 막창 이런
0: 네.
1: 거요.
0: 대창, 막창, 곱창.
1: 네.
0: 간.
1: 간.
0: 쓸개, 폐.
1: 네.
0: 그 순대집에 가면 나오는 것들,
1: 네네.
0: 부산 부속물들, 그게 사실은
1: 잘 안
0: 고소하고 맛있긴 한데
1: 네.
0: 영양가도 풍부하고, 근데
1: 네.
0: 통풍 환자한테는 안 좋다는
1: 아...
0: 거죠. 그런 걸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고기나 생선,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1: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0: 안 먹고 살 수는
1: 네.
0: 없는데.
1: 네.
0: 1인분씩만 드시면
1: 아, 조금씩만.
0: 1인분씩 조금씩만 드시고.
1: 살코기 부위로.
0: 예, 살코기 부위로.
1: 먹어야 됩니까?
0: 예, 살코기 뭐 드시고, 갈비도 그 총량이 중요해요.
1: 아,
0: 먹는 총량이.
1: 조금만.
0: 칼로리. 예, 칼로리하고.
1: 아, 1인분 정도?
0: 예, 1인분 정도만 먹고.
1: 네네.
0: 또 요산이 높으면 조금 더 줄여야 되지만 요산이 정상인 사람은 뭐 1인분 정도 먹는 건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1: 네. 예. 닭가슴살 같은 건 어떻습니까?
0: 닭가슴살에도 사실은 퓨린이 좀 많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헬스 하는 사람들 닭가슴살
1: 요즘 많이 먹죠.
0: 먹고,
1: 젊은. 네,
0: 단백질
1: 중에서.
0: 많이 먹고. 근데 그거 먹고 운동하다가 통풍 경우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1: 아, 그래요?
0: 거기에도 퓨린이 많아요. 동물성 단백질에.
1: 네네.
0: 식물성 단백질 단백질에는 퓨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1: 네.
0: 뭐 콩이라든지 네. 두유라든지 그런 거는 먹어도 돼요.
1: 네.
0: 근데 동물성 단백질이 안 좋다는 얘기죠.
1: 아,
0: 또 기름진 거,
1: 네.
0: 고소한 거, 감칠맛 나는 거, 뭐 튀긴 거, 뭐,
1: 네.
0: 뭐 치킨이라든지 뭐 그런 거.
1: 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찾으시는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0: 예.
1: 좀 가끔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0: 아, 근데 요산이
1: 뭘 먹으라는 네. 겁니까? 뭐
0: 1인분씩만 먹으라는.
1: 1인분.
0: 네. 많이 먹지 말고 그냥 1인분씩만 먹고
1: 네.
0: 그리고 요산 체크해서 요산이 6 이하로 잘 조절되고 있으면은 1인분 뭐 부담 없이 먹어도 된다. 다만 술 먹지 마라.
1: 네.
0: 달달한 거 먹지 마라.
1: 네.
0: 내장탕 먹지 마라. 그 정도만.
1: 네.
0: 이렇게 권유합니다.
1: 예. 자, 아무튼 이런 그 동물성 지방
0: 예.
1: 뭐 이런 거를
0: 동물성 단백질,
1: 단백질
0: 예.
1: 이런 거
0: 동물성 지방
1: 네 많이 드셨을
0: 예.
1: 때는 반드시 이 좋지 않은 결과를
0: 예. 또 요산을 체크해봐야 되고
1: 네. 그러니까
0: 줄여서 드시라.
1: 네.
0: 술과 같이 먹지 말고.
1: 네. 네. 자, 그리고 9257번님.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부터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자꾸 붓더라고요.
0: 예, 예, 예.
1: 초기에는 어떤 진단이 이루어지나요? 관절액을 채취하기도 한다는데 아프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 관절액을 채취하려면 바늘을 찔러야 되고요. 아프죠.
1: 아.
0: 예. 근데 그거는 이렇게 만져봐서
1: 네.
0: 물이 있나 없나를 보면 되고요. 정말 애매하면 초음파를 갖다 댑니다.
1: 아,
0: 초음파를 대면은 아프지 않게 거기 물이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물 뽑는 건 주로 큰 관절에서 하죠.
1: 아.
0: 무릎이나 어깨.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분이 40대 여성분이라고 그랬는데
1: 네.
0: 40대 여성분은 통풍이 잘 안 생겨요. 특별한
1: 아.
0: 이유가
1: 아까 이제 그 50대 이후에
0: 그렇죠. 여자들은 폐경기 이후에 뭐
1: 네네.
0: 55세 이후 60세 이후에 잘 생기고 그리고 통풍은 보통 발부터 오거든요. 네. 근데 손부터 오는 경우는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에 가

0: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피검사를 해서 네. 요산도 검사하고 류마티스 인자 검사도 하고 항시 식피항체나 자가항체 검사를 해서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른 종류의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게 아닌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1: 네, 통풍은 네. 이제 발부터 오기 때문에 만약 그렇죠. 손가락에 네. 이게 뭐가
0: 손가락만 아프다면 통풍이 아닐 가능성이,
1: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네, 네, 그런 네.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자, 그리고 7651번님이 통풍약하고 같이 먹으면 예. 부작용이 생기는 안 좋은 약이나 예. 건강기능식품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0: 예.
1: 그런 게 있을까요?
0: 아, 통풍약은 대부분 뭐 큰 문제는 없는데요. 네네. 그 면역 억제제 중에 아자시오프린이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가 있어요. 뭐 네. 자가 면역성 간염이라든지 배체트병에 쓰는 그런 면역 억제제인데
1: 네.
0: 그거를 쓰게 되면은 그 자가 면역 억제제의 독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1: 아,
0: 그래서 그런 거하고 같이 쓰지는 않는데 뭐 통풍하고 뭐 배체트병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1: 네네.
0: 그리고 그거를 이제 처방을 하게 되면은 경고문이 떠요. 이거 쓰게 되면 독성이 일어납니다라고 처방 창에 경고문이 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잘 알고 때문에
1: 계시니까요.
0: 일반 환자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1: 네.
0: 통풍약하고 혈압약하고 같이 먹어도 되고 당뇨약 같이 먹어도 되고 고지혈증약 같이 먹어도 되고 웬만한 약은 다 같이 먹어도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은 사실은 저희들은 별로 권장하지가 않아요.
1: 네, 네.
0: 그것이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요산을 떨어뜨리고 통풍을 치료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1: 네. 환자분들이 많은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이 혈압약이랑 같이 먹어도 돼요.
0: 예,
1: 당연,
0: 예,
1: 그죠?
0: 예, 예. 통풍 환자들이 좀 많고
1: 네.
0: 또 이게 젊고 활발한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1: 네.
0: 통풍 강의를 가면요.
1: 네.
0: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고 환자들도
1: 그러세요.
0: 질문을 많이 하고
1: 네,
0: 통풍이
1: 네.
0: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
1: 네.
0: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1: 요즘에 이제 그 헬스 하면서
0: 예.
1: 그 이 근력 운동 심하게 하면서 예. 닭가슴살 많이 먹는 젊은층이 예. 상당히 많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혹시 찾는 젊은층들이 많이 있나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1: 네.
0: 그 피검사를 하면 요산도 나오지만은
1: 네.
0: CK라고 해서 크레아틴 카이네이즈라고 근육 세포가 터지면 나오는 효소가 있어요. 그 CK가 정상이 한 200 정도 되는데 뭐 2000 그렇게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1: 그럼 정말요?
0: 네, 물어보면은
1: 네.
0: 이 뭐 그 스쿼팅을 뭐 몇 시간을 했다. 뭐 근육이 다 깨지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런 사람은 약을 먹어도 요산이 쫙 7, 8 그렇게 막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너무 그렇게 심한 운동하지 말라. 그리고
1: 네네.
0: 그 근육이 깨지면서 마이오글로불린이라고 근색소가 피속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1: 네.
0: 이 콩팥이 망가져요. 그게 콩팥 그 생뇨관을 막아서
1: 네.
0: 급성 신부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 조심하세요.
0: 물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1: 네.
0: 해라. 운동 너무 심한 운동 하지 말고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그렇게 권장을
1: 그
0: 합니다.
1: 단백질 쉐이크 많이
0: 네,
1: 먹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것도 그럼 좋지 않
0: 그렇죠.
1: 않을까요?
0: 그것도 뭐 근육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1: 네.
0: 통풍에는 안 좋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예.
1: 네. 자, 그리고 6063번님. 저는 통풍 환자입니다. 심하지 않고 간혹 발목이나 팔꿈치가 통증과 부어오르는데 동네 병원에 갔는데 약을 조제해 주면서 증상이 나타나면 먹으라고 하더군요.
0: 예.
1: 요산 수치는 6.6 정도이고 당뇨 혈압 정상이고요. 66세고 술, 담배, 고기 등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0: 예.
1: 네, 문자 보내주셨어요.
0: 6.6이면은 사실은 잘 조절이 되는 게 아니죠.
1: 아, 그렇군요.
0: 통풍 환자에게
1: 네.
0: 치료의 목표는 6 이하로 떨어뜨리는
1: 6 이하로.
0: 거거든요.
1: 네.
0: 아까도 말씀드렸죠. 7이 넘어가면 몸속에 요산이 쌓여서 통풍이 악화가 되고
1: 네.
0: 6에서 7 사이는 평형을 이뤄요. 본전이고
1: 네.
0: 6 이하면 몸속에서 빠져나가서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약을 조금 더 용량을 올리든지 그래서 6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6에서 7 사이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요산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관절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물도 많이 드시고
1: 네.
0: 뭐 음식 그 식이요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을 조금 더 올리는 게 그래서 6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1: 지금 약을 조제해 주면서 증상이 나타나면 드세요 이랬다는데 이거는
0: 그건 잘못된 거고요.
1: 잘못된 거죠.
0: 네. 증상이 없어도 약을 드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1: 꾸준히 관리를 네. 하셔야 된다고
0: 예, 예,
1: 계속
0: 예.
1: 말씀을 해 주시는데.
0: 근데 아플 때만 먹으라고 하는 약이 따로 있어요. 비상약.
1: 네.
0: 그래서 그거는 소염제나 진통제나 코리친이라는 약인데 그거는 요산 떨어뜨리는 약이 아니고 염증을 깔아뜨리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건 발작이 올 때 추가로 드시라 그렇게
1: 네,
0: 얘기하고
1: 네.
0: 원래 요산을 떨어뜨리는 요산 형성 억제제나 요산 배설 촉진제는 그냥 평생 드시는 게 맞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2911번님이 저는 67세 남자입니다. 왼쪽 발가락에 피가 고여요. 이틀에 한 번씩 피를

0: 되는데 예전에 10년 전에 동상이 걸렸었습니다. 예.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1: 피 고이는 거는 통풍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거죠. 외과에 가셔갖고 왜 고인지 뼈가 녹았는지 괴사가 있는지 혈우병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통풍은 피는 나오진 않아요.
0: 네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5392번님 교수님 류마티스 관절염도 검진과 같은 스크리닝이 필요한가요? 병을 일찍 발견해서 얻는 이득이 있을까요? 이렇게
1: 맞습니다. 그것도 네. 중요합니다. 그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해주는 거 거기에는 요산도 안 들어가 있고 또 류마티즘도 안 들어가 있는데 네. 자기 돈 내고 하는 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검진을 하면은 거긴 요산도 들어가 있고 류마티즘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류마티즘자가 나오면은 류마티즘 관절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진단하고 미리 치료하면은 관절이 망가지는 거 관절 기능 장애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풍도 마찬가지로 요산이 높게 돼 있으면은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하면서 그 요산이 조금 올라가 있다든지 류마티즘자가 양성으로 나왔다든지 그러면 류마티즘 관절염이나 통풍을 미리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건강검진에서 이제 그런 수치를 좀 체크할 수 있는 예, 프로그램을 예.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군요.
1: 그렇죠. 예. 네.
0: 자, 그리고, 6116번님 손가락 마디 관절에 변형도 생기고 불룩하게 부어 있으며 예. 그 마디에 통증이 있습니다. 예.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염일까요? 이렇게 예. 질문을
1: 손가락을 침범하는 관절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퇴행성 관절염. 네. 그게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네. 근데 그게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또 성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뭐 환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손을 많이 쓰는 사람 뭐 광부라든지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네네. 많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에 가족력이 있고 또 40대부터 생기는 그런 환자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네. 지금 66세 여자분이라면은 아마도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뭐 그렇게 목숨을 위협하거나 그런 병은 아니기 때문에 네. 위험하지는 않지만은 얘기만 들어서는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감별이 안 돼요. 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게 나중에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두 배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프고 네. 좀 힘들고 그러면은 동네 내과 의원이나 류마스 내과 전문의를 찾으셔갖고 그 검사만 해보면 돼요. 류마스 인자가 나오는지 네. 뭐 항시집행체가 나오는지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지 뭐 전문의가 보면 딱 보면 대충 알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면역 억제제 말씀해 주셨는데 2037번님이요. 네. 면역 억제제 산디몬과 마이폴틱. 예. 통풍약은 같이 먹어도 되는 거죠?
1: 이렇게 예, 예. 그건 같이 먹어도 됩니다. 산디몬은 그 통풍약하고 상호작용이 별로 없습니다. 산디몬은 아마 그 신장이식이나 간이식을 하신 분들이 쓰는 면역 억제제인데 그것도 평생 드셔야 되죠. 그런데 통풍에 걸리신 분이 그거랑 같이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네. 아자치오프린이나 머캡토 퓨린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약이 있는데 그건 의사들도 알기 때문에 네. 쓰면서 무슨 약 같이 쓰는지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조절을 해드릴 겁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6399번님이요. 어디서 보니까 구강 안에 위생이 좋지 않거나 치주염이 발생했을 때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긴다는데 맞나요?
1: 맞습니다.
0: 이 밖에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기 좋은 습관이나 환경 궁금합니다. 예. 그러셨어요. 네.
1: 치주염을 일으키는 병이 균이 네. 그 류마스 관절염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주염 있는 사람들은 치주염 치료를 류마스 예방하기 위해서 치주염 치료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고급 정보인데 그걸 아시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류마스 관절염 치료를 하면서도 이제 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잘 하고 네. 구강 관리를 잘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근거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0: 이게 예. 그 치주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굉장히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1: 예, 예.
0: 이게 또
1: 치주염을 일으키는 균이 네. 류마티스 인자를 만들어내요.
0: 아 그렇군요.
1: 그게 화학적으로 그 변형을 시켜요. 그런 오묘한 그
0: 그래서 우리가 그 예. 스케일링을 1년에 한두 번 받으라고
1: 그렇죠.
0: 하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런 또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1: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장내 미생물도 류마티스 네. 관절염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고
0: 지금 7283번님이 예, 예. 유산균이 류마티스 관절염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러셨어요.
1: 예, 예,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근데 유산균만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요. 네,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게 더 중요하고요. 유산균은 네.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 먹는 게 네. 나쁜 균으로 인해 갖고 장내 세균 나쁜 장내 세균으로 인해 갖고 류마티스 인자가 더 많이 생기는 거를 좋은 유산균이 줄이는 역할을 하죠.
0: 아,
1: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 드시는 거는 권장이 되는데 네. 유산균만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0: 만으로는 가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그래도 조금 도움은 된다.
1: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네. 네. 네, 알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5930번님. 60대 여성입니다. 지금 골다공증을 앓고 있어요.
1: 예.
0: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데 예.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1: 골다공증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이겠죠. 무릎이라든지 네네. 고관절이라든지. 그거는 엑스레이를 보고 네. 얼만큼 뼈가 부서졌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0: 네.
1: 또 기능이 아주 나쁜지 잘 못 걷는지 걸을 때마다 아픈지 약을 먹어도 계속 통증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 갖고
0: 네.
1: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거는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정형외과에서 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데
0: 네.
1: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시고
0: 네, 네.
1: 자기 인공관절을 한번 해내면 그 되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신중하게 판단을 해갖고
0: 네.
1: 주치의하고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60대이시면 아직도 이제.
1: 그렇죠. 한 네. 30, 40년 더 써야 되니까.
0: 네, 그럼요. 네, 네. 네. 신중히 상담을 잘 받아보셔야 될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1: 네, 네.
0: 자, 교수님 벌써 시간이 맞춰야 될
1: 예,
0: 시간이
1: 예,
0: 됐습니다.
1: 예, 예.
0: 깜짝 놀라시네요. 네, 자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퀴즈 정답 닥터 스퀴즈. 네, 통풍. 네, 이것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2번 바람이었습니다. 네, 유산균 받으실 분 8169번님 0560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3998번님 6116번님 네 분께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뭐, 진해가, 달여 먹으면, 류마티스 관절염 좋아서, 이거 궁금하다고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 전혀 근거가 없고요.
0: 근거 없는
1: 뭐
0: 얘기죠.
1: 그 다음에 뭐, 고양이가 좋다고, 고양이가 잘 뛰어다니니까,
0: 아유.
1: 고양이 연고를 삶아 먹으면 좋다. 네. 뭐. 네, 다 소용없습니다.
0: 다 근거 없는
1: 예,
0: 얘기죠.
1: 예, 예, 근거
0: 네.
1: 없는 거고.
0: 큰일 날 소리입니다.
1: 예, 예.
0: 네.
1: 그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통풍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쉽고 항상 친절한 미소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또 나와주실 거죠?
1: 아, 예. 불러주십시오.
0: 네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네. 오후 5시 나선홍의 닥터스.

0: KBS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명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0: 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서문로 기름교에서 기름역 방면 2, 3차로에서 추돌사고 있어서 이 일대로 혼잡한 상태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으로는 월릉분기점에서 묵동 나드목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3중 추돌사고가 있는데요. 현재 처리작업 중이라 주변 정체고 뒤로는 차량이 많아서 종암분기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 종암분기점 방면으로는 묵동 나드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속도를 못 냅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사고 소식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방면 여주분기점 부근 1차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4km 구간 밀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방면 강일 부근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성일에서부터 밀려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쭉 속도 못 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ook my childhood and it's
1: TBS 캠페인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대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 방면 집회 후에 행진이 있습니다. 광화문 교차로를 지나 정부 서울청사 교차로 사랑채 동측 건너편까지 한계차로를 이용할 행진이 있으니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문로 기름교에서 기름역 방면 상수도 파열 보수공사가 있어서 2, 3차로 막고 진행 중이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 월릉분기점에서 묵동 나들목 구간 1차로에서는 추돌사고 처리 작업이 있고요. 종암분기점 방면으로는 월릉분기점에서 하월구 구간 내 2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처리 작업 중이라 신내 나들목에서부터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인천 방면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더워.
2: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대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 방면 집회 후에 행진이 있습니다. 광화문 교차로를 지나 정부 서울청사 교차로 사랑채 동측 건너편까지 한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으니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월곡 램프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차로 변경하는 차량으로 이 일대 혼잡한데요. 마장 램프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분기점 방면 신내 나들목에서 원룸분기점까지 밀리고 반대 구리 방면으로

부산 종암분기점에서 하월곡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방면 서강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가 남아있고 올림픽대로 일산 방면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J42 경인고속도로 성남 방면 석수부근 사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8: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9: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띠며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0: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 유럽 7개국은 1904년 5월 21일 프랑스 파리에 모여 국제축구연맹 FIFA를 창설합니다. 영국은 없었죠. 그 다음에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이 새롭게 회원국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현대 축구가 영국의 FIFA 가입은 오히려 늦어진 것이 좀 아이러니하죠. 월드컵 첫해 우승은 어디였을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The Killers, Somebody Told Me. 9997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으로 열었습니다. 1904년에 피파가 창설이 됐군요. 그런데 좀 웃기긴 하네요, 진짜. 현대축구는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가입은 늦었네요, 영국이. 첫 해 우승은 뭐 다 아시겠지만 1930년 첫 번째 월드컵에서 우루과이가 우승을 했대요. 아르헨티나를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4-2로 이기면서 초대 우승국이 됐네요. 우루과이도 잘하는구나. 아, 그리고 진짜 우리가 2-1로 이겼습니다. 이야, 정말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손흥민이 축구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강인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축구를 잘 몰라서 그냥 다 잘하려니 했는데 축구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강인 선수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감동받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멕시코하고 게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알아맞혀보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 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모두 모두 고마워요.

게리 무어, One Day. 이어서 Another Brick in the Wall. 핑크 플로이드였죠. 6556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5200번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리 무어의 One Day 신청합니다. TBS 권승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8621님께서 앗, 파울로 시티와 같이 춤춰요. 현진식 감독, 기타리스트 반가워요. 라고 보내셨는데, 3일, 4일 전에 그 영화, 영화 감독님 나오셔가지고, 그 영화 새로 개봉하는 소리 없이 나빌레라. 이 영화 소개하면서 출연을 하셨고, 그때, 파울로 시티라는 밴드도 같이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노래를 좀 들어봤었죠. 그 파울로 시티를 아시는 분 같네요. 아, 여러분, 그날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금 여러분께 1인당 2매씩 해서 10장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청각장애인 발레리나 얘기인데, 굉장히 감동적이고,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그날 얘기를 많이 나눴고, 또 여러분들도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0511번님, 권디도 축구 보실 거죠? 응원해야죠. 이렇게 보내셨네요. 우리나라가 체코를 3-1로 이길 것 같아요. 파이팅! 와, 3-1로 이길 것 같다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2-1로 이겼습니다. 0511번님, 그 멕시코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저는 1-0으로 이긴다. 이렇게 한번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저기에는, 저기 우리 황정호 PD는 어떻게, 1-0? 아예 나한테 묻어가지 말고 그냥 자신의 의견을 말씀을 하세요. 아, 1-0으로 진다고 우리가? 아, 너무하시네. 알겠습니다.

해리 넬슨 Without You 들으셨습니다. 6648번님께서 축구 얘기 써주시면서 Without You를 신청해 주셨는데 제 느낌이에요. 머라이어 캐리 거 신청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 권순우의 새벽 공감은 머라이어 캐리보다 원곡 해리 넬슨께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선곡을 했는데 뭐 거의 똑같지요. 7007번님 축구 우리가 이겼어요. 두 골을 넣은 선수들도 있고 어시스트 두 개 황인범 선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골키퍼의 활약이 더 좋았어요.

그공못 막았으면 어쩔 뻔요. 맞아요. 아후, 마지막에, 아, 그거 못 막았으면 진짜 굉장히 분할 뻔했죠. 저는 평소 스포츠에 관심이 별로 없지만 이런 월드컵 같은 경기는 국뽕이 차올라서 참을 수가 없네요. 대한민국은 사랑입니다. 우리 권디도 사랑입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도 축구 잘 모르는데 월드컵 같은 경기는 진짜 갑자기 국뽕이 차올라요. 그렇죠? 고마워요. 네. 7373번님, 오늘은 지각 출석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출석합니다. 아, 매번 이렇게 출석 신고해 주시죠. 모두 고마워요. 노래 듣겠습니다. 산울림,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0: TBS 캠페인
1: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초고층 건물 화재 대피 방법 알려드립니다. 대피 시 방화문을 반드시 닫으면서 이동하세요. 화염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부 대피 시 가까운 피난용 승강기를 이용하세요. 외부 대피가 어려운 경우 자신과 가까운 옥상이나 피난 안전 구역으로 대피하세요. 코와 입을 막고 몸을 최대한 숙여서 대피하세요. 연기나 화염 등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건이나 옷 등으로 막아주세요. 물에 충분히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119에 위치를 알려주세요.

AC/DC, Highway to Hell, Coldplay, Every Teardrop is a Waterfall. 327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들었습니다. 5755번님, 권디, 오늘은 아들이랑 며느리랑 함께 방송 들으며 이야기 나누고 있답니다. 오랜만에 집에 와서 즐거운 시간 갖고 있어요. 메탈리카, Seek and Destroy 들어주세요. 이렇게 사연이 왔네요. 575번님, 그저께 이 메탈리카의 Seek and Destroy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틀어드리기가 좀 그렇고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으로 해서 한번 꼭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산 멋쟁이 주님이 우디 권순우님 반가 새벽 공감 출첵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 정숙현의 56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라고 사연을 앱으로 보내셨네요. 정숙현님 많이 축하드립니다.

This is Staying Alive. 6556번님께서 신청하셨죠. 한 곡 더 신청합니다. 요즘 흥얼거리는 노래, 비지스 노래 들려주세요. 이러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아유, 저도 오랜만에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크랜베리스 좀비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 좀비는 반전, 평화에 관련된 노래죠. 이 노래를 아까 들으면서, 아, 맞다. 그 기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저께죠. 종전이 합의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월드컵에 이란이 참여를 그래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했는데, 또 참여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물론 뭐, 그 비자 문제 때문에 뭐 선수만 들어오고 나머지 스텝은 못 들어오네, 그건 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정전이 됐다고 하니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참. 왜 이렇게 전쟁들을 하는 거야, 도대체. 에이.

0: 엘비스 프레슬리 하운드독 들으셨습니다. 저희 하운드독 듣기 바로 직전에 제가 에이 그리고 이제 멘트를 딱 멈추면서 바로 음악을 틀어드렸는데 저희 담당 황정호 PD 표정이 좀 안 좋았는데 근데 괜찮겠습니까 PD님? 예. 욕은 안 했어요. 그냥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짜증스러워가지고 뭐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래서 좀 그랬나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놀라신 분 있으면은 이해해 주시고요. 아, 마지막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민기 선생님의 붕우리를 준비했는데 이 곡이 스포츠 선수들에게 지금도 충분하고 열심히 수고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만든 곡이라고 하지요. 축구를 보면서 또 이 노래가 또 생각이 났고요. 우리 축구 선수들 너무너무 애쓰시고 감사합니다. 김민기 봉우리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1: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이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보물이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0: K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 물기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0: 1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꼬리 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5: 아휴 더워.
6: 더워.
5: 왜 이렇게 덥냐.
6: 너무 덥네.
7: 왜 이렇게 더운 거야.
4: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0: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을 지나는 분들은 더욱더 안전운전하셔야겠고요. 또 당분간 낮 기온이 올라서 덥겠습니다.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도 많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요일인 오늘 도로에는 출근길 정체가 이미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도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원릉분기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5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30번의 여름, 30번의 기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크린 속 마법, 그리고 가슴 뛰는 현전의 열기까지. 30회를 맞아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게 올여름 당신을 설레게 할 특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 캠페인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부천시가 함께합니다.
2: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청담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 있었고요. 천호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립니다. 이후로는 흐름이 좋다가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다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동호대교 지나자마자 4차로 쪽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부근 주위에서 지나시 바라고요. 그 밖에 도로는 계속해서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길 복정교차로부터 탄천일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 습도는 5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8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무더운 여름철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해주시고요. 그늘에서의 휴식 또 충분한 물을 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성동교 부근 1차로 쪽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여의하류 조금 지난 지점 2, 3차로에서 버스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6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월드컵이 열리면 개최국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하죠. 아, 우리 동네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보겠구나. 아이 손잡고 경기장 한번 가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번 북중미 월드컵 직관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됐습니다. 지난 카타르 때보다 몇십 배나 비싸진 티켓값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와 체코 경기에 가장 싼 좌석이 우리 돈으로 66만 원. 결승전 좌석 평균가는 무려 1,8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개막전 불참을 선언하고 자신의 티켓을 한 시민에게 양도하기도 했죠. 경기장에서 파는 생수 한 병도 만 원이 넘는 이번 대회. 축구로 세상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피파의 슬로건이 무색해지는데요. 세계인의 축제를 다 함께 온전히 즐길 수 있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